오늘은 그 고마움을 조금 더 특별하게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9월 3일, 오늘은 바로 방송의 날입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소녀입니다.

0: 3일 목요일 방송의 생일인 방송의 날 첫 곡은요. 퀸의 라디오 가가 첫 곡 띄워드렸어요. 저는 살리쇼 김영은 은빛소녀입니다. 이 라디오 가가는 텔레비전과 이 뉴미디어가 밀려오면서 라디오가 뒷전으로 밀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래도 우리는 라디오를 사랑해라는 어떻게 보면 라디오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헌사 같은 노래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맞지 않나요? 요즘같이 진짜 새로운 미디어가 너무나 자극적이고 볼거리도 많고 즐길거리가 많지만 라디오는 그냥 목소리 하나로 우리 소통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저는 화면보다 더 가깝지 않나요? 제 숨소리, 저의 기침소리까지 들으면서 마음과 마음이 와닿는 매체가 봐도 바로 라디오잖아요. 오늘 방송의 날 우리 참 좀 가져오는 라디오는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에게 라디오는 어떤 존재일까요? 방송의 날, 라디오에 대한 생각 함께 나눠주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오늘도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도 보내주세요. 100원의 문자 샵 1053, CB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은빛 창가 만나볼게요.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은빛 창가. 방송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 한 곡의 힘. 그것은 참으로 빛나는 감동입니다. 일상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의 힐링을 전해주는 것도 물론이지만 생과 사를 넘나드는 전장에서 방송을 타고 흘러나오는 노래 한 곡은 그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1942년 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북아프리카 전선 전투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독일군 진지에서 확성기를 통해 애틋한 노래 한 곡이 영국군 진지를 향해 흘러나왔죠. 가로등이 환하게 밝혀진 병영의 정문 앞에 여전히 그녀는 서 있네.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네. 예전에 릴리 마를린이 그랬듯이. 이 노래는 원래 1915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시인인 한스 라이비 전선으로 떠나며 애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쓴 시였습니다. 그리고 1937년 노베르트 슐체가 여기에 곡을 붙이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릴리 마를린이 탄생했죠. 이 노래는 라디오에서 매일 고정된 시간에 반복 방송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요. 놀랍게도 적군인 연합군 병사들에게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영국 군인은 행진하면서 이 노래를 군가처럼 불렀고 프랑스 군은 국민 가수 에디트 피아프가 부른 프랑스어 버전을 즐겨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독일 병사들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고향에 두고 온 애인과 가족을 떠올리며 우수에 젖었고요. 치열한 전선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오면 전투가 잠시 멈추거나 양쪽 진영이 서로 릴리 마를린이 부르기 경쟁을 벌였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독일 출신이지만 나치에 반대해 미국에 정착한 배우 마를레나 디트리흐는 전쟁 중에 직접 전선을 찾아다니면서 병사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생과 사를 넘나드는 전장에서도 노래 한 곡이 방송을 타고 흘러나오면 그 순간만큼은 총마저 내려놓게 하는 힘이 있었던 거죠. 영화 굿모닝 베트남에서 로빈 윌리엄스의 재치 넘치는 목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던 What a Wonderful World 역시 치열한 베트남 전쟁 항복판에서 흐르던 평화의 멜로디였답니다. 그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방송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When you use my might, I'm warm again. My pack is light.

마를레네 디트리 릴리 마를린.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도 적군하군 할 것 없이 이 노래가 들리면 서로 멈췄다는 그 아름다운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상상만 해도 좀 뭉클하지 않나요? 전쟁 같은 극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게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정말 음악이란 라디오란 아름다운 힘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런 힘은 꼭 이런 상황에서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일상에서도 있지 않나요? 어느 날 문득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한 곡에 그냥 눈물이 핑 돌거나 아니면 갑자기 마음이 스르르 풀렸던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로빈 윌리엄스가 굿모닝 베트남하고 외치던 그 장면, 그리고 이어지던 What a Wonderful World. 상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왠지 그리움이 떠올려지고 마음을 다독여주고,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 있으신지요? 오늘은 목요일에 한 가지 키워드에 대한 여러분의 아이디어 넘치는 다섯 글자 만나는 목요 오자 토크 다섯 손가락 방송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방송입니다. 방송하면 어떤 다섯 글자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지, 나만의 아이디어 넘치는 다섯 글자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100원 누르면서 샵 1053 빵톡으로도 많이 보내주세요. 이어지는 노래는요, 루이 암스트롱 What a Wonderful World.

루이 암스트롱 What a Wonderful World 들려드렸어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려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 주소까지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요. 당첨자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선물로 배송해드립니다.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비누 드리고 있습니다. 2주의 특별한 문화 선물입니다. 행복에 이르는 마음의 여정을 담은 풀꽃 시인 나태주 시인의 향기 시집 행복 너의 웃는 얼굴 특별히 국내 1호 향기 작가 한서영이 만든 은은한 향기를 음미하며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원하시는 분 글머리 체크하시고요. 성함 주소까지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이어지는 또 문화 선물이죠. 김지훈, 김성식, 장은아, 이봄소리의 프랭키슈타인 더 뮤지컬 콘서트 압도적인 음악과 최고의 배우들이 함께하는 뮤지컬 프랑키슈타인의 명곡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날짜는 9월 13일 일요일 오후 5시 장소 성남 아트센터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원하시는 분 마찬가지로 샵 1053 들어오셔서 성함 남겨주시고요. 글머리 뮤지컬 해주시면요. 당첨자 5분에게 1인 2매씩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추억의 노래 두 곡 듣는 시간. 3922님이 듣고 싶어하는 이문세 나는 행복한 사람. 7769님이 신청하신 양현경 비몽 들으면서요. 두 곡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의 날 목요 오자토크 방송에 대한

한 가지 키워드에 대한 여러분의 재치 만발 다섯 글자 만나는 시간. 목요 오자 토크 다섯 손가락. 오늘의 키워드는요. 방송의 날을 맞아서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방송. 방송입니다. 방송에 대한 나만의 다섯 글자, 참 좋은 오늘에 대해 하고픈 이야기도 재치 만점으로 담아서 보내주세요. 100원 누르면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한 가지 키워드에 대한 나만의 생각이 가득가득 담긴 다섯 글자 목요 오후자 토크 다섯 손가락. 오늘의 키워드는요, 바로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의 키워드는 방송인데요. 여러분의 다섯 글자 궁금합니다. 아침의 루틴? 참 좋은 오늘? 없으면 안 돼요. 이런 다섯 글자 떠오르시나요? 여러분에게 방송이 어느 정도 소중한 존재인지, 오늘 하루도 왠지 기운이 넘칠 것 같은 오늘 방송의 날, 여러분이 방송에 대한 다섯 글자가 궁금합니다. 방송에 대한 나만의 핵심 정의, 기발한 다섯 글자 보내주세요. 당첨자분에게 물론 선물도 드립니다. 100원 의료 문자 샵 10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6245님 보내주셨어요. 방송하면 떠오르는 다섯 글자, 라디오 친구. 요즘은 보고 싶은 것도 듣고 싶은 것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저는 여전히 라디오가 좋아요. 혼자 아침을 준비할 때도,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갈 때도 라디오를 켜면 누군가 곁에 앉아서 이야기를 건네주는 것 같거든요. 오늘만큼은 친구가 되어주는 라디오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을 전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저도요. 라디오야 고마워. 7245님의 사연도 만나볼까요? 저는 방송하면요, 마음을 켜요. 몇 년 전 힘든 일이 있었는데요. 한동안 아무에게도 마음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라디오에서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의 사연이 들려온 거예요. 진행자가 그분에게 건네주는 말을 듣는데 꼭 저에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라디오는 음악만 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켜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누군가의 평범한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라디오였어요. 감동입니다. 라디오는 마음을 켜준다라는 거, 사랑을 켜준다라는 거, 저도 무척 공감하면서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에 대한 여러분의 센스 넘치는 다섯 글자, 여러분의 다섯 글자 100원 의료 문자 샵 10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이어지는 노래는요, 라디오스타 OST곡입니다. 럼블피쉬 비와 당신.

라디오스타 OST고 럼블피쉬 비와 당신 함께했습니다. 오늘 한 가지 키워드에 대한 나만의 생각이 담긴 다섯 글자 모교 5자 독고 다섯 손가락 만나는 시간이죠. 오늘의 키워드는 오늘 방송의 날 바로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다섯 글자 만나봅니다. 1454님 방송에 대한 다섯 글자 시간 약속해 시간 약속해 입니다. 저는요 아침 9시만 되면 무조건 라디오 켜요. 이제 습관이 됐어요. 신랑이 왜 이렇게 라디오를 좋아하냐고 놀리는데 그냥 좋은 걸 어떡해요? 1454님 신랑분의 놀림에도 굴하지 않고 9시만 되면 라디오 켜시는 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 꾸준함 그 루틴 아 정말 제가 더 고마운데요. 우리 9시 계속 만나요. 8597님 운전할 때 짱 운전할 때 짱 저는 대리기사입니다. 밤에 손님 태우고 갈 때 라디오 없으면 진짜 심심하고 졸려요. 노래 나오던 손님도 좋아하시고 저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운전할 때 짱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8597님 늦은 밤 운전 중에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졸음도 쫓아내고 손님도 웃게 하고 라디오가 제 목소리 톡톡히 하고 있네요. 0321님 다섯 글자 하면 참 좋은 오늘, 참 좋은 방송, 참 좋은 시간. I love you 하고 하셨어요. 아유, 이렇게 세 번이나 참 좋은을 붙여주시니까 제가 힘이 나네요. 저도 I love you. 8509님은요. 절친 인증요. 라디오는 늘 친구 같아서 좋아요. 회사도 좀 자유로운 분위기라서 채널 고정하면서 늘 듣고 있습니다. 일하면서도 들을 수 있다는 것. 바로 라디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죠. 하트. 일하시면서 함께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좋고요. 그런 회사 분위기 정말 부럽네요. 인증 확실합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서 서로 응원해요. 2454님은요. 주파수 고정. 출근할 때 차에 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안전벨트를 메고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일입니다. 매일 비슷한 길을 달리고 같은 신호등 앞에 서지만요.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매일 다르잖아요. 누군가의 사연에 웃기도 하고 처음 듣는 노래를 알게 되기도 해서 너무나 고맙죠. 주파수 고정입니다. 이 주파수가 우리 참 좋은 오늘 맞죠? 2454님. 언제나 함께할 수 있는 라디오 방송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방송에 대한 다섯 글자 만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요. 아바 Thank You for the Music, 카트리나 앤 더 웨이브스, Walking on Sunshine.

오늘 방송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 목요오자 토크 다섯 손가락 방송에 대한 여러분의 재치 넘치는 다섯 글자 만나고 있죠. 3970님은 끄면 허전함, 끄면 허전함. 시골에서 혼자 농사 짓는데 조용하면 심심하고 외롭기까지 해요. 그래서 트랙터 몰 때도 켜놓고 밭일할 때도 켜놓고 그렇습니다. 목소리 하나만 있어도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든든하다고 하셨어요. 정말 우리 3970님과 같은 분에게는 라디오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다정한 친구. 옆에 누군가가 항상 있어주는 그런 친구요. 오늘 보내주신 다섯 글자 만나면서 라디오는 정말 누군가에게는 친구고 누군가에게는 지켜주는 목소리고 그래서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 어디에선 무엇을 하면서 함께한다라는 거. 그래서 라디오는 그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방송의 날 우리 여러분 모두 축하드리면서 오랫동안 이 자리 함께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함께할 수 있는 우리 고막 친구 여러분 곁에 늘 함께할게요.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용은 은빛 소녀였고요. 내일 아침 9시에도 여러분 기다립니다. 끝곡은요. 제임스 테일러 Your Smiling Face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4: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5: 고마워.
4: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6: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CPBC-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8: 퇴근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쪽에서 이웃사람이 급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데 아이가 열림 버튼을 누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 오시잖아요. 잠시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이웃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꼬맹아. 아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바쁘기만 한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7: CPBC-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9: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0: 고수익에 원금보장?
9: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1번 무궁세 우리 주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인디언들에게 생일은 그리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굳이 축하하지 않아도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오늘 하루를 잘 보내는 것, 그게 곧 축복이라 믿는 거죠. 툰드라 지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중 250일 이상 눈과 얼음에 갇혀 지내는 그들에겐 특별한 기념일보다 얼음이 녹고 꽃이 피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더 큰 축복인데요. 9월 3일 오늘은 방송의 날입니다. 이 자리를 지켜온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 전하고 싶은데요. 매일매일 축제로 만드는 이들처럼 오늘 하루 감사와 축하의 마음으로 이 시간 문 활짝 열어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돈 조바안니, 켈버너 527, 그 중에서 핀칸 달 비노, 일명 샴페인의 노래. 자, 우리 마음껏 한번 술을 마셔보자. 자, 바리톤 안드레 슈엔 그리고 로베르토 곤살레스 모니아스가 지휘한 모차르트의 오케스트라 잘츠부르크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볼프강 아메데우스 모차르트의 오페라, 이 이탈리아 오페라 시리즈에서 두 번째 작품이죠. 돈조반니, 계열번호 527의 핀칸달비노. 이 포도주는 넘쳐 흐르고 일명 샴페인의 아리아. 돈조반니 역의 바리톤 안드레 슈엔 그리고 로베르토 곤살레스 모니아스가 지휘한 모차르트의 오케스트라 잘츠부르크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제가 그이 안드레 슈엔이 하도 그 멋있게 생겨가지고 좀 보고 싶어서 올해 그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꼬지판투 때 이제 굴리엘모 역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아주 그 훤칠하고 근데 그 돈조반니에서 봤던 그 카리스마는 역시 굴리엘모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지만 하여튼 안드레 슈엔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9월 3일 목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1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디단초 바흐 작품 번호 1043 1악장 비바체 감상하시겠습니다. 바이올린의 안덴소피 무터와 살바토레 아카르도. 와, 독일과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두 명인이 함께 이 힘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살바토레 아카르도가 지휘한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두 대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43, 1악장 비바체, 바이올린의 안네조 피무터, 그리고 살바도레 아카르도 두 사람의 바이올린 연주였고요. 또 살바도레 아카르도가 지휘한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번 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에서 드리는 선물 안내해드립니다. 바로 책이 되겠는데요. 하모니시스트 이윤석의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음악은 여전히가 되겠습니다. 이 작은 악기를 클래식 무대의 당당한 주역으로 세운 것은 그의 대담함과 멈추지 않는 도전정신 덕분이다. 이렇게 또 금난세 지휘자가 추천을 했는데요. 자, 재능과 노력 사이에서 예체능 분야는 흔히 재능의 세계라고들 한다. 노력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는 뜻이다. 마음으로는 부정하고 싶어도 수많은 사례를 떠올려보면 그 말이 아주 틀린 것 같지는 않다. 어느 정도의 재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음악이라는 세계는 참으로 버거운 영역이다. 그렇다면 나는 재능파일까, 노력파일까? 나의 음악적 재능을 생각해보면 크게 드라마틱한 서사는 없었다. 부모님께 전해들은 기억 하나 정도는 있다. 음악에 관심이 많으셨던 어머니 덕분에 집에 낡은 피아노가 한 대 있었는데 어느 날 유치원을 다녀온 내가 그 건반을 두드리며 유치원에서 들었던 멜로디와 반주를 똑같이 재현했다고 한다. 어머니는 그 모습에서 나의 재능을 발견하고 피아노 레슨을 시작해 주셨다. 어린 천재 일화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음악 전공자 중에는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이들이 제법 많다. 그런 천재적 순간은 애석하게도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렇게 또 글이 이어지는데요. 자, 이윤석의 산문집 저희 여러분께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다섯 분께 드리는 이 레가토 출판사의 책 이 샵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54, 1악장 알레그로 아페투오조, 피아노의 라둘루프,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54, 1악장 알레그로 아페투오소, 피아니스트 라둘루프, 그리고 앙드레 프레빈이 주연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요하네스 브람스의 클라리넷과 첼로, 피아노를 위한 트리오 A단조 작품 114, 그 중에 2악장 아다지오 감상하실 텐데요. 클라리넷의 자비네 마이어, 첼로의 하인리 쉬프, 또 피아노의 루돌프 부흐빈더의 연주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클라리넷과 또 첼로, 피아노를 위한 트리오 A단조 작품 114 2악장 아다지오 감상하셨습니다. 클라리넷의 자비네 마이어, 또 첼로의 하인리 쉬프, 그리고 피아노의 루돌프 북빈더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자비네 마이어하고 루돌프 북빈더는 또 아직도 활약 중이죠. 자, 또 첼리스트 하인리 쉬프가 그리워지네요. 자, 함께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한국 주인공은 또 작곡가 앤드류 로이드 웨버입니다.

1988년 1월 26일 뉴욕 맨해튼의 매제스틱 극장. 매서운 겨울바람이 부는 브로드웨이 44번가에는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팬텀 오브 디 오페라, 오페라 유령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극장 주변이 북적였습니다. 바로 이날 오페라 유령이 브로드웨이에서 첫 공연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날의 뜨거운 반응은 앞으로 이어질 엄청난 흥행 기록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페라 유령은 1986년 런던의 Her Majesty's 극장에서 처음 막을 올린 뒤 2년 만에 브로드웨이에 진출했고요. 브로드웨이에서는 무려 35년 동안 공연을 이어가며 13,000회가 넘는 공연 기록을 세웠습니다. 브로드웨이 역사상 최장기 공연이라는 대기록도 남겼는데요. 2023년 4월 마침내 브로드웨이 공연은 막을 내렸지만 런던에서는 지금도 공연을 이어가고 있죠. 오페라 유령은 프랑스 작가 가스통 루루가 1910년에 발표한 동명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19세기 파리 오페라 극장을 배경으로 극장 지하에 숨어 사는 천재적인 음악가 팬텀, 유령과 젊은 소프라노 크리스틴, 그리고 크리스틴을 사랑하는 라울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화려한 오페라 극장과 어둡고 비밀스러운 지하세계를 오가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과 집착, 그리고 음악에 대한 열망을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강렬한 음악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자,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The Phantom of the Opera, 오페라의 유령 뮤지컬 중에서 The Music of the Night, 이 곡, 이 팬텀이 부르는 곡이죠. 보컬의 안드레아 보첼리의 음성으로 특별하게 들어보시겠습니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으로 최고 전성기를 맞은 앤드류 로이드 웨버는 이후에도 꾸준히 새로운 작품을 발표합니다. 1989년에는 A Specs of Love을 시작으로 Sunset Boulevard, Sunset Dero, Whistle Down the Wind, The Beautiful Game, Woman in White를 차례로 선보였는데요. 이 가운데 Sunset Dero는 웨스트엔드와 브로드웨이에서 성공을 거두고 토니상 최우수 뮤지컬을 비롯한 여러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캣츠와 오페라 유령처럼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며 수십 년 동안 공연하는 작품은 좀처럼 다시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오페라 유령 이후를 웨버의 전성기가 서서히 저물기 시작한 시기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웨버가 뮤지컬 역사에 남긴 영향은 흥행 기록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의 작품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메가 뮤지컬인데요. 수많은 배우와 스태프, 또 대규모 오케스트라와 화려한 무대 장치 그리고 웅장한 음악을 결합해 청중에게 거대한 볼거리를 선사하는 방식입니다. 캣츠의 고양이들이 가득한 무대, 오페라 유령의 거대한 샹들리에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고요. 스타라이트 익스프레스는 아예 배우들이 롤러스케이트를 신고 기차가 되어서 무대와 객석을 질주했습니다. 런던 공연에서는 아폴로 빅토리아 극장을 대대적으로 개조해서 객석 사이까지 경주용 트랙을 설치했는데요. 배우들이 이 트랙을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실제 기차 경주를 보는 듯한 거대한 장면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을 본딴 또 뮤지컬이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웨버의 작품은 음악을 듣는 것뿐 아니라 극장에 들어선 순간부터 하나의 거대한 쇼를 경험하도록 만들었는데요. 자,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Starlight Express, 보컬의 Sean McDermott 그리고 캐스트 오브 Starlight Express들이 함께 불러주는 곡입니다.

웨버의 Starlight Express 이 뮤지컬의 또 대표 곡이었죠. 보컬의 션 맥더모트 그리고 캐스트 오브 Starlight Express가 함께 부른 Starlight Express였습니다.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문자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다섯 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에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번 주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아일랜드의 데니 보이, 또 아일랜드 사람들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렇게 함께하는 곡이죠. 플루스의 제임스 골웨이 그리고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서 결성된 트래디셔널 아이리시 폭밴드 1962년에 결성됐는데요. 패디 몰로니 그리고 션 포츠 마이클 투브리디가 함께하는 The Chieftains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Danny Boy 또는 Londonderry Air 이 곡 아일랜드의 대표적인 미녀죠. Flute의 James Galway 그리고 또 The Chieftains 아일랜드 전통음악 그룹 그리고 National Philharmonic Orchestra 연주로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에드바르 그리크의 홀베리 모음곡 작품 40 가운데서 1곡 Preludium 서곡과 알레그로 비바체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르페우스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 들으시면서 저는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0: 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질베르 베코의 에맥넝. 그럼 이제는 포컬의 질베르 베코의 샹송이었습니다. 9월 3일 목요일 장일번 유쾌한 클래식 2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송의 날. 아, 또 이렇게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 계속 나누고 있죠. 자, 엘리케 그라도스, 스페인의 근대 음악의 아버지, 그의 Danza Española, 스페인 무곡 작품 37, 5번 안달루사, 안달루시아 지방, 피아노의 알리시아 델라 로차, 이 스페인 피아니스트의 연주로 감상합니다.

알리시아 데 라로차의 피아노 연주를 들으신 곡 엔리케 그라나도스의 Danzas Españolas 스페인 무곡 작품 37 가운데서 5번 곡 안달루사였습니다. 자 이렇게 또 안달루시아 지방을 여행해 봤고요.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 2단조 작품 27의 사막장 아다지오 이 아름다운 곡을 끼를 베트렌코가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서정적인 또 라흐마니노프의 서정을 만끽할 수 있었던 곡이고요.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클래식 음악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쏙쏙 풀어드리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용어부터 발음, 형식, 음반 추천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점들 문자나 앱을 통해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장님. 피아노 연주회를 보고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피아노 아래를 보면 페달이 보통 3개씩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피아니스트들은 연주할 때 오른쪽 페달은 자주 밟는 것 같은데 가운데 페달이나 왼쪽 페달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피아노 페달은 각각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정말 3개가 다 필요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청취자 하라리 님이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서 피아노의 세 개의 페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피아노 아래에 달려있는 세 개의 페달, 왼쪽부터 차례로 소프트 페달, 소스테누토 페달, 서스테인 페달이라고 하는데요. 피아노의 종류나 제작사에 따라 페달의 기능이나 명칭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그랜드 피아노를 기준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오른쪽에 있는 페달입니다. 피아니스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페달인데요. 바로 서스테인 페달입니다. 우리에게는 흔히 댐퍼 페달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페달을 밟으면 피아노의 현을 누르고 있던 댐퍼가 올라가면서 건반에서 손을 떼도 현의 진동이 계속됩니다. 쉽게 말하면 소리를 오래 지속시켜주는 페달인 거죠. 그래서 피아노를 훨씬 풍성하고 울림 있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쇼팡이나 드뷔시처럼 화려한 화음과 섬세한 음향을 사용하는 작품에서는 이 페달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페달을 계속 밟고만 있으면 모든 음이 한꺼번에 울리면서 소리가 뒤섞여 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피아니스트들은 페달을 밟았다가 떼는 동작을 아주 섬세하게 조절하면서 음과 음 사이의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즉 피아노 페달은 그냥 소리를 크게 하는 장치가 아니라 피아노의 음색과 울림을 조절하는 또 하나의 표현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왼쪽 페달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왼쪽에는 소프트 페달, 이탈리아어로는 우나 꼬르다라고 부르는 페달이 있습니다. 한 줄이라는 뜻인데요. 그랜드 피아노에서는 이 페달을 밟으면 건반과 해머의 위치가 조금 이동하면서 해머가 현을 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 결과 소리가 조금 더 부드럽고 여린 느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소리, 섬세하고 속삭이듯 여린 음색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가운데 페달은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조금 재미있어집니다. 가운데 페달은 소스테누토 페달이라고 하는데요. 이 페달은 이미 눌러놓은 특정 음만 울림을 계속 유지하고 그 이후에 누르는 다른 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낮은 음 하나를 길게 올려놓으면서 그 위에서 다른 음들을 연주하고 싶다면 소스테누토 페달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다만 모든 피아노에 똑같은 기능의 가운데 페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접하는 업라이트 피아노에서는 가운데 페달이 소스테누토가 아니라 소리를 약하게 만들어주는 뮤트 페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의 가운데 페달은 피아노마다 조금 다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피아니스트들은 이 세 개의 페달을 어떻게 구분해서 밟는 걸까요? 사실 피아노 연주에서 손가락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발입니다. 악보를 보면 페달을 밟으라는 표시가 따로 적혀 있기도 하고요. 특히 오른쪽 페달은 연주자의 귀로 울림을 들으면서 순간순간 밟았다 떼는 타이밍을 조절해야 합니다. 페달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소리가 흐려지고 반대로 너무 적게 사용하면 음악이 딱딱하고 건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피아노 연주를 위해서는 손으로 음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발로 음과 음 사이의 공간까지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피아노가 작은 오케스트라라고 불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반으로 음의 높이와 리듬을 만들고 페달로 울림과 색채를 더하면서 한 대의 악기로도 아주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피아노 페달이 만들어내는 서로 다른 울림을 느껴보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피아노의 풍부한 울림을 잘 느낄 수 있는 프레드릭 쇼팡의 녹턴이 플랫장조 작품 9의 2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연주로 먼저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곡에서는 피아노의 울림을 보다 극적으로 느껴보시죠. 루트비 판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조 작품 27의 2번
Moonshine, 월광. 이

먼저 들으신 곡은 프레데릭 쇼팡의 녹턴 이 플랫장조 작품 9의 2, 백건우의 연주로 피아노의 풍부한 울림을 잘 느껴봤고요. 두 번째 곡은 더 울림을 극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루트비 판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조 작품 27의 2, 몬트샤인 문라이트 월광 1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터키의 피아니스트 파질 사이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은 피아노 아래에 있는 세 개의 페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른쪽 페달은 소리를 길게 이어주고 왼쪽 페달은 음색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가운데 페달은 특정 음을 선택적으로 지속시켜줍니다. 그러니까 피아노에서 페달은 단순히 소리를 오래 끌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피아니스트가 음악의 울림과 색깔을 조절하는 또 하나의 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피아노 연주를 들으실 때는 피아니스트의 손뿐만 아니라 발끝의 움직임에도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겠네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발 하나가 피아노 소리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자, 이렇게 페달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펠릭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작품 64 1악장 알레그로 몰토 아파시오나토. 금년에 그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 이제 실내악으로 참여하려다가 좀 그 건강상의 이유로 봄소리에게 또 자리를 양보해서 봄소리가 이제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 데뷔할 수 있었죠. 모차르트의 자, 바이올린의 제닌 얀센,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한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 라이프치히의 연주입니다. 오늘 이 곡 여러분과 함께 듣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끝곡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살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44번,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오종합 뉴스 한국 비드랩 제공입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이전 규모와 파급 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시로 이전을 추진합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제 균형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 전략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부임 첫날 전국 지휘관들을 불러 회의를 열고 최근 잇따라 불거진 부실 수사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정부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합니다. 2027 서울 WID 지원단은 문체부 종무실장이 단장을 맡습니다. 국민의힘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총공세를 펼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이전 규모와 파급 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시로 이전을 추진합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 8월에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입니다. 검찰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도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합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오는 4분기 중 발표하고 내년부터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기능 개혁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이제 균형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 전략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행정 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깨워 모두의 성장시대, 균형성장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 총리는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향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직접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 그러면서 이전 기관 임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 비용과 주거 지원 비용 등도 두텁게 지원하고 교육, 의료 등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일부의 이견과 이해관의 벽이 없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정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 계획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부임 첫날 전국 지휘관들을 불러 회의를 열고 최근 잇따라 불거진 부실 수사 사태에 대해 대국민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경찰이 부족했습니다. 뼈저린 반성과 철저한 쇄신으로 경찰을 기본부터 다시 세우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김 대행 주재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 대행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 여러분께 첫 인사를 올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어떤 약속에 앞서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은폐 사건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소중한 가족의 생사를 애타게 기다리던 분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잘못은 있는 그대로 밝히고 숨기거나 감싸는 문화를 뿌리 뽑겠다며 경찰의 유리한 사실만을 설명하지 않고 누구의 잘못인지 지휘, 감독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2027 서울WID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국무총리 훈령 제951호로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1: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단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지원단은 2027 서울 WID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안전수송 의료 등 분야별 세부계획을 마련할 권한을 가집니다. 관계기관 간 업무 조정과 협력, 업무 추진 상황 점검도 지원단이 맡습니다. 2027 서울 WID와 연계된 문화예술관광 프로그램과 홍보 지원도 담당합니다. 단장은 문체부 종무실장이 겸임합니다. 부단장은 문체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가운데 문체부 장관이 지명하게 됩니다. 단원은 문체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2027 서울 WID 지원을 위해 채용하는 보조 인력으로 구성됩니다. 공무원 파견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문체부 장관은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2027 서울 WID 지원단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안전관리와 교통, 의료 등 공공 영역에 대한 지원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단의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시행뿐 아니라 관계기관 업무 조정과 추진 상황 점검 기능까지 부여하면서 2027 서울 WID를 11개월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준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공소 취소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국회의원으로서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돼 기소된 사건은 국가가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선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며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선 부당한 처분이라며 헌법 소원을 통해 억울함을 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0: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전작권 전환은 존재하지도 않는 개념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목표로 하는 연내 미래연합사령부 완전 운용능력 검증 완료가 가능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안다며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 후보자는 예비역 육군 대장으로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과 합참작전본부장, 연합사 부사령관 등 군 내의 핵심 보직을 역임했습니다.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과천에 아파트를 사두고도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아 정부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형일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예금보험공사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과천 아파트는 꽤 오래전에 매입한 것이라며 현재 재건축이 진행돼 멸실 중인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고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과천의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보유하면서 재산 공개 내역상 적어도 2021년부터 살지 않았고 안양 평촌과 과천, 서울 상도동 등에서 전세를 살았습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요구와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답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는 것이 정당 국고보조금 때문인 것이 맞느냐는 등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총공세를 펼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좌파 비즈니스의 전형이자 이재명 정권의 상징이라며 장관 후보직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는 이유도 뻔하다며 당 운영과 국고보조금 문제를 배경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어 공항 귀빈실 가족 이용과 신혼여행 비용 모금 논란도 언급하며 장관 지명 취소 정도가 아니라 의원직도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정부 예산 및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예산과 세제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과 세제는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의 핵심 수단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 수정안에 대해선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혜택은 유지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는 현행 12억 원을 지키는 합리적인 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 수정을 29일 만에 유턴이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한 것이 어떻게 조변석개이고 백기투항인지 국민의힘에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레임덕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가당치도 않은 주장이라며 국민의힘의 잘못된 희망과는 다르게 당, 정, 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팔, 티베트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200명을 넘어섰고 실종자도 4,7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기준 네팔 재난관리청에 따르면 사망자는 최소 1,225명, 실종자는 4,757명입니다. 한편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 9명의 소식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반도체 표적 관세와 관련해 국내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9월로 접어들면서 일교차가 큰 초가을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전엔 선선하겠지만 한낮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인천 30도, 춘천과 대전 29도, 광주 32도, 부산 30도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 29도, 습도 57%입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신혜희석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 한국 비드랩 제공이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다사성당 김세호 바오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오세요. 영어 223일째 강용인의 빵집입니다. 2026년 9월 3일 목요일.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라디오 빵집 주인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하나의 아주 귀한 생명이 세상에 빛을 보려면요, 그 생명을 품은 산모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야 하죠. 그 산고 끝에 태어난 생명, 와, 참으로 가슴 벅차고 또 경이로운데요. 오늘 방송의 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이 일제 통제로부터 벗어나 이 전파의 주권을 찾고 새롭게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날. 우리 방송인들에게는 생일과 또 같은 날인데요. 오늘로 우리 방송이 또 한 살을 먹게 되었어요. 더 나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이 진통은 계속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만요, 더 좋은 방송을 만들고자 애쓰는 모든 분들과 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목요일 문을 연 첫 곡으로 카라의 루팡 함께 들었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강룡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이 9월 3일을 방송의 날로 정한 건 이날이 우리나라가 전파 주권을 회복한 날이기 때문인데요. 1947년 오늘 국제무선통신회의에서 무선통신 호출부호를 HL로 배당을 받고요. 이제 JO라는 일본 호출부호 대신에 독자적인 호출부호를 사용하게 된 그런 역사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제63회 방송의 날인 오늘 정말 공로상과 감사패의 주인공들이 계시죠? 바로 가장 축하받으셔야 할 분들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방송을 아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없으면 이 방송이 이어질 수가 없는데요. 특히 우리 CPBC 신신우 씨는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제가 감사의 배꼽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와, 저도 이제 방송에 한 10개월 정도 발을 디뎠기 때문에 나름 이제 삐약삐약 방송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송에 나를 맡게 되니까 뭔가 생일이 하나 더 생긴 것 같고 저도 이 방송의 어떤 느낌과 이 가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만약에 이 방송이 없었다면 우리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도 여러분과 저 빵집 진장의 만남도 없었을 텐데요. 여러분에게 이 방송, 특별히 라디오는 어떤 존재이신가요? 저에게 있어서 이 방송은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어떤 창구이자 동시에 다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0: 여러 가지로 늘어있어요. 일반 라디오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도 있고요. 이 유튜브 채널도 있고 차 안에서 카 오디오를 통해서 듣는 분도 계시는데요. 여러분은 이 라디오 빵집을 만나기 위해 어떤 다리를 건너서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함께할수록 빠져드는 우리 라디오 빵집 오픈 시간 맞춰서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찾아와주고 계십니다. 오이오그님께서 방송의 날 축하드려요. 맛있는 소리빵 굽느라 땀 흘리시는 우리 빵집 스태프분들 늘 감사드립니다. 늘 공기처럼 함께해 주시는 신신우신이 되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이 우리 오이오그님 함께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7753님께서요. 아 그래서 방송의 날이 된 거군요. 오늘 뜻깊은 날이네요. 소중한 우리 전파주권 잘 지켜야죠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아 저도 몰랐다가 오늘 이 방송의 날 맞이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파 주권이 또 있구나.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또 이렇게 잘 지키고 방송할 수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함께 또 더 많은 기쁨과 행복 안에서 지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 갖게 되네요. 9948님께서 방송의 날 축하해요. 축하해. 빵빠레 한번 울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제가 빵빠레 울려드렸습니다. 우리 9948님 오늘 방송의 날 함께 맞이해서 이 기쁨 또 함께 누리시길 바라고요. 우리 빵집 출석 가족분들의 출석 체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모두 모두 무료 입장하세요.
1: 어서 오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경민의 빵집 함께하고 계시고요. 9830님께서요. 라디오는 내 친구, 평생의 반려친구입니다. TV나 유튜브에는 없는 우리 라디오만의 매력과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참여는 잘 못하지만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라디오만의 매력이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내가 꼭 여기에 집중하고 이렇게 힘을 다 쏟지 않아도 마치 내 일상을 채워주는 이 숨과 같이 이 시간을 또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노래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우리가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면 나누는 대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라디오를 즐길 수 있는 너무 많은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렇게 광고를 좀 보다가 생존 키트라는 걸 하나 보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태양열과 손으로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인데 이제 그 안에 라디오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사볼까? 라는 마음에 이렇게 막 뒤적뒤적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딱 들을 수 있는 주파수 해서 105.3에 딱 써져 있는 거 있죠. 야, 이 생존 키트에도 적혀져 있는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내가 이렇게 등산 다니면서 좀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듣는 분들 있으신 것 같았어요, 저도.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또 유튜브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들 들으시는데요. 이렇게 일상에 찰떡같이 붙어있는 라디오 앞으로도 쭉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141님께서요. 아플 때 제가 병상에서 신신우신 들으면서 힘든 시간 견뎌냈습니다. 감사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어머나 어머나 우리 7141님 제가 더 감사드리네요. 사실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지칠 때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무언가를 찾는 것 참 중요한 일인데요. 저희 신신우신이 그런 힘이 되었다고 하니까 오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우리 7141님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들께 제가 또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신신우신 목요일은 주제가 있는 북클럽 라디오 책방이 이제 2부에 기다리고 있는데요. 9월 이 책을 선물합니다.

라는 주제로 누군가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책을 만나볼 거예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공감의 언어로 소통하는 책방지기 이민호 작가와 함께 할 텐데요. 우리 이민호 작가 오늘 어떤 책 골라와 주셨을지 잠시 후 2부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끼리 오붓하게 또 음악과 사연으로 소통하는 신신우 씨는 1부 듣고 싶은 음악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은요.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이나 CPBC 라디오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선곡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옥상 달빛에 정말 고마워서 만든 노래.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우리 빵집 가족분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일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저희가 맛있는 맞춤 선곡으로 이 일상의 자리를 꽉꽉 채워드릴게요. 9153님께서 저랑 우리 대한민국 방송이랑 생일이 같네요. 우리 서로 축하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와, 우리 9153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와, 어떻게 방송이랑 같은 생일을 맞이하시는 분이 또 이렇게 계시네요. 우리 대한민국 방송의 날 생일을 이렇게 맞으시면서 또 방송과 함께 생일의 기쁨도 나누고 또 행복함도 나누고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신신우 씨는 이제 36년 차가 됐어요. 36살인데요. 라디오 빵집도 오늘로 이제 223일째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과 이 기쁨을 쭉쭉쭉 나눠가고 있지만 앞으로 더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지 전 상상해보고 있습니다. 이 내년에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도 그렇고 우리 라디오 빵집에 많은 분들을 초대할 생각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책 얘기, 음악 얘기, 뭐 사람들의 얘기 정말 꽉꽉 채워가 즐거움만 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마치 생일날 좋은 기쁜 선물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께 라디오를 통해 더 좋은 것들을 드리고 싶은 이 용디의 마음 혹시 느껴지시나요? 이 기쁨을 담아서 우리 9153님께 요 노래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조선 힙합의 100일! 조선 힙합!

조선 힙합의 100일 재매 난 멈추지 않는다 두 곡 이어서 듣고 왔는데요. 올해 라디오 빵집도 평일 오후 12시 15분 오픈을 한 다음에 멈추지 않고 쭉쭉쭉 달려가고 있네요. 3360님께서 저는 보통 스마트폰으로 듣는데요. 이 라디오는 라디오 기계로 듣는 게 제맛이죠. 할머니가 들으시는 오래된 라디오로 들으면 왠지 더 정겨운 것 같더라고요. 지직 지직 지직 이렇게 뭔가 치직거릴 때는 더듬이 같은 안테나를 이리저리 맞추는 것도 재미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3360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시니까 제가 제 고등학생 때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이제 라디오를 열심히 이제 MP3 플레이어를 통해서 이렇게 들었었는데 MP3에는 따로 그 안테나가 없었거든요. 대신에 이 이어폰을 잘 조정을 하면 이어폰이 안테나 역할을 해서 주파수를 맞춰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신호가 잘 안 들리면 약간 이렇게 좀 이어폰을 뺐다 꽂았다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신호를 맞췄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 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몰래 듣는 라디오가 그렇게 재밌었는데 그 추억이 또 이렇게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이 라디오를 또 이렇게 채널을 돌려가며 듣는 재미, 그 재미가 분명히 있죠. 내가 우연히 딱 만난 그 채널에서 너무 찾고 싶었던 노래가 나오거나 너무 만나고 싶은 사람이 등장하거나 하여튼 참 기쁜데요. 거기에 또 그런 라디오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 라디오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려왔던 지금 이 순간이야. 너와 함께하기 위한 바로 오늘이야. 라는 그런 말을 건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3360님의 사연 듣고 요 노래가 생각이 났는데 함께 선물로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다빈 밴드의 오늘이야.

유다빈 밴드의 오늘이야,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제가 또 한 페이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신신우 씨의 라디오 빵집, 오늘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라디오 책방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공감의 언어로 소통하는 책방지기 이민호 작가와 함께 할 테니까요. 잠시 후 2부에서 작가님 만나볼게요. 1부 끝곡으로 권진원의 Happy Birthday to You 함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2부로 건너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파울입니다!
5: 폴!
6: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4: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7: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8: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9: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1: 고수익에 원금 보장?
1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2: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8: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신신우 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빵집 진장 용디가 직접 고른 빵집 BGM 신용재의 가수가 된 이유와 함께 듣고 왔는데요. 오늘 9월 3일 또 방송의 날이라고 제가 1부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수가 된 이유라는 노래 들으면서 내가 DJ가 된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어서 이 노래 한번 골라봤어요. 제가 이제 지난 DJ였던 모디에게 인수인계를 받게 되었는데요. DJ로서의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 무엇인가? 바로 우리 청취자분들과의 만남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신신우신을 하면서 뭔가 세상을 바꾼다? 이 모든 걸 변화시키고 뭔가 내가 나아가겠다! 나를 따르라! 이런 느낌보다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하면서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거리를 없애고 이 약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 DJ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DJ가 된 이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오늘 이 신용재의 가수가 된 이유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신신우신 2부 주제가 있는 라디오 책방, 오늘의 책방지기 이민호 작가님 함께 와 있는데요. 우리 작가님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빵 무료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럼 2부 주제가 있는 라디오 책방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1: 어서 오세요.

0: 신신우신 가족들과 함께하는 아날로그 감성 발효 타임. 시나브로 풍며드는 라디오 책방.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가 없죠. 주제가 있는 북클럽 라디오 책방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책방지기, 공감의 언어로 소통하는 이민호 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와, 우리
1: 반갑습니다.
0: 자주 만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1: 좀 가까운 느낌.
0: 조금 가까워진 네. 느낌. 네, 우리 오늘은 첫 주에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1: 네.
0: 우리 라디오 빵집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십니까. 첫 주에 뵙는 건 처음이네요. 반갑습니다.
0: 네, 오늘 이제 방송의 날이라고 해요. 저 사실 네. 일부에 처음 알았어요.
1: 저도 방송의 날이 있는지 사실 몰랐었습니다.
0: 네, 이제 라디오 전파 네. 주파수를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또 전송할 수 있게 된 날이 방송의 날이.
1: 역사적인 날이군요.
0: 네, 하는데요. 평상시에 이제 뭐 요새는 TV들 많이 안 보시는 편인 것 같긴 해요.
1: 네.
0: 이제 뭐 여러 가지 OTT도 있고
1: 맞아요.
0: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들이 있긴 하지만
1: 네.
0: 사실 이 방송이 주는 영향력 분명히 있거든요. 뭐
1: 맞습니다.
0: 뉴스, 시사 이런 걸 시작해서 뭐 음악 방송,
1: 맞아요.
0: 예능까지 많이 있는데 어떤 장르를 좀 좋아하시나요?
1: 저는 요즘에 확실히 집에 TV를 없앴어요.
0: 네.
1: 아이들하고 같이 좀 얘기도 더 나누고 하려고 했는데 TV는 없앴지만 핸드폰으로 다 보고 있다는
0: 네, 네, 네.
1: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이들하고 같이 뭐 음악도 듣고 하는데 그 요즘에 다큐 같은 걸 좀 같이 보려고요.
0: 오.
1: 그래서 뭐 여행을 가기 전에 그 지역에 대해서 뭐 한번 보고 가거나 하면 가서 아는 게 있으니까 저거 본 거다 하면서 네. 좀 더 반갑더라고요.
0: 뭔가 세계 기행 약간
1: 맞아요.
0: 이런 다큐멘터리 저도 너무 좋아하고
1: 네.
0: 특히 저희 어머니가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1: 그렇죠.
0: 프로그램.
1: 네. 출연해보고 싶진 않으신가요?
0: 저 세계 기행 같은 프로그램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1: 네.
0: 제가 언어가 조금 딸려가지고
1: 저는 진짜 안타깝게도 네. 한번 출연 제의가 왔었어요.
0: 네.
1: 그래서 가겠다고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0: 네.
1: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0: 아이고
1: 다시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0: 나중에 저희가 약간 평화방송에서 그런 다큐를 한번 찍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1: 아, 너무
0: 함께
1: 것
0: 떠나는
1: 같아요.
0: 성지순례.
1: 좋습니다.
0: 우리 또 작가님이 영어 전문가시니까.
1: 그리고 또 제가 변하는 과정,
0: 네.
1: 신앙이 깊어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0: 네. 네. 저는 우리 작가님들과 시청자분들께 약간 성지에 대한 소개,
1: 네.
0: 또 의미, 영성 전해드리고
1: 너무
0: 또 함께 관광도 하고
1: 네.
0: 좋은 걸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1: 네, 좋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0: 우리 작가님께서 이렇게 라디오에 늘 이렇게 출연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1: 네.
0: 작가님이 보는 라디오의 매력, 어떤 매력이 좀 있나요?
1: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너무 많은 걸 보고 있잖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한번 지켜봤어요.
0: 네.
1: 신호를 건너는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한 7명 이상이 핸드폰을 보면서 건너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눈은 쉴 틈이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라디오는 얼마나 좋습니까?
0: 맞습니다.
1: 목소리로 잠시 눈을 쉬게 하면서 마음을 또 거기에 붙일 수 있게 해주는 게 라디오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0: 또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운전에 집중은 하는데
1: 네.
0: 뭔가 이 시간에 약간 공간에 여유를 좀 채워주는
1: 맞아요.
0: 그런 느낌으로 라디오 많이 듣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라디오 너무 좋아요.
0: 네, 저희가 함께 라디오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좋은 방송을 좀 이렇게 만들고 싶은 욕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제작자로서.
1: 맞습니다.
0: 우리 작가님께서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 가지 프로그램을 좀 맡게 된다.
1: 네.
0: 어떤 프로그램을 좀 맡아보고 싶으세요?
1: 저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을 또 변화시키잖아요.
0: 네.
1: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한 게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 중에 가장 힘이 없는 것은?
0: 리로 끝나는 개구리 네. 뒷다리?
1: 잔소리.
0: 잔소리.
1: 잔소리는 우리가 해도 사람이 잘 안 변하는데
0: 네.
1: 리자로 끝나는 말 중에 엄청 강력한 게 있더라고요.
0: 리 가장 강력한 거 뭐예요?
1: 스토리.
0: 스토리, 와.
1: 그래서 사람의 스토리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생각 때문에
0: 네.
1: 일반인들이 이렇게 자신의 얘기를 3분 정도, 5분 정도 스피치로 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하고 저는 스피치 코치니까 그런 부분들 이렇게 좀 도와드려서
0: 네.
1: 자신의 얘기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청취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0: 네.
1: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0: 나의 스토리를 얘기하고 우리 작가님께 함께 네. 동반하는
1: 맞아요.
0: 그런 프로그램 한번 또 런칭되면 좋겠는데요.
1: 네. 좋습니다. 이름도 생각해봤어요.
0: 네.
1: 닥터 소통.
0: 닥터 소통.
1: 닥터가 의사잖아요.
0: 네네.
1: 사람의 의사 소통.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면 좋을 것 같아요.
0: 프로그램 꼭 런칭되기를 저도 함께 기대해 보고요.
1: 네.
0: 오늘 이제 목요일 주제가는 라디오 책방 함께 준비해 봤는데요.
1: 네.
0: 9월의 주제로 이 책을 선물합니다. 라는 주제를 좀 골라봤어요.
1: 네.
0: 우리 작가님은 책을 선물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선물을 받는 편이신가요?
1: 선물을 받을 때가 좀 많은데 지금 약간 마음이 좀 안 좋네요. 좀 선물 좀 더 해야 되겠다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0: 저는 이제 종종 책 선물을 받아요. 네. 이제 저도 책을 너무 좋아하고 책 좋아하는 걸 아시니까 네. 신부님 이거 제가 너무 잘 읽어봤던 책인데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주시는데 너무 좋거든요. 네. 너무 좋은데 제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책이 한 20권이 넘어가지고
1: 쌓여 있군요.
0: 네, 이렇게 막 오가면서 읽고 해도 늘어나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서. 아, 좀 주신 분들께 좀 죄송한 마음.
1: 그렇죠. 올 좀 추석이나 이럴 때 좀 읽어보셔야 되겠네요.
0: 네. 약간 내가 준 책, 받은 책 중에 기억에 남는 책 있으신가요?
1: 사실 오늘 이 제목을 받았을 때 네. 아, 이 책을 제가 선물로 줬을 때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됐다 싶어서 오늘 선물 같은 마음으로 또 방송에서 소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0: 네. 오늘 선물하기 정말 좋은 책을 작가님께서 골라주셨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책일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책방지기 이민호 작가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묻고 싶은 내용들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빵 무료 방송 토크로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작가님의 신청곡 중에 한 곡 듣고 와서 누군가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책 함께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노래 또 준비해 주셨나요?
1: 네, 제가 이 오늘 책 주제랑 맞는 곡을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책이기 때문에 아 누군가 힘들 때 그 마음을 나한테 기대도 된다라는 의미로 Lean on me라는 노래, 나한테 기대해라는 노래 한번
0: 전해드리도록
1: 하겠습니다.
0: 네. 네. Lean on me 함께 듣고 오실게요.

0: 이민호 작가님의 추천곡 린 언미 함께 듣고 왔는데요. 아우. 나에게 기대해라 약간 이런
1: 좋지 않습니까?
0: 네. 근데 저는 네. 이제 영어를 잘 모르니까 네. 나에게 기대 그러면 약간 린 앤미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린 언미라고 쓰셨어요.
1: 이거 제가 안 그래도 영어 수업할 때 많이 쓰거든요.
0: 네.
1: 온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위쪽을 떠올려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온은 사실 면의 느낌입니다.
0: 아~
1: 그래서 나한테 기대라는 거는 네. 기대면 면이 되잖아요.
0: 네네네네.
1: 이렇게 에스는 점인데 막 네. 기댈 때 뾰족하게 기대는
0: 사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아 나한테 기대가 rain on me가 되는 거죠.
0: 오늘 그래서 침대도 only 침대 위에 눕는 게 아니라 약간
1: 그렇죠. 면을 쓰는 거니까.
0: 침대 아
1: get on the bus 할 때도 버스 네네. 면에 발이 이렇게 착 닿잖아요.
0: 네네네네.
1: 그런 느낌이죠.
0: 아 그렇군요. 약간 오늘 추천곡 들으면서 영어 수업까지 함께
1: 이렇게 하나씩 네. 가르쳐드리면 되겠다.
0: 저 이제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오늘 네. 적재적소에 또 이렇게 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목요일 2부 주제가 있는 라디오 책방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이제 9월이에요. 9월이 9월. 이제 추석이 있다 보니까 네. 선물도 많이 주고받고 제가 마트에 갔더니 또 이제 명절 선물 세트도 이렇게
1: 나왔어요,
0: 많이 벌써. 나왔더라고요. 네. 햄도 많고 뭐 식용유도 많고
1: 참기름
0: 참, 네, 참 많은데 네. 이 책도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기 참 좋죠. 누군가에게
1: 맞아요.
0: 주기 좋은 책이라는 주제를 좀 골라달라 그랬는데 강의하실 때도 이 책을 많이 좀 이렇게 추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1: 네.
0: 어떤 책일지 너무 궁금해요. 어떤 책인가요?
1: 네, 바로 책 제목은요. 좀 책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0: 네.
1: 뱀의 뇌에게 말을 걸지 마라 라는 제목입니다.
0: 뱀의 뇌에게 말을 걸지 마라.
1: 네.
0: 어떤 내용이지? 뱀의 뇌. 약간 네. 사람이 뱀의 뇌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뱀 같은 사람이 네.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1: 사실 우리 다 멀쩡할 때는 대화가 잘 통하잖아요.
0: 네네.
1: 근데 우리 또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 답답합니다.
0: 아, 맞아요.
1: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설득의 심리학입니다.
0: 네.
1: 이 저자에 따르면 우리 머릿속에는 세 개의 뇌가 있다고 합니다. 생존을 담당하는 뱀의 뇌가
0: 네.
1: 있고요.
0: 아.
1: 제일 안쪽에 있는 거.
0: 네네.
1: 감정을 담당하는 쥐의 뇌.
0: 쥐의 뇌.
1: 네, 거기를 뒤덮고 있어요.
0: 네.
1: 손을 딱 하고 그 위에 손을 손바닥을 하나 덮어보면은 네. 네. 그 느낌이죠. 근데 그 위에 하나 더 덮고 있는 게 바로 이성을 담당하는 인간의 뇌라고 구분을 합니다.
0: 생존, 감정, 이성.
1: 맞습니다.
0: 네, 아, 뇌가 구분이 돼 있다.
1: 그렇죠. 네. 이렇게 뇌가 구분이 돼 있는데 문제는 상대가 화가 나 있거나 이렇게 마음이 확 다칠 때가 있어요.
0: 아, 있어요, 있어요.
1: 긴장해 있거나 두렵거나 네. 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을 때 이럴 때는 이성적인 인간의 뇌가 완전히 뱀의 뇌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죠.
0: 아.
1: 그래서 아무리 옳은 말을 해줘도 접수가 안 되고 튕겨내고 그래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줘도 이 사람이 말이 안 통하는 단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저자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시면
0: 네.
1: 올 추석에도 좀 말이 안 통할 수 있는 상황에서 좀 대화가 될 수도 있겠죠.
0: 네. 아니 뱀의 뇌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들 많이 있어요. 분명 똑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왜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아니 와 진짜 이 사람이랑 말이 진짜 안 통하네. 왜 너는 네 말만 해? 내 말을 듣지를 않어.
1: 네.
0: 왜 그래?라고 하는 느낌. 특히 네. 또 명절에 정말 오랜만에 가족들 친척들 만났는데 아유 진짜 말 안 통하네. 이런 감정 듣게 때
1: 있어요. 저 예전에 웃긴 얘기 들었는데. 네. 뭐 명절 때 만나면 사실은 나는 아직 힘들어서 그런 질문 안 받고 싶은데 막
0: 그쵸.
1: 취업 준비 잘 돼가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또 스트레스
0: 네.
1: 받는다는 거예요.
0: 네네네.
1: 근데 그때 대비책으로 이모님은 노후 준비 잘 되시나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막 서로 싸우자는 거 아닙니까?
0: 네네네네.
1: 근데 이 책의 저자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조금 더 잘 대화할 수 있는지 알려주다 보니까
0: 네.
1: 명절 앞두고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0: 그래서 이 뱀의 뇌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동물의 뇌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뇌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생존을 담당하는 그 뇌를 뱀의 뇌라고 부른다.
1: 맞습니다.
0: 그래서 우리가 말이 안 통하고 왜 이렇게 이 정말 너 하고 싶은 얘기만 해? 왜 화만 내? 라고 했을 때 그 뱀의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지 마라. 이런 내용인가 봐요.
1: 맞아요. 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0: 험을 인정받아서 FBI와 경찰 인지 협상 요원들의
1: 아.
0: 훈련을 맡으신 분입니다.
1: 네. 이렇게 범죄 현장에서 이렇게 인지를 잡고 야, 내말안 들어줄 거야 하는 그런 상황
0: 그렇죠.
1: 안에서
0: 누구보다도 화가 나 있는 사람들, 스트레스에 극도로 달해서 이성을 잃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과도 대화를 할수 있게 도와준다가 이 책에 나와 있죠.
1: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상황의 극한에 서 있는 사람들과도 대화하는 방법을
0: 맞아요.
1: 알려주는 그런 저자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나가면요,
1: 네.
0: 남편하고 말이 안 통한다. 사춘기 아이한테 뭐 말만 하면 싸움이 된다. 우리 회사 상사님들은 너무 이렇게 말이 안 통해 벽이에요. 이런 분들이 많은데
1: 네.
0: 요럴 때좀할수 있는 활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1: 네. 아, 오늘 너무나도 재밌겠는데요. 우리 인기 스피치 강사이자 정말 소통 전문가인 작가님께서 이렇게까지 추천해주는 책이라니. 오늘 뱀의 뇌에게 말을 걸지 마라에서 청취자분들과 한 대목도 이렇게 나눠주시고 이야기를 좀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어떤 부분 골라주셨나요?
0: 아, 이게 사실 이성적으로 우리가 또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책에 이 실제 상황, FBI에게 인질극이 일어나고 있는
1: 네.
0: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화하라고 누가 이렇게 뒤에서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마치 우리가 귀에 이어폰 꽂고
1: 네.
0: 누군가 이렇게 말해라고 해줬을 때 실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 장목을 한 장면을 확인하시면
1: 네.
0: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우리 이민호 작가님의 목소리로 그 대목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0: 목에 엽총을 겨눈 남자와 대치하던 현장. 인질협상 전문가 크레이머 형사가 현장 요원 에반스에게 일러준다. 자, 이렇게 말하세요. 아무도 당신 기분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결국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걸 말입니다. 그렇죠? 에반스가 깜짝 놀라 반문한다. 인질범에게 뭐라고 말하라고요? 크레이머는 반복해서 말해준다. 자, 이렇게 말하세요. 아무도 당신 기분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결국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걸 말입니다. 그렇죠. 에반스가 인질범에게 그대로 말하자 인질범 프랭크도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 뭐라고? 에반스가 같은 말을 반복하자 이번엔 프랭크가 이렇게 대답한다. 그래, 맞아. 아무도 몰라. 신경 써주는 놈도 없고. 크레이머가 에반스에게 말한다. 좋아요. 이제 그래라는 대답을 들었으니 이제 된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협상을 시작합니다.
1: 이민호 책방지기가 품고 온 오늘의 책 뱀의 뇌에게 말을 걸지 말라 가운데 한 대목 함께 듣고 왔는데요. 저 약간 드라마의 한 장면 이렇게 보는 것처럼 확 떠올렸어요.
0: 네네.
1: 이게 약간 배우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0: 제가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원래 이게 하다 보면 녹음을 하다 보면
1: 네네.
0: 저도 뱀의 뇌로 바뀔 때가 있거든요. 실수하면 안 되는데 틀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몇 개월 됐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이제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면서 이성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지 들으시는 분들이 좀 더 재밌게 들을 수 있을까? 좀 마음에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인간의 뇌가 작동됐어요.
1: 그러네요. 네. 네. 이 목에 총을 겨눴어요.
0: 맞아요.
1: 와, 이게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에요.
0: 조금만 잘못하면 진짜 욱해서 실수할 수 있는 장면이죠.
1: 네. 그런데 이 현장요원 에반스에게 말을 건네는 법을 알려주고요.
0: 네.
1: 또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까지
0: 맞습니다.
1: 또 이렇게 똑같이 일어났는데 이 약간 일촉즉발한 상황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뭐 한국의 현실에서 누군가 내 목에 총을 갖다 댈 일은 거의 없지만
0: 네.
1: 약간 이렇게 답답하고 이 정말 긴박한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말이 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목구멍까지 이렇게 딱 와 있어가지고 말 한마디 실수하면 확 쏠 것 같은 찌를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죠.
1: 그렇죠. 뭐 자녀와의 관계, 뭐 이렇게 아내와 남편의 관계, 또 어떤 직장 상사와의 관계 안에서도 이런 순간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 그래라는 대답을 들었으니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라는 말, 좀 의미심장한데요.
0: 맞습니다. 보통 이렇게 대치 상황이 되면 네. 각자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A는

0: A는 A의 입장대로 B한테 쏘고 있고 B는 B의 입장대로 쏘고 있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 어드바이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지 말고 상대방이 지금 어떤 감정일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을지를 대신 얘기해 주라고요. 네. 그때 상대는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깜짝 놀라죠. 네네. 하지만 반복해서 얘기를 해줬을 때는 이 사람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저렇게 두 번 반복해줘서 내 마음을 진짜 알아주고 있구나라는 감정이 들기 때문에 뇌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1: 네. 저 약간 사자성어가 하나 떠올랐는데요. 역지사지. 거죠?
0: 역지사지.
1: 아, 맞습니다. 네가 지금 이런 마음이구나. 너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받는 순간 네. 그 사람의 말이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네요.
0: 맞습니다. 사람은 너무나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성을 잃게 되죠. 네. 근데 반대로 이 이성을 돌이키는 방법은 정신 차려라는 말이 아닌 거죠. 그 사람의 감정을 알아주기 시작하면은 우리 뇌에 있는 거울 뉴런이라는 곳이 발동되면서 갑자기 이성이 돌아오는 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1: 아, 제가 이제 봤던 영상의 한 장면이 있었는데 네. 지하철역이었어요. 네. 이 어르신 한 분이 화를 막 내면서 소리를 막 지르고 있는 거예요. 역무원들이 이제 막 당황해가지고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0: 뭐라고 소리 지르고
1: 그냥 막 뭐라고 막 하시는데 이렇게, 예. 웬 청년 한 명이 갑자기 와가지고 네. 그 어르신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그 어르신이 갑자기 당황하더니 그 화내던 목소리가 싹 사그라지는 그 장면이 또 있었거든요.
0: 맞아요. 여기서 소리 지르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이성적인 상황이 안 통하는 장면.
1: 그렇죠, 그렇죠. 이미 그 소리를 지르고 있던 선생님은 이미 뱀의 뇌에 그런 작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네요.
0: 그렇죠. 그때 우리가 뇌에서 아무도 나의 마음에 반응을 해주고 있다. 나에게 거울처럼 비춰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여기서 결핍을 엄청 심각하게 느끼면서 더 심해진대요. 네. 근데 그 청년이 했던 것이 당신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고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거기에 반응하면서 이성의 뇌로 돌아오는 거죠.
1: 네. 이게 또 스피치 코칭 강사로도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네. 부모님들의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우리 자녀들이랑 진짜 말이 안 통해요. 말에 걸어도 대답도 안 하고요.
0: 문쾅 닫고 들어간다.
1: 뭔가 말을 이어진다라고 해도 지말밖에 안 해요. 네. 이럴 때. 그럴 때도 좀 소용이 있을까요?
0: 맞아요. 그럴 때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야, 너 아까 전에 게임 거기까지 한다더니 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입장을 얘기하기 쉽죠. 근데 아까 전에 크레이머 형사가 줬던 제안은 이건데요. 우선 상대방의 입에서 예스가 나오게 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내 입장을 얘기하면 노라고 외치고 싶겠죠. 네. 아니야 엄마 나도 쉬려고 그런 거야 이럴 텐데 아이고 그래 너도 얼마나 피곤했겠어. 그래서 게임 좀 더 하고 싶었겠지? 라고 얘기를 해주면 애 입장에서는 아닌데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1: 더 하고 싶은 건 맞으니까
0: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때부터 사실은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1: 아, 정말 약간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잘 써먹을 수 있을 법한 그런 꿀팁이네요.
0: 맞아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특강 나갔을 때 네. 똑같은 질문을 누가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분께 드렸던 방식이 뭐였냐면 앞으로 OS 대화법을 쓰세요.
1: OS. 네.
0: 다섯 번의 yes를 들을 마음으로 네. 일단 상대방에게 계속 던져라. 너도 힘들었지? 게임이 재밌긴 할 거야. 네. 그러면 애 입장에서는 예스, 예스를 할 수
1: 그렇죠,
0: 있죠.
1: 그렇죠, 그렇죠.
0: 사실 다섯 번밖에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네. 엄마가, 아빠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려고 하네 라는 과정에서 대화할 준비가 되는 거죠.
1: 네. 저도 최근에 약간 비슷한 경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무언가를 해결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나는 내 입장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이거 빨리 이거를 다 쏟아내고 풀어내야 약간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은 자꾸 반론이 막 오는 거죠.
0: 그렇죠.
1: 이 상황 안에서 뭔가 대화가 쳇바퀴 돌듯이 돌고 이 직장에서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회의를 하는데 분명 시간은 1시간, 2시간 지나고 있는데 진전이 안 돼.
0: 맞아요.
1: 네. 이럴 때도 사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0: 이럴 때도 상대방이 딱 회의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네. 사실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안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상대방 마음을 정확하게 또 읽어주면 네. 좋습니다. 이게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라고 오히려 한 수를 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예스가 또 되는 거죠.
1: 네네네.
0: 그렇게 마음이 탁 인정되었을 때 네. 그죠.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1%라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라고 이때부터 또 대화가 시작할 네. 수 있다는 거죠.
1: 이 사람이 뭔가 자기의 말을 하고 뭔가 감정적인 표현들을 자꾸 쓰고 나와 대화가 안

0: 된다라고 느낄 때 아, 저 사람은 지금 사람의 뇌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있는 뱀의 뇌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구나. 내가 그러면 긍정적인 대답을 먼저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해야 네. 이 대화가 진전이 되겠다라는 팁만 가지고 있어도 사실 그 대화의 80%는 성공하지 않을까요?
1: 맞아요. 누가 이렇게 때리려고 하면 더 이제 가드를 올리고 안 맞으려고 하는 게 마음인데 그럴 의도가 없이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정합니다라고 감싸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가드를 내리고 대화를 네. 하러 온다는 거죠.
0: 사실 이 극한의 상황, 정말 인질범을 잡고 있는 인질범인 상황 안에서도 통하는 방법이니까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 아니면 우리 뭐 직장에서의 동료 이런 관계 안에서 대화가 안 된다, 너무 쳇바퀴 도는 것 같다 라고 할 때 이 긍정의 대답이 끌어 나오는 이 방법 한번 꼭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노래를 또 한번 들어보면 좋을까요?
1: 아, 이 노래를 들으면은 그 밤 풍경, 강가의 밤 풍경이 떠오르는 노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막 화가 나고 했을 때 상대방 감정 알아주기 전에 내 마음이 좀 가라앉아야 되잖아요. 조금 화난 분들 있다면요, 릴렉스 하시면서 이 노래 듣고 상대를 또 헤아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입니다.

0: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 함께 듣고 왔는데요. 저 이 노래 듣고 있으니까 약간 사람이 감정적으로 팍 올라왔다가 밤에 또 이제 약간 쭉 내려가고 맞아요. 자고 일어나면 마음이 풀리기도 하잖아요.
1: 맞아요. 네. 이 밤이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야. 네. 좀 이런 마음으로 좀 걱정 접어두고 잠들 때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네. 오늘 신신우신 라디오 책방 책방지기 이민호 작가가 골라온 뱀의 뇌에게 말을 걸지 말라라는 책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 저는 선물해주고 싶은 사람이 딱 떠올랐습니다.
1: 누굽니까?
0: 저 자신이요.
1: 아하.
0: 제가 꼭 읽어봐야 될 것 같은 책이에요.
1: 아, 맞아요. 또 쉽지 않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또 헤아려 주셔야 될 신부님이시니까요. 네.
0: 이제 뭔가 풀리지 않는 상황을 풀어야 될 때도 분명히 있고요.
1: 네.
0: 이제 저도 막 인사 이동도 자꾸 2년마다 계속 있고 낯선 상황을 좀 이렇게 마주해야 될 때 저도 모르게 방어 기제가 나오기도 하고 나도 뱀의 뇌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 책의 결론이 그런 쪽으로 흘러갑니다.
0: 네.
1: 사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 위해선 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0: 아,
1: 내가 뱀이 되어 있는데 뱀 두 마리끼리 막 싸울 때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내 마음 어떻게 다스려야 하나도 결국 중요한 부분이라서 신부님이 역시 그 통찰까지 가신 것 같습니다.
0: 네. 책 내용 너무 좋은데요. 저희가 한 대목 더 듣고 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 나눠주시겠어요?
1: 네, 사실 우리가 뭐 마음 넓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게 감상적인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과학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건지 거기를 설명해주는 대목입니다.
0: 네, 이 대목 이민호 작가의 목소리로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0: 인간의 뇌는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온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시적인 파충류층, 좀 더 진화한 포유류층,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장류의 층이 그것이다. 이 세 개의 층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종종 별개의 뇌처럼 기능한다. 서로 전쟁을 벌이는 일도 잦다. 이 세 개의 뇌가 담당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파충류의 뇌는 가장 안쪽에 있으며 투쟁, 도피 반응을 관장한다. 즉각적 행동과 반응이 전부다. 위기를 감지했을 때 한밤중에 헤드라이트 앞에 뛰어든 사슴처럼 당신을 얼어붙게 만든다. 포유류의 뇌는 중간층을 차지하며 감정을 주관한다. 일명 내면의 오버쟁이다. 사랑, 기쁨, 슬픔, 분노, 비탄, 질투, 즐거움 등의 강렬한 감정이 일어나는 곳이다. 영장류의 뇌는 가장 바깥쪽에 있으며 TV 시리즈 스타트렉의 닥터 스포크와 같은 역할을 한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식적으로 실행 계획을 세운다. 영장류의 뇌는 포유류와 포유류의 뇌에서 수집한 정보를 조사, 분석해 실용적이고 현명하고 도덕적인 결정을 내린다.
1: 오늘의 추천작 뱀의 뇌에게 말을 걸지 마라 가운데 한 대목 우리 이민호 작가님의 목소리로 듣고 왔는데요. 이 낭독해 주신 부분이 약간 분석적이고 핵심인 내용인 것 같아요.
2: 네.
1: 요약 정리해보자면 어떤 내용인가요?
2: 요약 정리하기 전에 네. 신부님 혹시 포유류 발음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1: 포유류. 아 저도 사실 들으면서 포유류, 포유류. 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2: 아 제가 포유류 하면서 입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그 또 뱀의 뇌로 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짧은 순간 기도하면서 이성의 뇌로 돌아왔습니다. 네. 자, 이 내용 재밌죠. 네. 그래서 사람의 뇌가 뭐 예전에 우리가 신발 저희 아이가 신발 신다가 이제 다 신고 났으면 신발 버리고 새 신발 사주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새 신발로 시작을 하는 건데 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원래 있었던 뇌에서 조금 더 붓고 조금 더 붓고 이제 퇴적층처럼 이제 쌓여 있는 건데 이렇게 세 개가 오래된 뇌도 있고 새로 만들어진 뇌도 있는데 기능 필요한 순간에 따라 이 그 역할이 팡팡팡팡 움직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간의 뇌가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 지금 피해야 할 것인가 안 피해야 할 것인가 이걸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1: 못해요.
2: 그러면은 네. 늦어지죠. 차가 타고 오면은 일단은 동물처럼 샥 뱀이 피하듯이 확 피해야 되는데 네. 그때 뭐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순간에는 파충류의 뇌가 바로 작동하게 되어 있고 또 사람처럼 행동해야 될 때 파충류처럼 행동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럴 때는 인간의 뇌를 켜줘야 되는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1: 약간 인간의 생존 본능 그 위에 감정 그리고 이성이 차곡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결과가 지금 우리 인간의 뇌다.
2: 그렇죠. 너무 좋게 잘 발전은 했지만 네. 문제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 있을 때는 이 인간의 뇌가 그 꺼져버린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너무 흥분해서 꺼져버리면 네.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이 구조를 알고 아 파충류의 뇌에 지금 켜져 있구나 인간의 뇌로 돌릴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사람이 탁 상대방 보면서 아, 이 사람 지금 사람이지만 사실 뱀의 상황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네. 거죠.
1: 사실 뭐 어느 한 종류의 내가 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내가 생존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처해지면 그 뇌가 약간 불이 켜지듯 딱 켜지는 거고
2: 맞아요.
1: 아 내가 뭔가 지금처럼 회의를 하고 방송을 진행을 하고 뭔가 이성적인 게 필요하다라고 네. 하면 그 뇌가 더 활발히 사용되고 하는 느낌이겠죠?
2: 이것도 반대로 하면 안 되는 게 네.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이성적인 뇌를 가지고 있다가 집에 가면 감성의 뇌가 켜지면서 또 가족과 이성적인 대화 아니더라도 서로 안아주고 챙겨주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너무 회사에서 또는 사업하면서 이성의 뇌만 켜져 있다 보니 네. 집에 가가지고 너무 또 갑자기 선생님이었던 사람이 집에 와서도 그래서 집에 저희 집도 제가 선생님이지만 네네네. 선생님 집 애들이 오히려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학교 가던 선생님, 집에 가던 선생님, 네네, 모두가 맞아요. 선생님이라서 네.
1: 저희 아버지가 학원 선생님이셨거든요.
2: 아, 네. 네.
1: 아 이제 와서 보니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모두를 바꿔야 되는데
1: 그게 쭉 이어져 네. 오신 거죠. 약간 직업병처럼. 네. 네. 그래서 아 나는 집에 왔는데 왜 학원에 와 있는 거지? 그런 느낌인데 우리가 이런 뇌들을 다 적재적소에 또 알바는 상황에 사용을 할 때 정말 우리의 그런 삶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편안하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 네.
1: 이 책 내용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2: 그죠.
1: 한 대목을 좀 더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 사실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이제 이성적으로 이 구조가 뭔지를 파악을 했는데 실제 그 공감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성의 뇌가 켜질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이 부분을 읽고 나시면은 아 앞으로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는 느낌이 좀 더 오실 겁니다.
1: 네, 이민호 작가님의 목소리로 이 대목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공감을 얻고 있다는 느낌이 왜 사람을 변화시킬까? 누군가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는 느낌을 주려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 성공하면 순식간에 관계의 역학을 바꿀 수 있다. 그 순간 서로를 이기려 하는 대신 서로를 이해하고 그 돌파구를 통해 협력과 협조, 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나아갈 수 있다. 상대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는 느낌을 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앞서 언급했던 거울 신경세포를 통해 설명해보자. 당신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반영하면 상대도 그 보답으로 당신을 반영하게 되어 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합니다. 라고 말해보라. 그러면 상대는 고마움을 느끼고 즉시 당신을 이해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보답할 것이다. 공감과 그에 대한 보답은 저항할 수 없는 생물학적 요구이며 상대를 당신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다.

0: 뇌에게 말을 걸지 마라 가운데 우리 이민호 책방지기의 목소리로 한 대목도 듣고 왔는데요. 저 이 부분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서로를 이기려고 하는 대신에 서로를 이해하라.
1: 이기려 하는 대신 이해하라.
0: 네,
1: 그렇죠.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죠, 사실.
0: 맞아요.
1: 근데 누군가 한 명이 정신을 차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했을 때 관계의 역학이 바뀐다라는 거. 전 사실 이거 얼마 전에 이걸 너무 기가 막힌 장면을 봤었어요.
0: 네네네.
1: 예전에 좀 국가적으로 좀 지탄을 받고 있는 네네. 분이 계셨어요.
0: 네네.
1: 근데 이분이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인터뷰 요청을 언론사에서 아무리 해도 대꾸 한마디를 안 하셨어요. 근데 한 기자가 이 사람을 바꿨습니다. 다가가서 한 말이 대답 좀 해보세요 이게 아니었고 억울하시죠? 했더니 억울하신 부분 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했더니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 억울한 거 이 사람은 알아주는구나 네네네네. 라고 하면서 길게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준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네.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을 여는 거죠.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도 그 사람한테 보답해야 된다.
0: 네.
1: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0: 이 공감한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지만 공감하는 방법이 참 어려웠거든요.
1: 네.
0: 이 약간 공감의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준 내용이 아닐까요?
1: 맞습니다. 저도 이걸 잘 몰랐을 때 결혼 초창기였는데 저희 어머니랑 와이프랑 이렇게 좀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바보같이 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와이프 편 들고 와이프 편 와이프 앞에서 어머니 편 들고 그랬더니 뭐 점점 사이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0: 네.
1: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어머니 앞에 있을 때 어머니가 좀 섭섭한 얘기 하시면 네. 어머니 편을 들고 와이프 앞에서는 이제 와이프 편 들었더니 진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0: 네.
1: 어머니 입장에서는 네 그래 말하지 마라. 너 그래서 그랬을기도 하고 네. 서로를 이해해 주시는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 더 사이가 좋아지신
0: 네.
1: 게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그 사람 공감을 해주면 지혜로운 방법들이 알아서 열리는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사실 이렇게 관계 안에 속한 인간들 우리가 사실 혼자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늘 어떤 관계 속에 끼어서 살게 되는데
1: 네.
0: 내가 이런 관계에 끼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오늘 꼭 이 책 뱀의 뇌에게 말을 걸지 마라
1: 네.
0: 이 책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게 정말 선물이 될 수 있거든요. 인생이 바뀌는 게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주변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찾을 때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선물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0: 네. 신신우 씨는 오늘 누군가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책으로 이민호 작가님이 뱀의 뇌에게 말을 걸지 말라라는 책 이렇게 추천해 주셨는데요. 저는 선물 받은 것 같아요. 네, 약간 저의 방법도 좀 바꿔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장 오늘 방송 끝나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좀 써먹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1: 네, 오늘
0: 좋은 선물이네요.
1: 퇴근하시다가 네. 또 누구 한번 안아주고
0: 네. 너무나 좋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9월을 시작하면서 이민호 작가님 만나봤는데요. 작가님 오늘 함께해 주신 소감도 부탁드릴게요.
1: 네, 9월이고요. 또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오랜만에 만나서 즐거운 소통, 대화하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1년간에 많은 스트레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서 아이고 고생했네 한마디 하신다면 또 그 뒤에 대화가 잘 풀릴 수 있는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저희가 늘 공감의 언어로 소통하는 작가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리는데 오늘 정말 이 공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나눠주신 것 같고요. 9월 또 행복하게 보내시고 저희 다음 달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내일은 빵집 옆 성지순례에 떠나는 날이죠. 주말을 앞둔 금요일 빵집 옆 성지순례에 내일은 또 다른 이민호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성지순례하는 남자 성순남 이민호 베드로 작가와 함께하니까요. 내일도 라디오 빵집에 많이들 찾아와주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끝곡으로 소수빈의 넌 내게 특별하고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까사미야
2: 키팅,
1: 에몬스 가구
2: 키팅,
1: 수면 건강 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2: 키팅,
1: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2: 키팅,
1: 집을 완성할 땐
2: 키팅,
1: 한 번에 비교하고 키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역 키팅.
3: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퇴근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쪽에서 이웃 사람이 급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데 아이가 열린 버튼을 누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 오시잖아요. 잠시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이웃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꼬맹아. 아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바쁘기만 한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6: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9번, 병인 순교자 노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하는 일들이 있죠. 더듬더듬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찾기도 하고 익숙하게 TV나 라디오를 켜는 그런 일들이요.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를 타고 날아가서 누군가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어주기도 하고 외로운 마음에 친구처럼 곁을 지켜주는 방송이란 매체는 오늘로써 63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무엇을 말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말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단 걸요. 오늘도 라디오로 전해질 저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아 작은 위로와 행복을 드릴 수 있길,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친구로 다가갈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9월 3일 목요일, 성 대그레고리오 교황학자 기념일이자 방송의 날이에요.

오늘의 첫 곡 퀸 레디오 가가였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 찾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오늘은 방송의 날인 동시에 교회 전례록으로는 성 대그레고리오 교황학자 기념일인데요. 의외로 참 잘 어울리는 만남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레고리오 1세 교황님 하면 전례 음악을 비롯해서 교회 전례를 정비하고 발전시키면서 전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잖아요. 거기다 그레고리오라는 이름도 그리스어로 깨어있다, 지키다 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누군가 잠든 시간에도 깨어서 자리를 지키는 사람, 위험한 일은 없는지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지켜보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하죠.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 무엇을 전해야 할지 살피고 또 누군가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존재. 그런 파수꾼 같은 역할을 바로 방송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그런 든든하고 믿음직한 파수꾼이 되어줘도 좋겠죠? 정소연, 너의 곁에 있을게. 하프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두 곡 듣고 올게요.

하프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정소연, 너의 곁에 있을게 였습니다. 우리가 그레고리오 1세 교황님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표현이 하나 있죠. 바로 하느님의 종들의 종이라는 표현인데요. 교황을 그렇게 표현한 최초의 교황님이라고 하죠. 그냥 하느님의 종도 아니고 하느님 종들의 종이라니.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길 바라는데 그레고리오 교황님께서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 이런 신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마이크를 잡은 저보다 마이크 너머에 계신 여러분이 더 소중한 것처럼 오늘 하루 내 목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가 보다 낮은 곳의 목소리에 지금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를 같이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기도의 마음을 담아 엮은 작은 축복 티나비즈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매일매일이 축하받는 하루이길 바라는 꽃보라에서 작은 기쁨을 담아 보냅니다. 나만의 세례명 머그컵, 사진작가 소피아 선생님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책,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풀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 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오페라 티켓 두 장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페라는 총 4개의 작품입니다. 먼저 어린이 오페라 투란도트, 10월 9일 금요일 7시 30분, 만 5세부터 관람 가능하고요. 국립오페라단 초청오페라 마술피리, 10월 16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양총리 러브스캔들,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또 폐막작인 오페라 미인, 10월 30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입니다. 투란도트를 제외하고 모두 초등학생부터 관람할 수 있습니다. 1인당 티켓 2장을 드리고요. 한 작품당 총 2분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원하시는 오페라 작품 알려주세요. 노래 듣고 올게요. 슈퍼주니어 행복, 노비스 꿈, 소중한 사람아.

새로운 이야기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는 시간, 목요 차담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하고 하느님 앞에 가면 오직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살았나

0: 사랑을 헤아린다고 하죠. 하지만 머리로는 사랑하며 살아야지 해도 막상 어떻게 사랑하며 살 거냐고 물어오면 쉽게 답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웃사랑이 절대 어렵지 않다는 분이 있어서 오늘 행복찻집에 모셨습니다. 안강성당의 사회복지위원회 강만복 마테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아유, 미소가 천사의 미소를 닮으셨네요.
1: 감사합니다. 네.
0: 아니, 근데 안강성당이면 저기 경주 끝에 있는 곳 아니에요?
1: 예, 맞습니다. 그렇죠. 경주 포항 중간지점입니다.
0: 중간지점에 북서쪽. 예. 아,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먼저 우리 안강성당 사회복지위원회를 좀 자랑 삼아서 소개 먼저 해주시면요.
1: 예, 저희 안강성당 사회복지회는 매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장 나눔 행사 때 관내 산업체와 연계하여 후원금과 산업체 직원들과 함께 김장을 담그고 저희 사회복지위원들과 함께 배달도 하면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교감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물론 김장 나눔을 하는 본당 사회복지위원회가 많긴 하잖아요. 그런데 예. 사업체까지 찾아서 이렇게 뭐 연동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던데요.
1: 예, 유형이 또 그 산업체에서 인원을 갖다가 많이 지원해 주시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한 15명 정도 매년 이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지원도 와주시고 좀 더 좀 체계적으로 좀 더 큰 도움을 드리고자 그렇게 하신 거군요.
1: 거기에는 또 보이지 않는 전교도 전교 활동도 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0: 네. 그냥. 이런 게 다 그 사회복지 활동을 오래 하시면서 얻은 노하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일단은 언제부터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1: 예, 제가 어린 시절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성장하면서 취약계층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0: 네.
1: 87년도 세례를 받은 후 그 당시 사회복지회가 인생회였습니다.
0: 오, 그래요? 예. 인생회?
1: 인성회.
0: 아, 인성회.
1: 예, 예. 예. 인성회에 가입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0: 87년부터면 지금 뭐 몇 년째예요? 거의 40년? 그렇죠?
1: 근데 시간은 40여 년이 됐는데 그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면 아쉬운 점들이 너무 많죠.
0: 아유, 세상에. 저는 그 시간만으로도 너무 대단해 보이는데. 근데 어릴 적에 좀 힘들게 크셨다고 하셨잖아요.
1: 네.
0: 근데 보통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나는 어렵게 살았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누리면서 살 거야. 아, 나도 그 어려움을 이해하니까 도우면서 살아야지.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은 후자이신 것 같네요.
1: 예, 워낙 그 어릴 때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제가 성장해 오면서 자연적으로 이래 좀 취약계층에 관심이 많아지더라고요.
0: 네.
1: 그런데 또 어릴 때 어린 마음에 나는 왜 이래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하는 그런 부모님에 관한 원망도 조금 있었겠죠.
0: 네.
1: 그런데 지금은 그 원망보다는 오히려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그런 제가 아픔에 고통이 없었더라면
0: 네.
1: 배고픔을 느끼지 못했더라면 아마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겠는가.
0: 참 그런 십자가를 통한 부활을 우리 위원장님의 삶으로 좀 실감하게 되네요. 너무 멋지십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올해의 까리타스 인상을 받으셨어요. 일단 늦게나마 축하의 인사를 좀 드리면서 소감도 좀 들어볼까요?
1: 예, 그 참 저한테 너무 가분한 상이 참 주어졌는데요. 그 상은 결코 제 혼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가 안강 본당 사회복지위원들의 그동안 그늘진 곳에서 많은 땀의 결과의 산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아유, 이렇게 함께한 분들의 노고를 기억해 주시고 멋지십니다. 우리 안강성당도 최고고요. 이 안강읍이 아무래도 경주 외곽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좀 본당에도 어르신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회복지위원들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계세요?
1: 안강 사회복지위원분들도 뭐 다른 지역과 별 그 다름없이 지금 고령화되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거든요.

0: 근데 제 생각에는 봉사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웃에 전달하고자 하는 그 진심,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 중요한 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즉 말해서 이웃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데 나이는 아무 조건이 되지 않는다. 아유, 그래도 체력적으로 힘드실 만도 한데 모두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사회복지 활동을 해오시면서 많은 분들을 도와드렸을 텐데요. 그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실까요?
0: 예, 그동안 저희들은 그 많은 대상자들과 함께 울고 울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지금도 뵙고 싶고 잊지 못할 그리운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 중 어느 한 할머니께서는 저희들 방문 시 눈물로서 반갑게 맞아 주시면서 내가 죽고 나면 아무도 내 무덤을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무덤에 흔적이나마 남아 있게끔 표석 하나 세워달라고 하시던 할머니, 저희들이 돌아올 때면 이제 가면 언제 다시 올수 있겠느냐고 하시며 마치 어린 친자식을 멀리 떠나보내는 것처럼 힘든 몸을 이끄시고 마을러기 모퉁이까지 나오셔서 잘 가라며 손을 흔드시며 돌아서실 때는 끝내 눈물을 흘리시던 할머니, 그립고 뵙고 싶습니다.
1: 아유, 좀 제가 마음이 찡하네요. 참 사회복지위원분들을 어르신들께서 자식처럼 여겨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0: 예, 그 할머니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참 홀로 계시면서 저희들 가면은 말 그대로 참 눈물로서 이래 막 안아주시고 또 이래 저희들 나올 때는 그 지팡이를 짚고 동네 의기까지 나오셔가지고
1: 아이고.
0: 참 간알 풀고 여인 손을 흔드시면서 이래 그잘 가라고 아이고 제가 눈물 날라 그러네요.
1: 아유, 네, 전해집니다.
0: 예, 그 모습이 아직까지도 저한테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예.
1: 네, 참 이렇게 베풀기도 하셨지만 또그 사랑을 많이 받으셨네요. 지금 이렇게 눈시울을 붉히고 계신데 이렇게 몇 개의 이야기만으로도 벌써 마음이 후끈후끈해요. 이런 따뜻함과 어울리는 곡 해바라기 사랑으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해바라기 사랑으로 들으셨고요. 아네스의 행복찻집 목요차담회 생활 속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안강성당 사회복지위원회 강만복 마테오 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들을 친자식처럼 여겨주신 어르신 이야기들 나눠주셨는데요. 그런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도 사회복지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요.
1: 예, 한 25년 전쯤 그 안강성당 수녀님의 권유로 군이 성바오로 청소년 집을 처음 이래 수녀님과 같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 오, 네.
1: 그때 원생들과의 만남이 계기가 되어서 매년 포항 인근 해수욕장으로 초청하여 물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0: 우와, 그렇게도 청소년들에게는 또 그들 맞춤형으로 이런 물놀이 시간도 마련해 주시고 필요한 걸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도 참 즐거워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맛있는 추억까지 더해 주셨어요? 이게 뭐죠?
1: 예, 한 해는 성바로 청소년집 원생들이 그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0: 오, 네.
1: 그 세례식 중 한 형제를 제가 대부를 서게 되었는데요. 형제 중 큰 형이 대기업에 취업도 하고 요리도 아주 잘하였습니다.
0: 아이고야, 잘 컸네요.
1: 한 번은 포항 월포 해수욕장에서 여름 캠프 1박을 하게 되었는데
0: 네.
1: 대장한테 스파게티 요리를 부탁하여 운생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0: 네.
1: 그때 참으로 행복했고 뿌듯했습니다.
0: 아들을 참 잘 키우셨네요. 또 그 대자도 잘 커서 아이들에게 이런 요리를 해준 이런 경험을 함으로써 또 그렇게 신앙이 전수가 되는 거겠죠?
1: 예, 맞습니다.
0: 뿌듯합니다. 이런 위원장님이시라 우리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에서 키다리 아저씨라고 불리신다고요?
1: 예, 어느 한 해 물놀이를 마치고 성바오로 청소년 집 원생들한테 몇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0: 네.
1: 한 친구는 키다리 아저씨 맛있는 것 많이 먹고 신나게 물놀이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난도 크면은 키다리 아저씨처럼 어려운 이웃을 돕는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공부 열심히 할게요 라는 내용이었었는데
0: 네.
1: 그때부터 성바오로 청소년 집에서 키다리 아저씨라는 아저씨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0: 네.
1: 저한테는 과분한 호칭에 쑥스럽기도 했습니다.
0: 아유, 근데 이런 분이 진짜 키다리 아저씨죠. 또 아이들도 그런 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 받아들이고 또 배우려 하는 모습이 너무 기특하네요. 참, 이렇게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지만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이 되어주시는 거잖아요. 사랑해주시고, 도와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마음이 몽글몽글합니다. 그럼 위원장님 스스로는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가장 크게 드세요?
1: 예, 올해 8월에 포항 월포해수장에서 정바오로 청소년집 운생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0: 네.
1: 한 중년의 친구가 20년 전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그 당시 저와 함께 물놀이를 했다 하면서, 이제는 결혼하여 사형제를 둔 의젓한 가장으로서 아들과 함께 물놀이를 왔었어요.
0: 일부러 다시 찾아온 거예요?
1: 그렇죠.
0: 와, 네.
1: 그리고 저를 보고 기다리 아저씨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았을 때,
0: 네.
1: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어진 은총이요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일상에서 삼위일체이신 천주님께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 때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의 손을 잡아 주시며 저를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가난한 벗들에게 끊임없이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끝없이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하고, 저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이 감사할 따름이죠.
0: 아유, 감사, 감사, 감사이군요. 참, 때로는 힘들기도 한이 일을 이렇게 기쁘게 감사하게 하고 계시니까 제가 다 감사하고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우리가 봉사를 하다 보면, 물론 이렇게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아, 내가 이렇게 조금 도와드리는 게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될까? 또 한두 번 돕다 보면 나에게 너무 의지하는 건 아닐까 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웃사랑의 달인으로서 이웃사랑을 이렇게 나누면 어렵지 않다. 좀 도움의 말씀을 주시면요.
1: 예, 우리 사회복지위원들은 참으로 좋은 몫을 택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복지위원님 모두가 합심하여 자비로운 일에 헌신하고, 가난하고 억눌린 이들을 사랑하며, 하느님의 영광과 축복 속에서 가난한 벗들과 함께 더 높은 찬미가를 부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0: 네,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는 건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해드리는 것이다. 네,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마테오 위원장님의 이웃사랑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요즘 온갖 머리 아픈 뉴스가 많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이런 따뜻한 얘기를 들으니까 아, 마음이 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네. 또 이런 봉사 자체도 멋지시지만, 또 이걸 기본 몇십 년이잖아요. 이렇게 오랜 시간 한결같이 봉사해 오시는 모습이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반성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용기 내서 방송 출연하시고, 이런 귀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목요차담회 지금까지 안강성당의 강만복 마테오 사회복지위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이승철 행복이었습니다. 9월 3일 목요일에 함께한 아네스의 행복찻집 문 닫을 시간입니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되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오늘 매일 미사에서 예수님께서 평범한 어부로 살던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하시자 그들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부에게 전부였던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용기와 확신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 역시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청하며 굳건한 신앙인의 하루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의 이지혜 채칠리아, 저는 오나경 아네스였고요. 끝곡으로 하늘바라기에 지금 이 순간을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다사성당 김세호 바오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1: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7: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쉐 뮤직 김빈나입니다. 10cm와 빅나티가 함께한 딱 10cm만 이 곡으로 이 부문을 열었습니다. 0412님, 빅디 점심 먹었는데 왜 또 배고파요? 믹스커피 한 잔 타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믹스커피를 탔더니 쿠키도 뜯고 싶어지는데 아... 아니 이제 3시면은 좀 출출할 시간 됐어요. 예, 한 뭐 서너시면은 또 간식 먹을 타이밍이니까. 예, 믹스커피를 이거 한 잔만 마시면 좀 그렇잖아요. 믹스커피에는 뭐 좀 찍어 먹고 쿠키 좀 뜯고 찍어 먹고 해야죠. 예, 뭘 당연한 것을 그러십니까? 839하나님, 베란다에 내놓은 화분 분갈이 싹 마쳤습니다. 흙 만지고 손 씻고 오니까 손끝에 알싸한 흙 냄새가 남아서 괜히 기분 좋아지네요. 이야, 이제 또 이 분갈이할 철이 됐나 보죠. 흙 만지고 진짜 아, 흙 냄새를 맡아본 게 언젠가 이런 생각했어요. 손끝에 남은 그 흙 냄새 기분 좋아할 것 같아요. 화분들도 엄청 기분 좋겠네요. 6105님은 이렇게 보내셨네요. 쉬는 날이라서 작정하고 대청소를 시작했는데 코트 안에서 까맣게 입고 있던 10,000원짜리 두 장 찾았습니다. 오예! 이럴 때 기분 진짜 좋죠. 내가 한동안 찾고 있었는데 어? 그거 어딨지? 잠시 잊고 있었는데 뭔가 발견했을 때 그것도 기분 좋은데 어머 세상에 10,000원짜리 두 장이라니 내가 넣었던 건 기억 못하고 그냥 선물 같은 거예요. 에이, 2만 원 생겼네요. 뭐 하실 건가요? 맛있는 거 사드세요. 2947님, 아이 유치원 셔틀 올 시간 맞춰서 놀이터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오늘은 야무지게 이어폰도 챙겨 나왔더니 라디오도 들을 수 있고 좋네요. 미리 나오셨군요. 미리 나와서 라디오 들으면서 이제 마음 좀 캄다운하고 아이 기다려야죠. 예, 아이 오면은 또 놀이터도 몇 바퀴 돌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 시간을 즐기십시오. 7150님, 오늘따라 버스길이 쭉쭉 시원하게 빠집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풍경 바라보는데 아, 이제 정말 가을인가? 괜히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오후네요. 참 9월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나서 아 진짜 가을 와라 했는데 진짜 이 찬바람이 솔솔 불고 이러면은 마음이 괜히 몽글몽글하면서 네, 풍경들도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지금이 딱 그런 것 같아요. 반팔과 긴팔의 딱 중간이어서 이 뭔가 마음이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버스 길이 쭉쭉 빠지니까 더 기분 좋은데요. 그렇죠. 이래서 버스의 또 매력이 있어요. 지나가는 풍경을 이렇게 하염없이 볼 수 있다는 거. 오늘은 편안한 오후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2부는 방송의 날을 맞아서 우리 방송을 늘 빛내주시는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 음악의 대화 함께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모셔볼게요. 윤종신 조지의 우리 이제 연인인가요?

0: 코스별로 준비한 푸짐한 음악 한 상.
1: 지금 바로 서빙 시작합니다.
0: 음악의
1: 대화.
0: 음악의 대화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음악평론가, 음악저널리스트, 그리고 일렉트로닉 뮤직 명반 가이드북의 저자 이대화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화입니다.
0: 안녕하세요.
1: 오랜만이에요.
0: 네. 네. 네. 제가 드디어 책을 받고, 네. 사인을 받고.
1: 아, 네.
0: 아, 너무 좋습니다.
1: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0: 네. 아니, 근데 진짜 너무 궁금한 게 이 네. 많은 곡들을 어떻게 다 이렇게 꼼꼼하게 다 알 수가 있어요. 나 너무 신기해, 진짜.
1: 아,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죠. 한 네. 1년 정도 썼고. 네. 뭐 퇴고야 금방 하긴 했지만 중간중간 한 번씩 다시 보고 또 한 6개월 걸리고.
0: 세상에.
1: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161 작품 소개했더라고요.
0: 196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네. 이 전자 음악들에 대해서
1: 그러니까요.
0: 네, 쭉 보면서 아니 우리 방송을 하고 계시는 동안에 계속 네. 쓰시고
1: 그렇죠.
0: 그런 거잖아요.
1: 네.
0: 근데
1: 그동안 계속 네, 썼습니다.
0: 뭐 쓰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만 했는데 이게 딱 이렇게 또 책으로 나와서 보니까 너무 왜 내가 뿌듯하고 뭉클하고 이런지 모르겠어요.
1: 아, 기특해 보이나요?
0: 왜?
1: 감사합니다.
0: 아니, 너무 대단해 보여요. 이 많은 걸 어떻게 알고 있었지? 어떻게 알고 있죠? 막 이러면서.
1: 네.
0: 너무 똑똑해 보여요.
1: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전자음악을 좋아합니다만 많이 부족한 책입니다.
0: 아이고,
1: 예쁘게 봐주세요.
0: 세상에. 네, 여러분 저처럼 전자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책 보면은 아마 하나씩 하나씩 네. 알 수 있을 겁니다.
1: 그러니까 한 작품당 한 페이지씩
0: 맞아요.
1: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썼기 때문에 좀 가볍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긴 호흡으로 읽어야 되는 글들이 아니어서.
0: 맞아요. 그리고 음악도 같이 감상해 볼 수 있고.
1: 네.
0: 네. 자, 요즘에 이런 북토크도 좀 하시나요?
1: 북토크를
0: 한 것 같고 뭐 또 하셨고.
1: 네. 네. 그러니까 북토크도 하고 네. 리스닝 세션도 하고요.
0: 네.
1: 네. 그냥 부스 나가서 책 판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지금 예비되어 있는데.
0: 와.
1: 북토크는 좀 한 테이블에서 다 같이 이야기 나누는 네. 좀 편안한 강의가 될 것 같고요. 리스닝 세션은 제가 이렇게 바이닐을 가져가서 음악 전문 감상 공간,
0: 네.
1: 스피커 좋은 데서
0: 네네.
1: 아주 큰 볼륨으로 그 명곡들을 듣고 또 해설하는 시간일 것 같고
0: 네.
1: 이제 책을 판매하는 부스를 조그맣게 차려서 또 어디 이렇게 들어갑니다. 몇
0: 네.
1: 시간 동안
0: 네.
1: 거기에서 이렇게 독자분들 만나고 뭐 좀 그렇게 다양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네, 노력 중입니다.
0: 지금 사람들 그 뭐지 출입료가 있는 게 있던데 입장료가
1: 참가비가
0: 있는 게
1: 참가비가 만 원 있어요.
0: 네,
1: 북토크
0: 언제예요?

0: 토크가 9월 4일 금요일입니다.
1: 아, 내일이네요?
0: 네.
1: 아, 어디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갈 수 있나요?
0: 그럼요.
1: 네. 어디 자리
0: 있어요?
1: 어디서 신청해야 돼요?
0: 저의 인별그램 네.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네. 네, 이렇게 신청폼 작성하는 게 나옵니다.
1: 아, 내일 몇 시예요?
0: 내일 오후 7시입니다.
1: 7시. 네. 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우리 대화님 인별그램 들어가시면은 거기 신청 링크 있어요.
0: 네.
1: 가시면은 대화님 만나보시고 또 함께 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 마련돼 있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네. 오늘이 방송의 날이어서 대화님을 특별히 좀 모셔봤는데
0: 네.
1: 혹시 이 추억 속에 TV 프로그램이나 라디오 프로그램 이런 거 기억나는 거 있으실까요?
0: TV를 가장 재밌게 봤던 건 역시 군대 갔을 때였습니다. 그거 말고는 또 별로 즐길 게 없기 때문에 정말 주말에 TV 보는 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1: 주말에 뭐 봤어요, 그때?
0: 그때는 물론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만 그 주중에 했던 드라마를 주말에 낮에 재방송해줬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래서 그 재방송으로 파리의 연인들을 어허,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1: 파리의 연인. 네. 애기야, 가자.
0: 그렇죠. 그것도 재밌었고 네. 또 저녁에 네. 점호 시간에 약간 틈틈이 네. 이렇게 TV 보여주시는 사관분들도 있었어요. 네, 그때 개그 콘서트.
1: 아.
0: 아, 너무 너무 재밌었죠.
1: 너무 재밌었죠. 네,
0: 그거 딱 끄면 네. 아 일주일 끝났다.
1: 되는구나. 자야 되는구나
0: 네,
1: 이제.
0: 그런 느낌 들었던.
1: 아하.
0: 정말 좋아했죠.
1: 아 맞습니다. 요즘 1인 방송 시대기도 하고.
0: 네.
1: 혹시 지금 대화님도 1인 콘텐츠 하고 계시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저는 이렇게 너튜브에서 전자음악가들을 네. 인터뷰하는 콘텐츠를 지금 한 2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아카이브가 됐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1: 너무 좋아.
0: 제가 요즘 한국 전자음악의 기원을 찾아서 이렇게 약간 고고학하듯이 인터뷰를 다니고 있는데
1: 네.
0: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억은 하시지만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시고
1: 그렇죠.
0: 계속 헷갈려하시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아카이브는 미리미리 만드는 거구나라는 걸 체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대 화제를 잘 기록해서 오래 보존하는 게 네. 최고의 아카이브다.
1: 맞아요.
0: 네, 이런 생각하고 있어서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
1: 오.
0: 네.
1: 이제 그러면은 찾아가는 그런 건가요?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그런 콘텐츠도 만날 수 있나요, 그러면?
0: 그러니까 찾아가서 제가 약간 고고학하듯이 하고 있는 건 제 책 프로젝트로 하고 있는
1: 책으로?
0: 거고. 네. 그냥 너튜브에 올라오는 것들은 그냥 현재. 네. 지금 좀 주목할 만한 아티스트 만나고 있죠.
1: 그렇군요. 네. 앞으로도 쭉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네. 오늘 본격적으로 코너에 들어가기 전에 퀴즈도 준비해 주셨죠?
0: 네. 오늘은 방송의 날이라서 방송과 연관이 있는 문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1: 어우, 센스!
0: 아, 네. 라디오나 TV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을 흔히 MC라고 부르는데요.
1: 네.
0: MC는 영어 마스터 오브 이것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 1번,
0: 1번 세레머니, 2번 카메라.
1: 네. 카메라.
0: 카메라.
1: 정답 어디로 보내시면 되죠?
0: 네, 100원의 이용요금이 드는 샵 1053으로 보내주시거나 CP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빵빵톡으로 보내주세요. 나노폴리비누를 드리겠습니다.
1: 네. 근데 저도 이거 헷갈리긴 해요.
0: 아, 그럴 수
1: 헷갈렸어요.
0: 있죠.
1: 네. 네. 세러머니냐 카메라냐. 1번, 2번 정답 1번, 2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MC 이렇게만 부르지
0: 네.
1: 메스터 오브 뭐라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그래서 이거를 모르고 넘어가는 적도 있어요. 내가 MC인데 네.
0: 약간 헷갈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세리머니에 카메라도 있으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아, 둘 다 네. 있을 것 같아서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
1: 둘 다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또 힌트를 주셨네요.
0: 네,
1: 네. 무엇이냐 여러분 보내주세요. 자, 오늘은 누구의 음악부터 만나볼까요?
0: 최근에 래퍼 타이거 JK와
1: 네.
0: 역시 랩과 보컬을 같이 하고 있는 윤미래 씨가
1: 네.
0: 협업 싱글을 발표했습니다.
1: 오, 부부가?
0: 그렇죠. 많은 네.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사람이 또 예쁜 가정을 꾸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1: 네.
0: 제목은 Let Me Love You. 아, 이렇게 사랑꾼 노래를 들고 나왔어요.
1: 아, 이분들이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아직
0: 의역하면 아, 무슨 말씀을
1: 사랑이 넘치는 부부시네.
0: 네.
1: 네.
0: 의역하면 뭐 사랑할게.
1: 네,
0: 이 정도 사랑할게. 되겠죠. 타이거 JK가 아내에게 정말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는.
1: 어머 세상에.
0: 네, 정말 아직까지 열정이 넘치는 그런 네, 부부입니다.
1: 세상에.
0: 그래서 타이거 JK님한테는 조금 죄송한데
1: 네.
0: 윤미래 씨의 명곡들을 준비했습니다.

0: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 아, 제가 개인적으로 윤미래 씨 음악을 정말 좋아해서. 물론 타이거 JK, 드렁큰 타이거 음악 정말 좋죠.
0: 리스펙.
1: 네. 하지만 왠지 오늘 윤미래 씨 음악이 좀 더 땡겨서 네. 네, 명곡들을 한번 요약해볼까 합니다.
0: 나는 미래 누나가 좋다.
1: 아, 좋죠.
0: 너무 멋있죠.
1: 저 어렸을 때 업타운 때부터 진짜 좋아했어요.
0: 아. 진짜 지금도 멋있어요.
1: 네.
0: 예. 진짜 독보적인 색깔을 가진 그런 뮤지션이잖아요, 윤미래
1: 네,
0: 씨.
1: 독보적인 색깔도 있고 독보적인 실력도 있습니다.
0: 맞아요.
1: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지금처럼 K-POP이 엄청 세계적으로 핫하기 이전에 네. 무슨 얘기를 하곤 했냐면 사람들이 만약에 해외 진출해야 되는 가수 1번이 있다면 누구냐?
0: 윤미래.
1: 윤미래다.
0: T.
1: 왜냐면 네. 너무 현지 느낌, 그러니까 현지 기준으로도 잘하는 랩 실력과 노래 실력을 동시에 다 갖고 있거든요.
0: 맞아요.
1: 네, 특히 대단한 점이 보통 그 R&B 보컬리스트, 뭐 예를 들어 나얼, 뭐 거미 이런 분들 노래 정말 잘하죠. 근데
0: 잘하죠.
1: 랩해봐라. 아, 그러면 조금 연습해야겠죠.
0: 그럴 수 있어요. 에?
1: 그런데 그들만큼 노래를 하는 윤미래 씨가
0: 맞아.
1: 랩도 최강자입니다. 이거는 정말 독특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의 로린 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 근데 실력만큼은 국내에서 이겨낼 여지가 없는 네, 그런 사람입니다.
0: 저 작년에 한 축제에서 이분들 봤는데 지금도 멋있어요. 지금도 그 힙합 스웩.
1: 네.
0: 네.
1: 사람이 진짜 멋있어. 어릴 때부터 쌓여온 네. 그 특유의 아우라는 맞아요. 나이 든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네. 근데 진짜 어릴 때부터도 타고난 재능이 있었잖아요.
1: 그렇죠. 윤미래 씨가 업타운으로 데뷔해서 그 출중한 실력을 뽐냈을 때가 무려 16살입니다.
0: 세상에.
1: 네, 이 정도면 한국의 스티비 원더입니다.
0: 그...
1: 물론 스티비 원더 훨씬 어렸을 때 데뷔했습니다만.
0: 진짜로.
1: 네. 그러니까 제가 16살이라는 걸 좀 강조한 이유는 그 당시에는 나이를 19세라고 속이고 활동했습니다.
0: 아, 그 당시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죠.
1: 그러니까요. 그런데 워낙 성숙한 음악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다들 의심을 안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981년생, 1997년에 데뷔했으니까 16살인 거죠.
0: 웬일이야.
1: 네.
0: 세상에.
1: 그 어린 시절에도 그렇게 멋진 랩과 노래를 들려줬다.
0: 나 고등학교 다니면서 매점 가서 빵 사 먹을 때 지금 이렇게 멋있었던 거 아니에요, 언니? 아, 심지어 동갑이네. 네,
1: 친구랑 가위바위보해서 진 사람이 빵 사오기 막 이런 거
0: 진짜.
1: 했었는데.
0: 그럴 때 네. 이 멋있는 활동을 시작했네요. 업타운으로 데뷔한 거예요, 그러면?
1: 네, 데뷔는 업타운으로 했습니다만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멋진 솔로 활동으로 더 유명해졌죠. 보통 그룹으로 유명한 경우에 솔로에서 좀 부진한 경우도 있는데 네. 윤미래 씨 같은 경우는 반대였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프로듀서이자 또 메인 음악 담당이었던 정현준 씨보다
0: 네.
1: 윤미래 씨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0: 맞아.
1: 네, 그만큼 솔로 활동을 성공했는데
0: 네.
1: 첫 번째는 업타운 활동과 같이 병행했었죠. 그때 타샤니. 2인조였어요.
0: 멋있어요.
1: 네, 애니하고.
0: 맞아요.
1: 애니와 이제 윤미래 씨 이렇게 둘이 했었는데 이때 남긴 명곡들이 하루하루 그리고 경고.
0: 나나나나 이건 뭐지? 이거 업타운이죠. 네. 왜냐면 하루하루 경고 최근에 노래방에서 불렀거든요.
1: 아, 이 노래방 애창곡이죠.
0: 무조건.
1: 특히 경고.
0: 경고.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1: 정말 경쾌한 그런 곡인데.
0: 진짜. 네.
1: 근데 경고가 의외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처음에는 히트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타샤니로 활동할 때 워낙에 쟁쟁한 아티스트들이 같이 경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0: 네.
1: 음악 퀄리티에 비해서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오락실 리듬 게임에 삽입되면서 점점 역주행하다가 나중에 고전이 됐죠.
0: 맞아요.
1: 네. 그러니까 좋은 음악은 언젠가는 이렇게 빛을 본다.
0: 맞아.
1: 이런 걸 증명해주는 예 중에 네.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2001년 가을에 이때는 업타운이 해체됐을 때인데 이때 본격적으로 솔로가 나왔죠. 그때 발라드 히트곡들이 꽤 나왔습니다.
0: 발라드도 잘해요.
1: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이 흐른 뒤.
0: As time goes by.
1: 맞아요. 영어로는 As time goes by 그리고 한국어로는 시간이 흐른 뒤.
0: 네. 이것도 진짜 노래방 가서 엄청 많이 불렀어요.
1: 아, 진짜 멋진 지금도 곡이었죠.
0: 불러요.
1: 네, 이거는 워낙 히트해서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
0: 와.
1: 이때 진짜 기쁘셨을 것 같아요.
0: 네, 진짜 좋은 곡들이 많아요.
1: 네. 그 솔로 초창기에는 이제 발라드를 주로 불렀습니다.
0: 네.
1: 아까 시간이 흐른 뒤도 그렇고 그런데 이듬해 1.5집을 발표했는데 이때는 조금 더 래퍼다운 면모를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곡이 Memories라는 곡인데
0: 네.
1: 이 노래는 메모리 이사하면 떠오르는 곡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영화 변산 네, 여기에 김고은 씨가

0: 윤미래 씨의 이미지는 좀 센 쪽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막 랩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1: 맞아요.
0: 예전에 그 랩하면 항상 그 전사 붙이고 그랬잖아요.
1: 힙합 여전사.
0: 좀 거친 이미지로 맞아. 묘사하곤 했는데 이때 타이거 JK와의 결혼 그리고 그 미담들이 퍼지면서 좀 따뜻한 이미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부부가 우리나라 대중문화계에 좀 호감형 부부로 떠올랐죠.
1: 맞아요.
0: 네, 그때 이후로 윤미래 씨의 새로운 전성기가 시작되지 않았나 싶고 그게 2007년이었고 이제 2008년에 아들 조던을 낳았죠.
1: 그러면서 좀 더 이제 또 따뜻한 음악을 맞아요.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0: 와, 2008년에 조던 씨가 태어났으면 지금은 거의
1: 고3이네요.
0: 야, 정말 와, 시간이
1: 세상에.
0: 빠르죠.
1: 진짜 As time goes by. 시간 너무 빠르다.
0: 너무 빠릅니다.
1: 윤미래 씨 노래 중에서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0: 시간이 흐른 뒤
1: 아, 네,
0: 안 들을 수가 없어서 일단
1: 진짜.
0: 준비를 했고요. 네. 윤미래 씨가 T라는 가명으로도 활동을 합니다.
1: 맞아요. 이때 시간이 흐른 뒤 할 땐 T였어요.
0: 네, 그러니까 보통 본인을 타샤 이렇게 부르는데 타샤를 줄여서 T라고 부르고요.
1: 아~
0: 그런데 T라고 하면 조금 어색할 수가 있는지 항상 T 그리고 윤미래, 윤미래. 이렇게 병기해서 활동을 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는 솔로 1집 앨범 타이틀곡인데 여기에 발라드 곡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코의 노래를 리메이크했던 행복한 날을
1: 네.
0: 또 타샤니 시절에 발표했다가 여기에도 실었던 하루하루까지 네. 시간이 흐른 뒤는 박근태 씨의 곡인데요.
1: 네.
0: 그러니까 흑인 음악과 R&B 쪽에서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있던 윤미래 씨와 당시에 대중적인 음악으로 정말 최고를 달리고 있던 박근태 씨가 만나서 이 R&B 진영과 대중적인 작곡가가 만나서 탄생시킨 히트곡이랄까?
1: 근데 시너지가 엄청났네요.
0: 그렇죠. 시너지가 네. 아주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근태 씨 뭐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 성시경의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그리고 타샤니의 경고 히트곡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입니다.
1: Somebody Do It부터 다 작곡한
0: Somebody Do It 유혹의 소나타 얘기하시는 거죠?
1: Somebody Do It부터 아니 우리 제법 잘 어울려까지
0: 네, 다양한 스타일을 들려주셨어요.
1: 네. 자, 윤미래 씨 곡 한 곡 더 준비해 주셨잖아요.
0: 검은 행복도 준비를 했습니다.
1: 이 노래 너무 좋아하시죠.
0: 네, 윤미래 씨가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아서 만든 랩 음악인데 윤미래 씨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주한미군 아버지와 한국 어머니 아래에서 태어난 혼혈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것 때문에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인지 좀 혼란스러워했는데 그 시절의 이야기를 정말 리얼하게 담아냈습니다.
1: 맞아요.
0: 그리고 상처를 극복한 이야기도 담겨 있어서 아주 감동적이었는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마지막에 아버지 음성이 들어갑니다. 약간 어색한 네, 한국어 발음으로
1: 네.
0: 안녕하세요. 뭐 타샤 아빠입니다. 뭐 이런
1: 맞아요.
0: 식으로
1: 맞아요.
0: 들어가는데
1: 맞아요.
0: 너무 감동적이고 네. 그리고 윤미래 씨가 그 장면을 보고 같이 녹음실에 있었는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맞아요. 빵 터지시거든요.
1: 까르르 하는 그런 게 다
0: 네.
1: 들어가 있죠.
0: 아, 근데 참 훈훈하고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1: 그리고 또 뭉클하고
0: 맞아요.
1: 짠하기도 하고
0: 네, 네, 그런 감정이 드는
1: 맞아.
0: 부분입니다.
1: 네. 자, 좋은 두 곡 함께 이어서 들어보시죠. 윤미래의 시간이 흐른 뒤 그리고 검은 행복.

0: 명곡을 들으면 한동안 말을 이렇게 잊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1: 네. 네. 항상 들어도 좋은 거, 그런 걸 고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전은 명곡의 필수 조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0: 오늘 왜 이렇게 또 멋있는 말 많이 하지?
1: 저자라.
0: 저자라. 대가, 저자.
1: 아, 아닙니다.
0: 전자음악의 대가라서 이대화고요. 예, 네, 그리고 저자예요. 지금 고개를 들지를 못하고.
1: 아, 넘어가시죠.
0: 예.
1: 네.
0: 아니, 저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이렇게 둘이서 끝에 막 조랄조랄 얘기하고 내레이션하고 이런 게 좋거든요.
1: 그 90년대 음악에 내레이션이 참 많았습니다. 뭐 신해철 씨가 정말 좋아했었고 임종환의 그냥 걸어서 내레이션으로 성공한 음악 아니었습니까?
0: 어디야? 아니 그 내레이션만으로도 된 곡들도 많았어요.
1: 아 그런 것도 있었죠. 저기 푸른 하늘이었나요?
0: 사랑 그대로의 사랑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거
1: 정말 좋았죠.
0: 무슨 시처럼 신앙송처럼 그런 그러니까 참 좋았어요.
1: 그런 문학적 감수성이 우리 가요계에 아직 좀 있었는데
0: 맞아. 네,
1: 요즘은 그 손편지 같은 혹은 책 읽는 듯한 이런 게 잘 없죠.
0: 네, 요즘 내레이션 좀 깔아줬으면 좋겠어요.
1: 네. 네.
0: 자 이번에 소개해 주실 아티스트 누굽니까?
1: 이번에는 윤덕원 씨의 음악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0: 윤덕원 씨요?
1: 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라는 곡인데 윤덕원이라고 하면 좀 생소한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0: 네.
1: 하지만 브로콜리 너머저라고 하면 조금 더 친숙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네, 브로콜리 너머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
0: 네.
1: 2000년대 한국 인디씬을 대표하는 그룹 중에 하나죠.
0: 그렇죠.
1: 네. 한국 인디씬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재밌는데 네. 1990년대 중후반에 홍대 앞을 중심으로 주류 가요계에선 볼 수 없었던 이상한 친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삐죽삐죽 세우고
0: 맞아요.
1: 제목도 뭐 말 달리자.
0: 맞아.
1: 뭐 그룹 이름이 노브레인.
0: 노브레인.
1: 저 친구들 뭐 하는 친구들이야? 막 너무 신기했었죠.
0: 맞아요.
1: 그때가 인디 1세대인데 1세대가 끝난 다음엔 인디신이 잠깐 주춤했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 후반에 갑자기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장기하와 얼굴들도 2008년쯤에 나왔고요. 그리고 뭐 검정치마. 브로콜리 너마저, 10cm도 비슷한 시기에 나왔었고 인디씬이 다시 부흥하기 시작했는데
0: 네.
1: 그때 주역 중에 하나가 바로 브로콜리 너마저죠. 2005년에 윤덕원 씨가 네. 학교 음악 동아리 친구들하고 결성한 밴드가 브로콜리 너마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디씬에서 잊을 수 없는 이 그룹의 중심이 윤덕원 씨라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0: 그러네요.
1: 네, 첫 EP 앵콜 요청 금지가 의외로 커다란 반응을 얻었습니다.
0: 왜 의외예요? 처음 발표하자마자?
1: 본인들도 놀랐을 거예요.
0: 아...
1: 왜냐하면 이게 홍보를 엄청 한 것도 아니고
0: 네.
1: 약간 간의 수공업 방식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냥 뭐 정말 화려하지 않은 스튜디오에서 진짜
0: 네.
1: 개인적으로 뭔가 기념 앨범처럼 만들어서 나왔는데 빵 터진 거죠.
0: 그래서
1: 정말 놀랐겠다.
0: 네.
1: 네. 하지만 듣는 우린 정말 신선했고
0: 맞아요.
1: 좋았는데
0: 네.
1: 이후로는 이제 윤덕원 씨가 한국 인디씬을 이끄는 리더 중에 한 명이 됐죠.
0: 윤덕원 씨 솔로 앨범이 처음은 또 아니잖아요.
1: 네, 밴드 말고 솔로 활동도 같이 해왔는데
0: 네.
1: 브로콜리 너마저의 멤버 중 한 명이 육아 때문에
0: 네,
1: 잠시 밴드를 쉬어야 됐습니다. 그때 그룹 활동은 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음악은 하고 싶었고 솔로 앨범을 발표했는데
0: 네.
1: 그 앨범이 흐린 길이었어요. 근데 정말 재밌었습니다. 저는 이 앨범이.
0: 왜요?
1: 신기루라는 타이틀곡을 들어보면
0: 네.
1: 1990년대 발라드를 듣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신승훈의 발라드 뭐 아니면 엄정화의 하늘만 허락한 사랑 이런 거 듣는 느낌의 그런 발라드라는 말이죠.
0: 네.
1: 여기에 심지어 더 클래식의 박용준 씨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덕원 씨가 어렸을 때부터 뭐 동물원, 유재하 음악 이런 것들을 좋아했고 그래서 브로콜리 너마저 음악 처음 나왔을 때 그 신선함이 어디 있었냐면 80년대, 90년대 우리 가요를 듣는 것 같다. 그런 레트로 감성이 좋다.
0: 네.
1: 따뜻해서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더 신선했던 이유는
0: 네.
1: 2000년대 중후반만 하더라도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한국 인디 음악 하면 해외의 비주류 음악을 우리 주류 가요에선 소화할 수 없으니까
0: 네.
1: 역시 한국의 인디 아티스트들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말로 들려주는 좀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0: 네.
1: 해외 계보 음악이 아닌 우리 계보의 음악을 듣는 게 되게 신선했거든요.
0: 그러네요.
1: 이때 장기하 씨도 사실 뭐 신중현 씨
0: 맞아.
1: 다음에 뭐 배철수 씨, 네. 산울림 이런 음악 좋아한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음악 안에 실제로 그런 색깔이 들어가 있기도 했고 그런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었다. 윤덕원 씨가.
0: 그렇군요.
1: 그리고 그게 솔로 앨범에서 좀 본격적으로 더 보여졌던 것 같아요.
0: 오늘 그래서 윤덕원 씨 어떤 노래 소개해 주실 거예요?
1: 네, 오래가다 가기 전에 가져왔는데요.
0: 네.
1: 이 가사가 참 재밌습니다.
0: 어떤 거죠?
1: 그러니까 실연을 당한 동료가 있었대요.
0: 네.
1: 후배였나 하여튼 정확하진 않은데.
0: 네.
1: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아, 이제 좀 있는 게 어때? 라고 얘기하면 올해가 다 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보려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심정 뭔지 아마 많은 분들이
0: 알죠, 네,
1: 아실 것 같은데 에이. 그런 친구한테 들려주는 조언입니다.
0: 오.
1: 네. 근데 가사가 되게 아름다워요. 사랑했던 그 정말 사랑이 뜨거웠던 날들은 여름으로 비교해서 푸른 잎을 가진 나무를 이야기하고요.
0: 네.
1: 그런데 지금은 잠시 잎을 떨구고 다음에 꽃눈을 품어야 될 시기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0: 오, 아름답네요.
1: 네, 다른 사랑을 품고 잠시 잎을 떨구자.
0: 떨구자.
1: 네, 그리고 쓸쓸한 이 낙엽을 밟으면서 이렇게 걸어야 될 때도 있는 거야라고 조언해 주는데. 오, 멋지더라고요, 가사가.
0: 그러네요.
1: 네. 네. 그 음악도 상당히 좋습니다. 좀 사뿐사뿐한 보사노바. 그런데 단순히 어쿠스틱 기타를 리드미컬하게 치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요. 여러
0: 네.
1: 악기들을 층층이 쌓아서 아주 멋진 풍성한 사운드를 들려주는데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0: 오, 이 노래 저희 아들한테 들려줘야겠어요.
1: 네.
0: 여자친구랑 지금 헤어져가지고 아주 슬퍼하고 있거든요.
1: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꽃눈을 품고 네. 잎을 떨구자.
0: 위로송으로 한번 네. 이어주겠습니다. 이 시기에 딱 듣기 좋은 음악인 것 같고 자 그러면은 퀴즈 한번 더 소개해 주세요.
1: 라디오나 TV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을 흔히 MC라고 부르는데요. MC는 영어 Master of 이것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0: 1번
1: 세레머니
0: 2번
1: 카메라
0: 네.
1: 정답은 100원의 이용요금이 드는 샵 1053이나 빵톡으로 보내주세요.
0: 윤덕원의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듣고 올게요.

0: 윤덕원의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아 뭔가 이 쓸쓸함도 있으면서
1: 약간 예쁘고 있으면서. 싱그러운 느낌도 있고요. 네. 아, 지금 계절 물론 지금은 뭐 약간 덥기도 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만 이제 가을로 가는 초입에 네, 딱 어울릴 것 같아요.
0: 쭉 들으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신곡을 또 소개해 주셔야죠.
1: 네, 튜이드의 네. 네, 선키스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0: 튜이드는 어떤 그룹이에요?
1: 네, 바로 얼마 전이죠. 네. 8월 24일에 정말 얼마 전에 데뷔한 이제 막 나온 신인 걸그룹입니다. 하이브,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죠. 네. 하이브 산하에 있는 ABD라는 회사에서 제작해서 나온 네, 그런 그룹인데 7인조입니다. 네. 요즘은 다국적 그룹이 많죠.
0: 그러니까요.
1: 네, 그래서 한국인 멤버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영국 멤버까지 다양한 멤버들이 함께하는 그룹입니다. 이 그룹 구성만 봐도 네. 한국에서의 인기, 아시아에서의 인기, 전 세계 영어권에서의 인기 모두 우리가 진출하겠다.
0: 가겠다.
1: 야심이 좀 읽히는 네, 그런 그룹이죠.
0: 그러네요. 전 세계를 타깃으로 하는.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벌써부터 반응이 뜨겁다면서요.
1: 그러니까 걸그룹이 처음에 나오고 음악이 좋고 그러면 뭐 워낙에 지금 K-POP이 핫하기 때문에 네. 대부분 반응이 괜찮죠. 그런데 좀 독특한 반응이 있는데 음악 마니아들의 반응이 괜찮습니다.
0: 그럼 어떤 의미예요?
1: 네, 그러니까 평소에 K-POP을 그렇게 즐겨 듣지 않는 누군가를 덕질해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음악 팬들한테도 반응이 괜찮은데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음악이 트렌디하고 멋지다.
0: 아, 음악이 좋다.
1: 네,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런 반응이 있는가 좀 살펴봤더니 네. 음악

0: 음악도 좋습니다만 그 음악을 만든 사람들의 특징도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그런 대중적인 케이팝을 해오던 전문적인 팀이라기보다는 네. 오래전부터 R&B와 힙합 쪽에 음악을 만들어왔던 그루비룸이라는 아마 아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이 R&B 힙합 프로듀서 팀이 음악을 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마니아적인 음악을 들려줄 수밖에 없었고 네. 이게 자연스럽게 트위드 음악에 이식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그루비룸은 둘 중에 이제 규정 씨가 이제 아이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한데 네. 최근에 아이온은 일렉트로닉 댄스 레이블을 시작하기도 했고요. DJ하기도 했습니다. 오. 그래서 좀 그런 플로어의 댄스 음악 이런 게 트위드 음악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아마 네.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 썬키스는 어떤 노래예요?
0: 아 여기서 좀 추억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1: 아, 그래요?
0: 네. 좋아요. 요즘은 7080은 정말 오래전에 지나간 것 같고요. 네. 8090도 조금 지나갔습니다.
1: 9000.
0: 네, 2000년대 많이 왔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
1: 90쪽도 넣어줘요. 80쪽도 아직 버리지 말아줘요.
0: 아, 근데 네. 저 대학생 때 듣던 게 이제 막 추억으로 사람들이 아, 맞아, 꺼내오니까 맞아. 좀 아, 벌써 이렇게 됐나.
1: 아니, 그런 음악을 레트로라 그러더라고요.
0: 네. 아, 그래서 좀 기분이 묘하긴 한데 이 썬키스라는 곡을 들어보면 네. 제가 느끼기엔 2000년대 한국에 그 뭐뭐 월드 있죠?
1: 사이월드.
0: 네, 사이월드. 네. 거기 BGM으로 인기를 끌었던 일본 전자음악 그룹들, 아티스트들이 몇 명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 Fantastic Plastic Machine이라고 해서 네. FPM, 뭐 그다음에 뭐 하바드, 그때 흔히 완전히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만 이제 시부야계라고 해서
1: 일본계.
0: 네. 시부야, 우리나라 홍대신처럼 네. 시부야계 이렇게 부르는, 네. 그렇게 불렸던 일본 전자음악 색깔이 녹아 있는데, 아, 그 시절 그 감성하고 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1: 도토리 감성 느낄 수 있네요. 그러면.
0: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그 전자음악의 특징은, 한 2000년대 후반이 되면 EDM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자극하고 막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뛰게 만드는 스케일 큰 그런 전자음악들 세죠. 네. 근데 이때 전자음악은 부드러워요. 좀 사뿐사뿐하고 네. 소프트하고 예쁜 그런 소리들을 많이 썼는데 그 느낌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1: 오호.
0: 그래서 아 2000년대 유행이 또 이렇게 부활하는구나.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곡인데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을 네. 거예요.
1: 우리 늘크크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0: 아 저 영크크예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늘크크라고 하던데.
1: 저는 심지어 점크크라 그랬어. 자 네. 노래 듣기 전에 오늘 정답 발표해 주시죠.
0: 네 정답은 네, MC는 영어 Master of Ceremony. 오 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 1번. 네. 자 어떤 분께 선물 드릴까요?
0: 정답 맞히신 8642님께 나노폴리비누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1: 축하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좋은 노래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0: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음악평론가 이대화님 보내드리면서. 함께 인사 나눌까요?
0: 네.
1: 튜이드의 선키스 들려드립니다. 여러분,
0: 빛나는 오후 되세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2: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로 종합선물 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에 설레는 라디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9번, 아침 저녁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의 오솔길 전현금 신랴수녀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매체를 가장 자주 이용하시나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시는 분도 계시고, 뉴스는 인터넷으로, 음악은 스트리밍으로, 영상은 유튜브로 찾아보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러고 보니 정말 편리한 세상입니다. 손바닥만한 휴대전화 하나에 신문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궁금한 건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방송의 날입니다. 디지털 정보화 시대가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라디오에는 조금 특별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지 않아도 되고, 내가 무언가를 클릭하지 않아도 되고, 그저 누군가의 목소리가 내가 있는 그 자리까지 조용히 찾아옵니다. 어머, 저 이야기 꼭 내 이야기 같네. 오늘도 그런 느낌 속에서 귀 기울이고 계실 오솔길 가족님들 계시겠죠? 목소리로 만나는 기도의 오솔길 따라 함께 걸어보실까요?

거북이 프로젝트가 부른 함께 걷는 길 듣고 왔습니다. 예, 요즘은 정보가 부족해서 힘든 세상이 아니라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무엇을 마음에 담아야 할지 고민되는 세상이 아닐까 하는데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소식이 우리에게 도착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말은 쉽게 만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더 많이 알려주는 일보다 진실과 사랑을 전해주는 일이 꼭 필요한 시대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그 한마디가 조용히 닿기를 바라면서 오늘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 그 소중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나눠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갑니다. 워시퍼가 부르는 하느님의 마음.

워시퍼의 노래 하느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최엘리사벳 수녀님의 기도 신청 사연 만나봅니다.

전 세신대신님과 기도의 오솔길 가족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성바오로 딸스의 새 엘리사벳 수녀입니다. 오늘 특별히 방송의 날을 맞아 가톨릭 평화방송국에서 복음 말씀을 전하느라 매일매일 열심히 제작에 힘쓰시는 모든 임직원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 복음 선교에 삶을 바치고 있는 저의 수님들께도 감사드리며 장미자, 복자, 야고보 알베르원의 사제의 정신에 따라 세상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이들과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 다양한 매체로 그분들 곁으로 다가가는 수인들 한 분 한 분께도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열악한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 수녀님들과 사제, 수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엘리사벳 수녀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꼭 필요한 날, 꼭 필요한 기도를 신청해 주셔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고맙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방송의 날을 맞아서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를 청해 주셔서 더욱 의미를 새기면서 기도하게 되네요. 특히 가톨릭 평화 방송국에서 소명을 다하는 여러 임직원들께서 이 방송을 들으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수고해 주시는 것에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더 넓게는 언론인들이 바른 정보와 알 권리를 존중하는 일, 그리고 쏟아지는 정보 사회에서 우리 각자의 바른 선택에 지혜를 더하고 책임감을 느끼면서 깨어있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죠. 이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마음 모아서 우리의 뜻과 기도를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잠시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세상의 문명의 발달로 날로 지구촌의 네트워크는 촘촘해지고 디지털화된 편리한 세상에서 깨어있는 정신으로 사람들의 삶에 참된 행복의 정신을 심어줄 매체를 제작하도록 언론 종사자들께 성령의 빛을 비춰주소서. 그리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복음에 헌신하는 수도자들에게 빛과 용기를 주소서. 인간의 지혜를 믿기보다 신앙과 겸손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사람들을 살리는 사랑의 통로가 되는 도구가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아멘. 예, 최엘리사벳 수녀님께서 듣고 싶어 했던 노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뭐,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더 프레젠트 노래입니다. 진리의 길에서.

구려 허겁지겁 준비하고 신을 신고 책상 위에 잠시 놓아두네 봉황금이 문득 떠올랐어 한 주 동안 모은 나의 마음 주님께로 전하러 가는 길 oh.

메누델리아가 부른 고마워 너희들 한 곡 더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소망을 직접 주님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청해보세요.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청하는 기도 주님은 귀 기울여 주시고 은총도 베풀어 주시죠.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스승 예수님,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AI 등 새로운 미디어 기술을 발명하도록 인간의 지혜를 비추어 주셨으니 당신을 찬미 찬송하나이다. 이 수단은 사도직과 문화와 인간과 사회의 정신적, 물질적 향상에 이바지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된 이 모든 발명도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신 당신의 놀라운 일을 노래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당신이 많은 지혜와 사랑으로 저희에게 아낌없이 주신 선물을 남용하는 위험에서 구해주소서. 특히 이 수단의 책임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중히 여기고 사랑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그들이 언제나 좋은 씨를 뿌리고 원수가 가라지를 심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소서. 모든 시청자와 관객을 비추어주시어 생명의 샘을 찾게 하시고 오류와 죄에 더럽혀지지 않게 하소서. 스승 예수님, 사도의 모 마리아와 성 바오로 사도의 전구를 통하여 세상이 당신을 인류의 길 진리 생명으로 알게 해 주소서. 아멘.

성바오로 딸스도의 수녀들이 부른 노래 길 진리 생명이신 나의 주님 듣고 왔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의 CPBC 빵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라디오에는 이상하게도 내가 듣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들곤 하죠. 제 어릴 때는 라디오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공부한다면서 사실은 노래 한 곡 끝날 때마다 DJ의 목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곤 했죠. 부엌에서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시면서 듣던 라디오. 밤늦게 이불 속에서 몰래 듣다가 이제 자야지 하는 엄마 목소리에 얼른 끄던 라디오. 참 신기하죠. 라디오는 오래된 물건인데도 그 안에는 그때의 사랑과 삶의 소리가 남아있습니다. 요즘은 휴대전화 하나면 세상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라디오는 볼 수 없어서 오히려 상상의 날개를 펴게 합니다. 지금 저 목소리는 어떤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리고 방송이 끝나면 아쉬운 마음에 한 번쯤 라디오를 톡톡 두드려 봅니다. 수고했다. 내일 또 만나자 하고요. 라디오가 대답은 안 하지만 왠지 알아들은 것 같기도 합니다. 소리는 사라져도 마음에 닿은 말은 오래 남습니다.

신상옥이 부른 우리 마음에도 듣고 왔어요. 예,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할 수 있고 멀리 있어도 가깝게 느껴지는 라디오 친구들 여러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오솔길에서 함께 걸을 수 있어서 행복하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디오를 끄신 뒤에도 마음에 담은 말씀 하나, 기도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평화로 다독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곡으로 임두빈이 부르는 온 세상에 주님 사랑 전하리라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저는 성바오로 딸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대그레고리오 교황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다사성당 보좌 김세호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 놓은 배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두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뭍에서 조금 저어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 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 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 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물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뭍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과정을 상세하게 전해줍니다. 복음은 군중에게 둘러싸인 예수님과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빈 그물을 싣던 베드로를 서로 대조시키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밤새 일을 하여 피곤한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배를 빌려달라는 예수님의 청에 자신의 배를 내어줍니다. 배에서 가르침을 마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저어나가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부로서 오랜 경험을 지닌 베드로에게 낮에 깊은 데에서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자신의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며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그 결과 온종일 비어져 있던 그물은 가득 찼고 비어져 있던 배 역시 가라앉을 만큼 엄청난 양의 물고기로 채워집니다. 자신이 체험한 경험과 지식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깨달은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낮추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죄인의 자리에서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을 낚는 어부, 하느님의 일을 하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충만함을 체험한 베드로는 마침내 배와 그물과 그 많은 물고기들까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갑니다. 복음의 흐름은 한결같습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낮추고 비웁니다. 배를 내어주었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은 몰린 군중들과 함께 있었고 그물을 채워주셨고 비어있던 두 배를 가득 채워줍니다. 비워야만 새로이 채울 수 있다라는 이 당연한 이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비우는 만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충만함으로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비우시겠습니까?
1: 성 대그레고리오 교황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다사성당 보좌 김세호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세호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

0: CPBC FM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6: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5: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6: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7: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8: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8: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9월의 바람이 8월과 사뭇 달라졌을까요? 밤이면 바람에 찬 기운이 느껴지는 것도 같아요. 그렇게나 기다려온 찬 가을바람인데 바람만 불어도 아픈 그런 사람도 있겠죠? 바람만 불어도 왜 아프냐?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통풍 때문입니다. 보통 통풍이라고 하면 술과 고기를 즐기는 중년 세대에 많이 발생한다고 했었지만요. 최근에는 20, 30대에도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끼니를 영양만점 골고루 먹지 않고요. 급격한 다이어트도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건강한 음식 많이 먹고 규칙적인 식생활을 챙겨서 바람만 불어도 아픈 일은 없어야겠죠. 몸도 마음도 말입니다.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찬 바람이 불어오니 더 허전해지고 때론 아픈 것 같은 기분이라면 내 마음에 따뜻한 바람 불어넣어 주시는 이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가까운 사람도 좋고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도 좋습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가을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5시엔 설레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다다닥 뛰어와서 먼저 가을 기다리고 있는 설디 장효주입니다.

바이브 가을 타나봐 듣고 왔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아프지 말고 바람이 불 때마다 누군가의 따뜻한 목소리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 너머에서 들려오는 하느님 말씀에도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하루가 돼도 좋고요. 가을이 느껴지는 바람결에 라디오 소리도 실어서 보내드립니다. 오늘은요, 제 63회 방송의 날이기도 한데요. 사람과 사람을 전파로 잇고 세상을 연결해주는 더 좋은 방송을 만들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목요일 문도 활짝 열어봅니다. 목요일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소식 뜸들이지 않고 바로 퀴즈로 내니까요. 정답도 바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목요일 코너 이 세상의 모든 꿀팁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꿀팁 한 스푼 바로 써먹어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꿀팁 있으시다면 저희가 바로 찾아다가 이렇게 스푼으로 한 숟갈 콱 떠가지고 크게 떠먹여 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꿀팁 드릴 거냐면 사용기한이 애매한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이건 언제까지 써야 될까? 사용기한에 관련된 꿀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꿀팁 있으시다면 이거는 요때까지만 써야 된대요. 이거는 사용기한이 이만큼이래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수건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화장품, 뭐 약이 있을 수도 있고 뜯어놓은 연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의 사용기한 꿀팁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보내주시고요. 설레라 표 상큼한 에세이 비타민 5C도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모두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CPBC 빵 통해 활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최유리가 부르는 바람 듣고 올게요.

대뜸 퀴즈. 대구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바로 대뜸 전해드립니다. 대뜸 퀴즈 오늘은요, 대구 동구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대구 동구가 지역의 대표 음식인 막창을 널리 알리고요,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2026 대구 동구 땡땡 축제를 엽니다. 축제 먹거리 장터 판매 부스에 참여할 업체를 공개 모집하고 있는데요. 선발 규모는 총 14개 팀 안팎으로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9월 7일까지 신청하면 되는데 과연 무슨 축제일까요? 대구 하면은 이것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나 돼지의 마지막 창자를 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막창, 2번 철창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재미로 풀어보는 대뜸 퀴즈입니다. 자, 과연 막창일까요? 철창일까요? 마지막 창자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답이 금방 나오겠죠? 오늘은 마지막 선곡을 힌트송으로 준비해왔습니다. 김민교가 부르는 마지막 승부 듣고 올게요.

마지막 승부 듣고 왔습니다. 자, 대뜸 퀴즈 오늘의 정답은 대구하면 떠오르는 유명 먹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게 전국 어디서나 먹을 수 있긴 한데요. 왜 대구에 이것이 더 유명한 걸까요? 1970년대에서 80년대 대구가 섬유산업이 발달한 대표적인 산업 도시였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저렴하고 푸짐하게 먹는 술안주를 찾다 보니까 이게 딱 자연스럽게 인기를 모으게 된 거죠. 초벌구이 직화로 구워서 초벌구이를 이렇게 직화로 탁 구워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하고 된장에 찍어 먹는 그 맛 말해 무엇합니까? 대구시 막창은 초벌이 특징이라는데 다른 곳은 어떨까요? 제가 부산이나 서울에서 먹어봤을 때는 생으로 된 이것이 나왔던 것 같고요. 울산은 이것과 더불어서 칼국수가 나오는 게 또 이색적이라고 하는데요. 대구에서 이것이 맛있는 이유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좋아하신다면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서민들의 술안주였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막창, 2번 철창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나돼지의 마지막 창자 부분인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힌트송 한 곡 더 듣고 정답 발표로 돌아올 건데요. 마지막 힌트송, 마지막 선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철이 부르는 마지막 콘서트 듣고 올게요.

이승철 마지막 콘서트 듣고 왔습니다. 대뜸 퀴즈 정답이요. 바로 막창이었습니다.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2026 대구 동구 막창축제가 열리는데요. 축제 먹거리 장터 판매 부스에 참여할 업체를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9월 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제 막창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음식이 됐는데요. 막창은 사실 영양식이라기보다는 단백질과 지방을 함께 섭취해야 할 때 좋은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건강을 생각해서 먹는 음식은 아니지만 추억의 음식이자 입맛 살리는 음식으로 괜찮은 선택이겠죠. 대뜸 퀴즈 정답은 막창이었고요. 대뜸 퀴즈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박혜경이 부르는 주문을 걸어 듣고 올게요.

0: 꿀팁 한 스푼 바로 써먹어요. 생활 속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 여기 있습니다. 생활 곳곳에서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의 꿀팁 들어봅니다. 여러분도 나만의 꿀팁 있으신가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의 꿀팁 노하우 대방출하고 가세요. 오늘의 꿀팁 주제는요, 사용 기한에 관련된 꿀팁인데요. 아, 이 식품은, 이 물건은 사용 기한이 있대라는 걸 알아둬라, 혹은 유통 기한이 간당간당할 때 잘 먹고 잘 이용하는 꿀팁들 듣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꿀팁도 좀 받아볼 건데요.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유의 유통기한이 애매하게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얼음틀에 얼려주세요. 커피에 넣으면 우유가 녹으면서 싱거워지지 않는 라떼 얼음이 됩니다. 뭐 요런 거. 유통기한을 잘 기억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날짜 대신 요일로 표기해두기. 유통기한이 9월 3일이다 그러면 수요일까지라고 큼직하게 그냥 적어두는 겁니다. 잊지 않게. 냉장고 유통기한 순서. 먼저 먹어야 할 걸 맨 앞에. 새로 산 것은 맨 뒤로. 그러니까 이게 마트처럼 우리가 선입선출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도 집에서도 좋겠죠? 자, 제가 정리수납 전문가를 만나서 물건의 사용 기한과 관련해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여쭤봤는데요. 일단 꿀팁부터 들어볼까요?
1: 화장품은 유통기한보다 이걸 언제 뜯었지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을 새로 개봉할 때 네임펜이나 작은 스티커로 개봉한 연월을 적어뒀습니다. 26년 8월 이렇게만 써놔도 충분해요. 그리고 샘플 있잖아요. 여행 갈 때 쓰려고 모아두는데 정작 여행 갈 때는 또 안 가져가요. 이런 건 따로 깊숙이 넣어두지 말고 본품의 앞쪽에 두고 샘플부터 쓰는 방법도 좋습니다. 정리의 기본이 사실은 간단해요. 먼저 들어온 걸 먼저 쓰는 것이죠. 맞아요. 약은 종류별로 너무 세세하게 나누면 힘들고 한눈에 찾을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약 포장을 낱개로 잘라놓으면 나중에 이름이나 이 약의 용도, 사용기한을 모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약 이름과 사용기한이 보이도록 포장째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상비약을 정리할 때 작은 바구니를 활용한 것도 추천합니다. 자주 쓰는 상비약을 한 곳에 모으고 사용기한이 가까운 제품을 앞쪽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계절이 바뀔 때 한 번씩 바구니를 통째로 꺼내 확인합니다. 하나하나 그러면 찾아다닐 필요가 없죠.
0: 약은 진짜 너무 공감되는 게 정리 좀 해봐야지 하면서 약통을 다 박스를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 샀더라? 유통기한이 언제더라? 막 이렇게 되고 이 약이 뭐였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웬만하면은 포장재 보관하는 게 가장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의외로 사용기한이 있는 것 중에 멀티탭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1: 맞아요. 멀티탭이 무서운 게 저희가 한번 그걸 설치하고 나면 절대 그게 언제 했는지 보거나 확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책상 밑이나 소파 뒤에 넣어두고 몇 년씩 손을 안 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청소할 때 멀티탭도 청소 목록에 넣어주세요. 플러그나 전선이 변색되거나 갈라진 곳은 없는지 콘센트가 헐겁지는 않은지 살펴보고요. 사용할 때 비정상적으로 뜨겁거나 타는 냄새 같은 이상징후가 있다면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제품 안내나 제조사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살 때 이 멀티탭에 구입한 연도를 작게 적어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적어도 이거 언제 샀지? 이거는 없어지거든요.
0: 집에 있는 멀티탭 지금 한번 보셨나요? 아니면 우리 집 멀티탭은? 하고 생각해 보셨죠? 그리고요, 수건도 사용 기한이 있는 물품이더라고요.
1: 수건도 저희가 몇 년 썼나 이제 교체해야 되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기보다는 수건의 기능이 남아있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물을 잘

0: 흡수하지 않는다. 세탁을 해도 냄새가 계속 난다. 너무 뻣뻣하고 거칠어졌다. 올이 많이 풀렸다. 이런 게 저희가 수건을 교체해야 되나 생각하는 신호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수건을 또 걸레로 써놔야지 하고 빼놓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또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걸레가 수건보다 많게 되죠. 그래서 청소용 수건도 몇 장까지만 둘지 개수를 정해놓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청소용으로 내린 수건은 한쪽으로 잘라놓거나 표시를 해두면 다시 수건 코너로 돌아갈 일이 없습니다.
1: 이런 꿀팁이 있었군요. 우리 주변에 기한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내 주변도 한번 찬찬히 둘러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사용기한 어떻게 관리할까? 유통기한 다 되어가는 음식이나 물건은 어떻게 빨리 소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꿀팁들, 노래 한 곡 더 듣고 알아볼 텐데요. 10cm가 부르는 쓰담쓰담 듣고 올게요.

10cm 쓰담쓰담 듣고 왔습니다. 우리 물건도 좀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면서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지? 사용기한이 언제까지지? 좀 이렇게 챙기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만 더 꿀팁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주 먹거리 메모판 만들기! 냉장고 문에요. 딱 잘 보이게 월요일에는 두부, 수요일 요구르트, 금요일 햄 이런 식으로 적어두면 유통기한 관리가 메뉴 계획으로 바뀝니다. 유통기한을 보면 바로 D-Day로 적기도 꿀팁인데요. D-7, D-3, D-1처럼 표시하면 훨씬 직관적이죠. 특히 냉장고에 오래 두는 소스나 반찬 관리에 특히 좋습니다. 일요일은 우리 다 같이 냉장고 점검의 날로 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5분만 냉장고를 열어서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요. 생각보다 음식물 쓰레기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번에는 유통기한 임박 물건 소진법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애매하게 남은 과일은 바로 그냥 냉동해버린다. 너무 익기 전에 잘라서 얼려두면요. 스무디나 주스, 요거트 토핑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남은 식빵은요. 빵가루까지 생각한다. 토스트로 먹기 어렵겠다 하는 양이 남았다면 프렌치 토스트, 크루통, 빵가루 등으로 변신시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투리 채소는 구조대 통으로 모읍니다. 양파, 반개, 버섯, 조금 시들어가는 채소처럼 애매하게 남은 것들을 따로 모아두고 볶음밥이나 국 카레에 넣어서 한꺼번에 활용하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유통기한하고 생각나면 식재료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재료들을 어떻게 하면 좀 알차게 우리가 소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활용하면 조금 더딱 맞게 우리가 유통기한 안에 쓸 수가 있을지 설명을, 꿀팁을 좀 드렸고요. 생활용품 중에서 저는 후라이팬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후라이팬 보통 언제까지 쓰고 바꾸세요? 후라이팬에도 뭔가 이렇게 언제까지 쓰시오? 이런 유통기한이 적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사용기한이. 이럴 때는 후라이팬 상태 자체를 좀 보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딱 봐도 코팅이 눈에 띄게 벗겨졌거나 손상이 심하고, 예전보다 계란후라이 하나를 해도 눌러 붙는다, 바닥이 변형돼서 좀 흔들린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체를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사용 기한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관할 때 팬을 이렇게 보관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막 이렇게 겹쳐 놓잖아요. 그게 아니라 서로 긁힐 수가 있기 때문에 팬 사이사이에 보호패드 같은 거. 보호패드가 없으면 그냥 부드러운 천을 한 장씩 끼워 놓으면 전용 제품이 없어도 이 마모되는 걸좀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요런 것도 생활 속에 진짜 꿀팁이죠? 그리고, 꿀팁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자면, 쇼핑백 있잖아요. 아, 이거 언젠가 쓸것 같은데 하면서 다 모아두는데, 그 쇼핑백이 막 이렇게 썩는 것도 아니니까, 이거 언제까지 두고 쓸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이거를 몇 개까지만 보관할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사이즈 3개, 중간 사이즈 2개, 큰 사이즈는 하나, 이런 식으로, 그거를 딱 개수를 정해 놓으시면, 그러면은 딱 됩니다. 그래서 작은 사이즈는 나는 3개까지 보관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하나가 더 생긴 거죠? 그러면은 예전에 있던 거 하나를 버리고 새 거를 다시 보관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이봉투 같은 거에 사용 기한은 내가 스스로 정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사용 기한에는 몇 개까지 보관할 것인가까지가 같이 되면은 종이봉투가 막 20개, 30개 이렇게 해가지고 언젠가 쓰겠지 하는 그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꿀팁 한 스푼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꿀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비타민 5시. 늘 그곳에 있지만 늘 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경복궁에 있는 경회루와 보물 향원정이 바로 그곳인데요. 9월 2일 어제부터입니다. 오는 10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하루 두 차례 볼 수 있는데 한 회 정원이 최대 25명이라고 하네요. 예약을 하고 관람을 희망하는 날 9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하루 두 차례씩 열리는 회차는 총 30번이고 회당 정원이 최대 25명이니까 올해 9월과 10월 계산해보면 두 달 동안 경회루와 향원정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많아도 750명 정도인 거죠. 그래서 아마 더 귀한 시간이겠죠? 우리에게도 언젠가 한 번은 꼭 들어가 보고 싶은 그런 문 하나쯤 있지 않을까요? 조금 돌아가야 하는 문이라도, 때로는 내가 열 수 없는 문이라도 그 문 앞에서 조급해하지 않기로 해요. 열릴 때가 되면 열리겠죠. 오늘 내가 걸어야 할 걸 잘 걸어가다 보면 하느님께서 가장 좋은 때 우리 앞에 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요? 오늘의 비타민말.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하루를 천천히 걷겠습니다.

비타민 5시에 이어서 이상은 삶은 여행 듣고 왔습니다. 문, 언제나 갈 수 없지만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 언제고 갈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꽤 있죠. 지금은 들어갈 수 없는 문 앞에 서 있더라도 관심 놓지 않고 한 걸음씩 준비하다 보면 언젠가 그 문이 열리는 순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설레는 라디오 앞으로 긴 문자로 온 유정현 씨의 사연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대구를 떠나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너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대구평화방송을 듣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듯 틀어놨어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으니 익숙한 지명들이 하나둘 들려오는 겁니다. 동성로 이야기, 팔공산 이야기,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곳들의 이름이 들리니까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라디오 듣고 있으니까 한참 전에 대구가 떠올랐습니다.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돌아다니던 길, 엄마가 기다리던 집, 비 오는 날 버스 타고 집에 돌아오던 그런 기억까지요. 대구에 살 때는 이 도시가 특별한 줄 몰랐어요. 매일 보던 풍경이고 매일 지나가던 그런 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멀리 떠나 살고 보니 그때 매일 듣던 사투리 한마디, 동네 이름 하나에도 고향이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너튜브 덕분에 오랜만에 대구의 소리를 듣게 돼서 참 반가웠네요. 대구 평화방송의 소리가 고향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처럼 참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잠시 대구에 돌아와 있는 기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들으시면서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만큼은 함께 있는 것 같은, 내가 나고 자란 나의 고향 대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고 하니까 괜히 저도 뿌듯하고 같이 이렇게 산책한 기분이라서, 대구를 함께 걸은 기분이라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대구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내 마음 한켠에, 대구로 돌아가 위로받고 싶다. 근데 지금 당장 내가 몸을 움직일 수는 없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언제든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틀어주시면 저희가 대구 함께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5시엔 설레라도 함께 해주시고요. 시간대별로 걸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점심 먹고 2시에도 걸을 수 있고 우리가. 퇴근하기 전에 아니면 저녁 시간 되기 전에 잠깐 걷는 시간 마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또 5시엔 설레라 함께 해주시면은요. 언제든 대구로 돌아올 수 있는 문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문도 열고 가을에 문도 열고 내가 가고 싶은 그 문도 열고요. 느리지만 차근차근 우리 함께 걸어가 봐도 좋지 않을까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끝곡으로 적재 강민경의 나랑 같이 걸을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 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0번, 예수 생각.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네.
2: 흑표흑 침대 대구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흑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흑 침대 대구중구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CPBC 라디오 김준일의 시사천국이 제53회 한국방송대상 시사보도 라디오 부문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방송대상은 1973년 제정된 상으로 한국방송협회 주관으로 매년 우수한 프로그램과 방송인에게 주는 방송계 최고 권위의 상입니다. 매년 방송의 날 9월 3일을 맞아 지상파 TV, 라디오, 지역방송의 뉴스, 교양, 예능, 다큐멘터리 등 각 부문의 최고 작품을 선정해 시상합니다. 수상의 영예를 아는 저희 작품은 올해 초 연속 기획 AI와 인간 3부작입니다. 그동안 인공지능의 활용이 국가 경쟁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도한 프로그램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AI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철학적 의미는 무엇인지 연결해서 다룬 방송은 많지 않았고 시사천국은 남들이 하지 않는 곳에 집중했습니다. AI와 인간 3부작 1부에서는 AI와 인간이 감정적 교류를 하고 더 나아가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지 탐색했고 2부에서는 AI 고도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일자리 대체 공포를 짚어봤습니다. 3부에서는 AI가 인간의 지능과 인지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이후엔 무엇이 남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상한 타 방송 수상작들도 제작진의 땀과 노력이 배인 의미 있고 완성도 높은 작품들입니다. 시사 프로그램 상당수가 정치 이슈로 쫓아갈 때 청취율에 연연하지 않고 이런 방송을 기획해 내보내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김준일의 시사천국은 앞으로도 좋은 기획을 통해 청취자와 만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질책을, 잘한 부분이 있으면 격려를 해주십시오. 항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 3일 목요일 방송의 날을 맞아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엔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이나 응원은 샵1053 유료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0: 지키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0: 매일같이 흙먼지가 날리는 여의도 지상계 정치판 답답하고 어지러우시죠. 봉우리 끝 어딘가에서 30년간 정치판을 내려다본 진짜 고수 두 분의 천상계 평론 만나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예, 이 개강 얘기를 지금 이번 주 내내 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어질지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얘기인 것 같아요. 일단 뭐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는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지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용 후보자 얘기가 뉴스량으로는 압도적이더라고요.
1: 압도적이요.
0: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족소득당이다 아니다 뭐 언더조직 그 기본소득당에 있는 당직자들 주요 당직자들이 다 옛날 노동당 시절에 언더조직에서 활동을 했다. 그래서 그런 의혹의 제기가 언론에 나왔고 그래서 뭐 야당에서는 조직소득당이다 뭐 이런 뭐 표현까지 막 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자진사퇴 얘기도 나오고 지명철회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신지 먼저 최창렬 교수님.
1: 예. 일단 용해인 의원의 얘기가 너무 많아서 진짜. 개각이 너무 바랬어요. 빛이 너무 바랬고. 근데 이게 뭐 세부적인 얘기 뭐 다 나온 얘기니까 또 하긴 그렇고 시간도 예. 없는데 용해인 의원이 자진 사퇴할 것 같지는 않아요. 장관직에서 장관 지명자에서. 근데 의원직 사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0: 아 그게 너무가 바랬습니다.
1: 의원직 저는 의원직 사퇴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이 이슈가 가라앉을까 그렇게 보지 않아요. 워낙 이슈가 지금 먼저 이게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의원직 사퇴할지 않을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일체로 해야 되고 만약 장관직까지 가려면 해야 네. 되는 것이고 설령 한다 하더라도 장관 청문회 가서 여론이 과연 이게 악화되어 있는 여론이 전 가라앉을 것 같지가 않아요.
0: 예.
1: 워낙 애당초 지금 의원직과 장관직을 같이 하겠다라는 거고 기본소득당이 숱하게 나온 얘기입니다만 위성정당으로 지금 비례대표 의원을 두 번 한 거란 말이에요.
0: 예.
1: 민주당이 주도했던 그 더불어시민당, 그 더불어민주연합 전반적인 그 당에서 있던 당에서 이제 비례대표를 두 번 했는데 의원직 사퇴한다 하면서 이제 자신이 나가면 원외정당이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너무 염치없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으로 이슈가 물론 이슈가 됐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2030의 어떤 이반을 막기 위해서 이런 인사란 그 성격도 좀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 법률권의 통합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공정의 어떤 가장 민감한 걸 건드려 버린 거예요. 2030에게. 설령 장관 의원직 사퇴하고 장관직 청문회 나간다 한들 그게 없을 리가 없잖아요.
0: 예.
1: 그렇다면 자진 사퇴를 제일 깔끔한 거는 장관직을 본인이 포기하고
0: 예.
1: 그러니까 의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제 좀 이슈화 되다가 좀 가라앉을 텐데 의원직 사퇴하고 장관직 의원직 사퇴 안 하고 장관직 가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의원직 사퇴 안 하면서 장관직 갔다. 그렇다면 의원직 사퇴 아니 그 장관 그 지명을 사퇴하면 저는 잠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가 지명 철회까지 고려해야 된다고 봐요. 여론이 너무 악화돼요 이거
0: 너무
1: 지금.
0: 너무 악화됐다.
1: 네, 지금 이게 지금 계속 용인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0: 예.
1: 이게 청문회까지 계속 얘기 나올 거라고요. 이게 절대로 며칠 지났으니까 되게 가라앉는 이슈가 있고
0: 예.
1: 더 증폭된 이슈가 있어. 이거 제가 볼 땐 증폭될 것 같아요. 그 예. 자진 사퇴 일단 유도하고.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저는 지명 처리까지 고려해야 된다.
0: 알겠습니다.
1: 라고 생각합니다.
0: 예전에 이제 강선우 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했었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지명 처리를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가 오늘 MBC 라디오 시선 집중에 나와서 원내 정당의 지위를 쉽게 잃어버릴 수도 없는 처지고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라 다원적 협치라는 큰 취지 속에서 저희의 상황을 헤아려 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이 원내 정당이 되면 당 운영이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얘기를 좀 호소를 한 것 같아요. 예.
2: 그러니까 당 운영을 저는 이렇게까지 이게 그 가족 정당식으로 운영했다는 거 좀 놀라워요, 사실은.
0: 아, 그런가요?
2: 그러니까 원래 그 기본소득당 자체가 뭐 좋게 말하면 기획 정당.
0: 예.
2: 나쁘게 이야기하면 뭐 민주당에서도 뭐 비례위성정당 하는 과정에서 소수정당에 대해서 막 너무 우죽순 남발하니 많이 그러니까 생기니까 그때 그런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떴다방 정당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죠?
0: 그러니까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기본소득당이 만들어졌죠.
2: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애초에 그런 성격의 정당으로 출발한 거다. 그러니까 그게 자체가 사실은 편법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그 뭐 어찌됐건 두 거대 정당 모두 그 편법을 적극 활용을 계속하면서 비례위성정당 안 한다면서도 계속 유지 계속 그거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 기회를 잘 포착해가지고 지금 비례 벌써 두 번이나 기회를 꽤 찬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2: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좀 뭐 흔히 비리백화점 얘기를 하는데 이 경우는 좀 특혜백화점 계속 특혜 게다가 또 특혜
0: 예.
2: 지금 또 내부적으로 뜯어보니 가족 특혜까지 예, 이런 것까지 포착이 좀 된 상태여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대통령이 그야말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뭐 최근에 그 진보정당들조차도 비판하고 나서는 거 보면
0: 예.
2: 거의 지금 자기 편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민주당 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0: 예.
2: 보니까 정의당, 뭐 녹색당 이쪽에서도 다 뭐 비판하고 나섰던데 자기 편이 없는 거의 고립무원 지경이다. 그래서 장관이 설령 되더라도 제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예. 그러니까 뭐 비례를 두 번 한 거는 예전에 이제 정당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회창 총재도 비례를 두 번을 했고 뭐 오래된 분들이긴 한데 뭐 신영균 의원, 박세환 의원, 조홍규 의원, 뭐 황승민 의원, 박창들 의원, 최근에 김혜지 의원까지. 근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위성 정당으로 결합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조금 더 논란이 커진 거 아닌가. 그런데 그 근데 제가 오늘 이거 문화일보가 기사를 썼는데 재밌더라고요. 제목이 친명은 비판, 친청은 옹호, 용해인의 아이러니 뭐 이런 건데 쉽게 얘기하면은 친명계는 오히려 좀 약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박선원 최고위원이라든지 뭐 송영길 의원이라든지 근데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은 이거 뭐 법적으로 이렇게 사퇴를 그 비례의원 사퇴하는 게 구속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뭐 결격 사유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거를 좀 주목하는 언론도 있더라고요.
1: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해석의 문제인데 이 용해인 의원이 만약에 장관이 되잖아요.
0: 예.
1: 전 지지율 감당할 수 없다고 봐요.
0: 아 그래요?
1: 그게 좀 아주 좀 좀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해석의 영역에서 신청계가 지금 해석의 영역으로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0: 예.
1: 신청계가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을 좀 갉아먹으려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0: 예.
1: 아 이건 제가 뭐 친명, 전 당연히 친명 아니잖아요. 인정하시죠?
0: 예예예. 예, 예.
1: 친청은 물론 친명 친청 전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전 개인적으로
0: 독립적인 뭐
1: 독립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예. 이건 객관적으로 봐도 정말 지지율을 생각한다. 이재명 정부를 위한다면은 지명 철회를 해라라든지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근데 이걸 애매하게 옹호하게 하는 거잖아요.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0: 예.
1: 이게 정치인들의 발언 말이죠. 그 내용보다도 그 저희 의도를 우린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치적 발언이기 때문에. 근데 묘하게 갈려요, 그렇게 지금 제가 봐도.
0: 예.
1: 그거는 이게 진영으로 진영 내에서 진영으로 갈리는 거거든요. 용해인 의원의 이슈를 두고 말이죠. 이거는 친청이 뭔가 자신들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는 거 아닌가. 제가 이번에 그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느낀 게 보수 패널도 거의 친청을 응원했어요. 거의 99.9%.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비약 가지고. 그건 뭐 제 개인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0: 예.
1: 그 제가 나중에 눈치챈 거예요. 이 사람 왜 저렇게 논리가 안 되는 거야? 그 정청래 후보를 지원하는 발언을 할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정청래 후보가 되면은 당정 간에 불협화음 생기고 지지율 떨어지는 걸 바랬던 게 아닌가 보수 쪽에서. 라는 생각을 나중에 이제 혼자 생각하게 됐는데
0: 예.
1: 뭐 그런 맥락까지 같이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친청이 이걸 가지고 정말 이재명 정부를 위한다면은 이거 금방 돌아가는 게 맞죠. 정말로 원외 정당이 되는 게 싫다면 장관 직수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지 없어요. 그럼 깔끔하게 끝납니다.
0: 예.
1: 근데 그걸 가지고 장관이도 하고 의원님한테 우리가 어려우니까 좀 봐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0: 알겠습니다.
1: 뭐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추론의 영역이니까.
0: 예. 알겠습니다. 그 김승환 후보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뭐 공소취소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에게는 공소취소 권한이 없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좀 얘기를 해서 그 논란을 잠재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2021년에 식약처의 임상시험 청탁 의혹 이게 지금 불거져가지고 이게 수사를 받았고 그러니까 지인이 하고 있었던 회사와 관련해서 당시 식약 김강립 식약처장한테 이게 국익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니 빨리 좀 불이익이 되지 않게 빨리 좀 해달라라고 청탁을 했고 공교롭게도 그게 또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임상시험이 이제 승인을 받았고 근데 이게 이제 부정한 청탁이라고 해서 검찰이 수사가 들어갔는데 기소유예 윤석열 정부 때죠 윤석열 정부 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무부 장관 자격이 있느냐 지금 이런 논란이 있고 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또 이거를 지금 24시간 동안 뭐 17건의 뭐 페이스북을 썼네. 뭐 이 관련해서 막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더라고. 김성원 장관 거는 12건을 썼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2: 그러니까 뭐 식약처 이제 로비 건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기소 유예가 나왔다라는 거는 뭔가 청탁을 한 건 맞는데 이게 대가성이 있는 거냐? 그 대가성 부분에서 충분히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기소 유예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0: 예.
2: 모르겠습니다. 다시 뭐 이걸 수사를 하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0: 사실 기소가 유예됐다라고 하면은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2: 네. 그렇죠. 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두고 보긴 해야 되겠는데 뭐 그 문제는 별건으로 치고 저는 사실은 이건 약간 지금 김승원 그 후보자의 진짜 핵심 이유로 오히려 좀 이 건이 살짝 좀 덮어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김승원 그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내심이 드러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휘발성이 큰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어찌됐건 공소취소 민주당 내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하면서 계속 공소취소를 주도적으로 외쳐왔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0: 예.
2: 그런 인물을 안 그래도 지금 공소취소법을 강행 처리하느냐 마느냐 9월 뭐 정기국회 때 하느냐 마느냐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 이런 인물을 택했다 법무장관. 그럼 누가 보더라도 아 이재명 대통령도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공소취소 취소법을 빨리 처리하기를 원하는구나라고
0: 예.
2: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휘발성이 큰 거였고 그게 사실은 좀 딱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들키면서 그 지적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청와대도 좀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김승원 이제 후보자가 나와서 막 얼버무리는데 본인은 공소취소권이 없죠. 당연히 현행헌법 하에서는. 그런데
0: 예.
2: 이제 공소취소법을 처리하게 되면 그것도 가능하게 길을 좀 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답변도 살짝 지금 본질하고는 본질을 좀 피해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0: 예.
2: 그런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오히려 용해인 것보다 더 이거는 상당히 앞으로도 이슈가 될 여지가 있다.
0: 아, 그러니까 장관이 돼서 그 이후에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더 큰 논란이 벌어질 그러니까 수 있다.
2: 당장은 이제 공소취소법을 이제 정기국회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0: 정확하게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조작 기소 특검법이라고 무슨 얘기를 하죠.
2: 그런데 어찌됐건 그 입법을 또 강행 처리했을 때 그 후폭풍은 이번 개각에 따른 후폭풍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클 것이다.
0: 예.
2: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 기소 특검이 문제가 됐던 이유가 8조 7항이에요.
0: 예.
1: 특검에 이첩된 사건의 공소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상 이제 특검이 그 조항 그대로라면 사실상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0: 예.
1: 그 조항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 조작 기소라든지 조작 수사는 밝혀내야죠. 밝혀내고 정말 그렇다면 공소기각 해야 되는 거예요. 법원도 공소기각 권한이 있으니까
0: 예.
1: 검찰이 공소취소권이 있으니까. 근데 굳이 그걸 특검에 가지고 와서 특검 취소한다. 이 문제 때문에 4월 달에 발의한 다음에 그걸 멈췄던 거예요. 지방선거 앞두고.
0: 예.
1: 그리고 9월 정기국회 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상태고 보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이종훈 평론가 말씀처럼 지금 김승원 후보자의 경우는 당연히 그게 연상이 될 수밖에 없죠. 공치모의 공동대표를 했고 워낙 공소취소를 강력히 주장했는데 좀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합니다. 김승원 후보가 김승원 후보가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0: 예.
1: 나는 공소취소권이 없지만 검찰총장을 지휘해서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법무장관에게.
0: 예.
1: 그걸 우려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절대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 지휘권을.
0: 예.
1: 그렇게 선언을 해야 돼요. 이걸 지금 지금도 얘기를 해야 되고 청문회 가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계속 야당이 문제 삼으면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반박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애매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기사를 정확히 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비슷한 얘기 하지 않았나요 오늘?
2: 맞습니다. 예.
1: 했죠.
0: 예.
1: 그렇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야당이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야당이 그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합리적인 우려를 할 수가 있죠.
0: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본인이 이제 후보자 얘기까지 했는데 당연히 그럴 거 아니냐고 계속 물어보면은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김승원 후보가 분명히 얘기를 했다면은 제가 정확히 봤던 했다고 그러니까 했으면 예. 이 문제는 두고 봐야 돼요. 두고 보고 그때 가서 정말로 법무장관이 된 다음에 그 검찰총장을 지휘해서 검찰로 하여금 또는 특검으로 하여금 공소취소를 시도한다?
0: 예.
1: 그건 전혀 별개의 영역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거 용납 안 합니다. 그건 그때 와서 보자. 그래서 지금 하는 거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충분히 김성 후보의 여러 가지 발언이나 이런 걸 볼 때 얘기할 수 있는데
0: 예.
1: 너무 나가면 안 되겠다. 김성 후보가 그런 입장을 밝혔으니까 좀 고개 나누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인사청문단 사무실 출근하면서 기자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건데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정확하게 워딩이 이래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취임을 한 다음이겠죠.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 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지금 없다.
1: 그러니까.
0: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1: 아, 지금 없다 그랬어요?
0: 예, 지금 없으니까 나중에는 뭐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 해석을 언론들이 그렇게 아니죠.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게 말한 거 아니야?
1: 약간. 발언이라는 게 예, 예. 부사 하나가 지금 뭐 지금 예민한 건데.
0: 예, 예.
1: 그럼 지금은 내 없지만 장관되면 할 용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사전적으로.
0: 예, 예.
1: 근데 그걸 그렇게까지 해석하면 너무 못 믿는 거니까 우리 정치 불신이 예, 뭐 그런 예. 전제를 깔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그 맥락을 그걸 해석을 해야지.
0: 예.
1: 어 지금 한다고 지금 안 해? 앞으로 하겠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은 그 얘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정도 얘기 할 얘기 다 했다고 봐요. 권한도 권한 없어요 전혀.
0: 예.
1: 그러나 이제 그 얘기 다 했네요. 법무장관이 그 지휘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0: 예, 예.
1: 그리고 또 그 얘기도 했어요. 제가 그건 기억나는데 의원할 때와 의원 때의 발언과 장관 때는 다르다.
0: 예.
1: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 얘기했어요. 어느 다른 방송에서 의원 때 발언과 장관의 발언이 같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근데 그게 오늘 똑같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0: 예, 예.
1: 제 방송을 봤나? 제가 그 생각을 속으로 했는데 예. 달라요. 의원 때와 장관이. 장관에서 만약 그렇게 한다. 그건 정부가 그러면 뭐 정말 명을 채척하는 거죠. 예. 상상할 수 없어요.
2: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예. 인사청문회 전 발언과 인사청문회 후 발언이 달라질 수 있죠.
1: 그게 달라져서 만약 그걸 예. 시도한다.
2: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행법 체계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1: 법을 고친다.
2: 그렇죠. 법 그 어차피 지금 이제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어찌 됐건 뭐 조작 기소 관련한 법을 어떤 형태로든 처리를 할 텐데
0: 예.
2: 거기에다가 뭐 권한 집어 넣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런데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역풍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 같으면 이게 넘어갈 수 있어 이슈가.
0: 예.
1: 근데 그거 워낙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2: 근데 그렇게 워낙 예민한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김승원 의원을 택했다는 것도
1: 아, 그렇게
2: 굉장히 특이
1: 그 합리적인 이제 추론할 수 있는
2: 그렇죠.
1: 거 제가 인정하는 건데
0: 예, 예.
1: 그건 일단 그건 두고 보자 이런 얘기지
0: 일단
1: 두고 보자
0: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두 분이 워낙 이렇게 좀 약간 중도적인 국민을 바라보는 평론을 해주셔서 의견이 비슷할 때가 많은데 어 간만에 이렇게 약간의
1: 아니 가끔도 다를 때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0: 제가 이제 궁금한 이 공수 취소가 정말 뜨거운 게
1: 뜨겁죠.
0: 조국 혁신당의 조국 개혁원장,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참전을 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제 이틀 전이었죠. 지난 1일에 이제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위한다는 인상이다. 저희 공소 취소가 밀어붙이면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낭패를 볼 것이다. 그리고 조작 기소 입증 없이 이거 밀어붙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안을 놓고 그동안 조국 혁신당이 딱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다가 이거를 얘기를 한 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해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2: 네. 조국 혁신당의 기조는 우리부터 좀 챙겨달라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0: 예.
2: 그러니까 빨리 민주당하고 합당하고 싶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정청래 이제 전 대표가 이번에 연임에 성공했으면 그게 쉬웠을 텐데 그것도 좀 어렵고.
0: 예.
2: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0: 압박은 어떤 거를 목적으로 압박을 하는 건가요?
2: 그러니까
0: 합당인가요?
2: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당신 잘못될 거야. 유시민이 이야기한 대로 그냥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갈 거야. 이렇게 자꾸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0: 사실 그 장인수의 저널리스트 그 유튜브에서 그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게 뭐 왕정 뭐 귀족적 얘기가 너무 주목을 받았는데 그때 탄핵 얘기까지 했어요. 사실은 그때 굉장히 그래서 그게 좀 파장이 언론 보도가 좀 주목을 안 해서 그런데 굉장히 좀 유익있게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2: 그러니까 제가 보건 데는 이게 다 일맥상통해요.
0: 예, 예.
2: 그러니까 용해인 그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친청계가 약간 옹호성 발언하는 것도 그렇고.
0: 예.
2: 그럼 이재명 대통령 내지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용해인 편을 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이 최근에 뭐 이재명 대통령 직접 비판.

0: 민주당 TV가 9월부터 시작을 했죠, 아침에. 그뭐 김어준 씨 방송과 같은 시간대 해가지고 뭐 김어준 씨 유튜브에 그 뭐죠? 후원이 뭐 5천만 원이 넘었다, 그 당일날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뭐라고 했냐면은 합당과 관련, 합당이나 연대를 해야 되는데 연대를 저해하는 언급은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합당과 연대는 다 열려 있는데 연대는 무조건 하고 합당 여부는 완전히 미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고, 신장식 조국혁 신당 대표는 오늘 CBS 라디오 박성태 뉴스쇼에 나와서 김 대표가 가치보다는 덩치를 키우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가치가 분명하지 않은 덩치 키우기로는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노선을 확실하게 해라. 그리고 우리 좀더 열려 있는 자세로 좀이 얘기 합당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걸로 해석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지금 요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는 조국혁 신당은 아무튼 민주당하고 같이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0: 아,
1: 지금
0: 그래요?
1: 꽤 많이 가버려 멀리 와 있는 것 같아요. 조국 대표가 전 대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학자들의 논쟁이라고 할수 있는 얘기예요. 그 얘기도 있을 수 있고
0: 예.
1: 또 반대적인 법률도 있어요. 그렇죠? 조작 기소나 조작 수사가 있으면 당연히 공소 취소해야 되는 거죠.
0: 예.
1: 그럼 뭐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 기소나 조작 수사가 있었는데 공소 취소 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정할 수 있고, 이제 객관적으로 볼때 조국 전 대표의 말은 상당히 법률적으로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조국 전 대표가 한 말이잖아요. 이종훈 평론가나 저가 있으면 아, 이 사람의 생각이구나 이렇게 볼 텐데,
0: 예.
1: 조국 전 대표는 정치적 발언이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우리가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과의 관계라든지, 지난번에 김용남 후보를 출마시켜서 결국 떨어졌잖아요. 어쨌든 간에 유기동 의원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가 얽혀 있죠.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겠죠, 이거를. 그렇다면 이거는 순수하게 그냥 법률적으로만 본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그런 사람도 했을 법도 하죠. 뭐 속마음을 알수 없으니까.
0: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가 정치로 해석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경고 내지는 우리가 완전히 따로 가면 이제 총선에도 후보 다 내고
0: 예.
1: 보궐선거도 마찬가지고 당신의 정권 대단히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0: 예.
1: 법률적인 얘기인데 이걸 정치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맥락이 있다는 거죠.
2: 저는 요즘에 그이 조국 전 대표가
0: 예.
2: 유시민화가 좀 진행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확 받아요.
0: 아, 조국의 유시민화? 이건 무슨
2: 예.
0: 얘기인가요?
2: 그러니까 이번에 한 얘기도 조금 전에 법리상 맞을 수도 있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0: 예.
2: 바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시민 작가는 과거에 이 말로 유명했잖아요. 바른 말을 네 가지 없이 한다.
0: 예.
2: 예.
0: 아, 싸가지 없이 한다.
2: 예.
0: 옛날에 예.
2: 그렇죠.
0: 뭐 열린우리당 시절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2: 그렇죠.
0: 예.
2: 어떤 의원이 얘기를 한 건데. 근데 딱 그런 식이에요. 이번 얘기도 틀리지 않고 오히려 바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네요. 바른
0: 예.
2: 얘기인데 이게 좀그 듣는 사람들 입장, 당사자 입장에서는 네 가지 없이 들리는.
0: 예.
2: 그래서 뭐좀그 상당히 좀 서로 동조화가 지금 돼가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마저 좀 갔습니다.
0: 그렇군요. 그 김용남 전 의원 말씀하셔서 그 민주당에서 김용남 의원을 정책위의 상임부의장으로
2: 예,
0: 임명을
2: 들어가요.
0: 했는데, 이례적으로 조국 혁신, 사실 남의 당의 인선에 대해서는 뭐 성명을 내거나 그러지
2: 그렇죠.
0: 않는데, 직접적으로 신장식 대표가 그 C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의 연대와 통합 메시지에 어긋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어긋나는
1: 그때
0: 걸까요, 이게?
1: 김용남 후보가 나오고 조국 후보가 나오고 이제 유희동 후보가 뭐 어부지리한 측면이 있죠.
0: 예.
1: 이른바 진보 진영의 그 표가 갈라진 면이 있을 테니까, 정치공학, 선거공학적으로. 근데 그 김용남 때문에 떨어졌는데, 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0: 예.
1: 근데 그 김용남을 비상금도 아니고 정치의 상근부 의장으로. 그러니까
0: 상임부
1: 상임부의장.
0: 예.
1: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나 이 지금 혁신당에서 볼 때는, 아, 우리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구나. 그럼 우리 생각해서라도, 정서적으로라도
0: 네.
1: 좀 그런 인사는 자제했으면 어떨까라는 서운함이 있는 거죠. 그게 계속 그게 같이 맞물려 있어요, 지금.
0: 네.
1: 조국 전 대표의 그 이제 이재명 대통령 관련 발언도 그렇고, 이 지금 김용남의 지금 전 의원이죠. 옛날 의원 했으니까. 그 사람을 상임부 의장으로 시킨 것도, 아, 일단 조국 전 대표 자꾸 배제하려 하는구나. 우리 고려하지 않는구나. 배려하지 않는구나.
0: 네.
1: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연대나 통합이나 전반적인 연합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점점 멀리 가는 게 아닌가. 모르죠. 정치라는 게 워낙 역동적이고 변수가 많으니까 또 언제든지 다시 합칠 수 있어요.
0: 예.
1: 적어도 지금 같은 맥락에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특히 대통령의 공소시효는 대단히 예민한 문제잖아요. 그 현재 최고 권력자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일 텐데,
0: 예.
1: 그 직격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로 앞으로 민주당과의 관계 같은 걸 고려한다면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0: 예.
1: 맞는 얘기다 틀리다는 얘기를 떠나서. 근데 그 부분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드렸다고요.
2: 그렇군요.

0: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도 그렇고 대통령의 가장 측근 그룹에서 볼 때는 이건 영인을 건드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마
1: 그렇게
0: 일부러 그렇게 건드릴 수도 있고.
1: 그게 이제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뭐 조국의 유시민화 그런 맥락하고도 뭐좀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김용남 전 의원이 당직을 맡으면은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잘 이해가 그러니까 모든
2: 두 가지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예.
2: 우선 하나는 뭐냐면 지난번에 김용남 후보하고 그 이제 조국 전 대표하고 선거 과정에
1: 예.
2: 막판으로 가면서 거의 인신공격으로 맞붙었잖아요.
1: 네거티브가 굉장히 강해졌죠. 예.
2: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그런 상태였단
1: 예.
2: 말이에요. 서로 그 바람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기도 했고. 그런데 그런 인물을 저렇게 중요한 자리에다가 갖다 놓겠다는 얘기는 결국 합당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다음에 합당을 안 하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대목은 뭐냐면 만약에 조국 혁신당하고 정청래 이제 전 대표가 연임을 해서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을 했다면
1: 예.
2: 저런 자리야말로 조국 혁신당에게 배려를 해줄 만한 자리다라는 거죠.
1: 아.
2: 예. 그러니까 위원장은 아무래도 민주당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 그죠? 예.
2: 그럼 뭐 부위원장 이런 자리야말로 이제 조국 혁신당이 좀 이렇게 노려볼 만한 그리고 배려를 해줄 만한 그런 자리인데 거기다 또 앉혀버린 거예요.
1: 예.
2: 쐐기를 박은 거죠. 거의 합당 안 한다 하고 하는 것을 선언적으로.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감정적으로 많이 이제
0: 그렇죠.
1: 좀 꼬인 것 같은데 사실 김용남 전 의원을 평택을에 공천한 거는 정청래 당시 대표였고
0: 그렇죠.
1: 그리고 후원회장을 김용남 의원의 후원회장을 정청래 대표가 또 맡았는데 선거 운동은 딱히 하지 않고 뭐 이러면서 나중에 또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아, 나 김용남 공천한 거 후회한다 또 얘기하고 이게 그래서 이게 다 뭐 지금 뭐 당직 인선하니까 막 조국 혁신당에서 뭐 성명 뭐 막 이렇게 반발하고 이게 어디서부터 꼬여가지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잘
0: 그게,
1: 그렇죠.
0: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1: 예.
0: 이념적인 부분하고
1: 예.
0: 또 정서적인 부분하고 막 꼬여 있어요. 막 엉켜 있다고요 지금
1: 예, 예.
0: 엉켜 있어가지고 풀기가 대단히 어렵게 됐어요.
1: 아.
0: 딱지 막걸리 한잔 먹고 이거 풉시다. 라고 할 단계 약간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1: 그렇군요.
0: 아, 사이가 뭐 갈라진 막걸리 먹고 막걸리가 되고 소주가 되고 뭐 풀 수 있어요.
1: 예.
0: 밥 먹으면서 풀 수 있고 그냥 풀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념적인 문제,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의 문제, 정서의 문제, 소문하고 이런 게 다 엉켜 있어요. 그 이거 어떻게 풀겠어요? 특별히 이념이 이렇게 다르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말하자면 외연 확장의 문제.
1: 예.
0: 만약에 혁신당과 합당을 하면 중도가 이탈하지 않을까 말 이런 예민한 문제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선거공학적으로. 그런 걸 양쪽이 지금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1: 예.
0: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범민주 진영이 같이 합치자 이런 쪽으로 가려 했는데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진보에 많이 가 있으니까 좌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1: 예.
0: 중도 외연 확장이 좀 부담스럽다. 이런 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게 얽힌 거예요. 김영남 후보도 공천도 하고 또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는 그런 것들 이제 간파한 게 아닌가.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이 내기를 가는 게 낫겠다. 만약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후속은 그 다음에 나다. 그럼 차라리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는 게 낫겠다. 이런 정치적인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들어요.
1: 알겠습니다.
0: 착잡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다. 예, 이런 얘기.
1: 이 두 정당의 관계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마음이 섭섭한 분이 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취임 1년 만에 지금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사전을 인터뷰한 걸 보니까 원래 임기가 2년이고 내년까지 이제 1년이 더 남았는데
0: 그렇죠.
1: 최근에 쓴소리를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대통령한테 재심임을 묻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가 연임을 할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대통령에서 연임 생각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고 이거는 이제 이석연 위원장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중도 외연 확장의 상징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잖아요. 지금 이석연 위원장이. 그런데 대통령과의 뜻이 맞지 않아서 사퇴를 했다. 이거는 지금 이게 왼쪽 소위 말해서 왼쪽에서도 지금 분란이 나고
0: 그렇죠.
1: 오른쪽도 지금 난리가 나고 뭐 이렇게 좀 갈등이 있고 이게 여러모로 좀 정부가 쉽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러니까 약간 좀 난조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정책 기조도 그렇고
1: 예.
2: 또 이제 이런 그 정치 세력화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렵죠.
1: 네,
2: 그러니까 좌우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1: 예.
2: 그걸 기술적으로 잘 해내야 이제 성공을 이제 하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양쪽 다 놓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지금 현재 국면만을 냉정하게 얘기하면 양쪽 다 떠나고 있는 상황. 네, 이쪽은 뭐 친천계 또 조국혁신당 이렇게 해서 뭉쳐서 따로 돌아가고 또 이 뉴 이재명 세력들도 뭐 예를 들어 뭐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라든가 또 대통령 공소 취소 뭐 관련한 내용이라든가 또 뭐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 등등해서 또 한쪽에서 또 떨어져 나가고 있고
0: 예.
2: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이석연 위원장 같은 분을 잘 활용하는 게 전 오히려 필요하지 않았나. 근데 이제 그분이 뭐 아시다시피 이제 대통령 뭐 탈당 관련한 얘기도 좀 하고 하다 예. 보니까 그게 이제 부적절하다. 뭐 민주당 쪽에서 이제 문제점 지적하고 하니까 뭐 청와대 쪽에서도 또 대통령도 뭐 그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만두게 한 것 같은데 저는 이석연 위원장의 그 탈당 관련한 그 발언이 이게 그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나쁘게 안 되게 바라는 마음에서 한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0: 예.
2: 충분히 좀 그런 얘기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전당대회도 끝났고 친명계 지도부도 섰으니 당하고 좀 거리를 좀 두시는 게 오히려 국정 운영이라든가 지지율 유지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거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 그렇군요.
0: 저도 이재명 대통령 탈당에 대해서는 이석연 처장의 아니 이재명 위원장의 그 이석연 위원장의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1: 예전에도 한번 저희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0: 탈당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건 동의합니다. 이석연 위원장이라는 분이 그 정치적 이익을 따진 분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 한번 대화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땐 틀린 생각, 뭐 생각이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으니까 탈당에 대해서 대통령 예. 탈당해야 된다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렇게 완전히 무슨 우루가자 이런 얘기도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튼 본인도 지금 이석연 위원장이 오늘 보니까 철학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1: 예.
0: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왼쪽을 너무 의식 안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취지 얘기를 최근에 했죠.
1: 예예.
0: 그다음에 이석연 위원장의 그런 말이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우를 너무 그러니까 좌도 봐야 되고 우도 봐야 되냐 보니까 그러니까 나름의 이 정체성을 약간 잃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1: 예.
0: 1년 동안 잘했어요. 지지율 올라갔잖아요. 그 중도 확장, 외연 확장하고 너무 유재명이라는 이름으로 하면서 뭔가 이제 포용하려 하는구나. 이런 게 저는 지지율 상승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1: 예.
0: 어떻게 이제 뭐가 꼬이기 시작하면서 그게 전 첫 그게 조작해서 특검법으로 봐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또 형소법 개정하고 이러면서 또 형소법 개정은 사실 대통령이 원치도 않았던 거예요. 조작, 보안수사권 유지해야 된다는 쪽 얘기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왼쪽 의식해야 된다니까 왼쪽 오른쪽 다 의식하다 보니까 친청에 친청에도 저러고 있고 좌는 좌대로 저렇게 되면 이제는 방법 없어요. 이제는 다시 얼마 안 됐으니까 집권 예. 2년 초 이제 초기거든요. 집권 2년 차 초기니까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서 그냥 중도층 보면 되는 거예요.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왼쪽 생각해야 되고 온전 생각 아무것도 못합니다.
1: 왔다 갔다만 하다가 그냥 시간 나간다.
0: 중도 딱 보면 돼. 원래 보던 것들. 그 유이재명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꾸 이제 이른바 정치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거참 수 없어요. 진짜.
1: 그렇군요. 예. 그 김민석 대표, 신임 대표의 어떤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와요. 뭐 위원회를 한 20개 만들어서 뭐 전 의원의 간부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뭐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인요한 적십자사 총재 임명 이것도 이제 당에서 이거 좀 재검토해달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청와대가 수용을 한 모양이고 그 세제 개편안 종부세 이것도 29일 만에 지금 좀 이제 후퇴 뭐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비거주 그 요건을 좀 강화하는 그 비거주에 대해서는 혜택을 좀 줄이는 거 이거를 했다가 좀 다시 후퇴하고 뭐 이런 상황이 어떤 당의 주도권이 좀 더 강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좀 전략적으로 그렇게 약간 당정 간에 조금 뭐랄까 역할 분담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이게 청와대에서 좀 당으로 좀 무게중심이 넘어가는 건지 그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종훈 평론가님.
2: 정청래 전 대표도 자기 정치를 너무 빨리 시작하면서 사실은 그 당청 갈등이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1: 예.
2: 근데 김민석 이제 신임 대표 같은 경우에 초기에 뭐 굉장히 뭐 민주 TV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위원회도 만들고 처음에는 제가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약간 의욕이 좀 과다하구나 이런 정도.
1: 예.
2: 그러니까 뭐 대표가 되니까 이제 살짝 흥분되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승리감도 좀 있지 않겠어요? 예. 거기 약간 도취도 된 것 같고.
1: 뭐 이게 워크숍에서 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정돈 예, 뭐, 없다 정청래 의원과 약간
2: 이제,
1: 갈등 예,
2: 전 대표를 살짝 이제 긁기도 하고 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했는데 진행되는 거 보니까 이분도 이 대권 관련한 자기 지금 정치를 본격화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확 들어요. 최근 들어서.
1: 아, 어떤 거에 그게 그렇게 보셨나요?
2: 그러니까 자기가 당대표가 되긴 했지만 사실은 정청래 전 대표에 비해서 당내 조직 기반은 약하잖아요.
1: 예.
2: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후광으로 그 조직의 힘으로 이제 된 경우라서 빨리 내 조직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든 거 아닌가. 그래야 이제 어찌됐건 이제 총선 과정에서도 대통령 지분도 있겠지만 자기 지분도 어느 정도 해서 이렇게 친석계 숫자를 좀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대선 차기 대선 경선에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고 이런 건데 근데 지금 가는 길이 정청래 전 대표하고 너무 비슷하게 흡사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이게 조금 수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또 다른 당청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 예.
2: 조금 너무 과속 페달을 밟으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1: 예.
2: 그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기대했던 것도 그렇고 뭐 이제 가장 바람직하게는 서로 이렇게 약속 대련을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예.
2: 예. 그럼 지금 김민석 대표는 오히려 계속 당 통합 얘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친청계 챙기면서 어떻게 보면 친청계에 약간 살짝 내분을 좀 이끌어내는 거죠. 오히려 정청래 전 대표를 칭찬함으로 해서 그 친청계 중에 일부가 이쪽으로 넘어오도록 자꾸 만들고 이런 게 필요한 건데
1: 예.
2: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쪽도 위태위태해 보인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약간 최근에 그 국정 운영 과정에서 난조를 보이고 있는데 당 대표까지 이러면
1: 예.
2: 이거는 정말로 유시민의 예언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정도 위기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1: 필연적 실패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예, 것 같고요.
0: 전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참모라면
1: 예.
0: 전 이런 조언을 할 것 같아요. 당 그리고 뭐 친청 이런 거 의식하지 말고
1: 예.
0: 본인의 문제 포함해서 마음을 완전히 비워라. 지금 가장 예민한 게 조작해서 특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예. 그때부터 뭔가 난조를 보였다고 봐요. 그렇다면 그게 왜 그러냐면 대통령 스스로의 형사사건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통령 선언할 필요. 전 처음에 대통령이 개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1: 예.
0: 전 그 반대했어요. 대통령이 왜 개헌
1: 연임
0: 말씀 생각이 전혀 없는 왜 그 얘기를 해야 되느냐. 예, 예.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때릴 생각이 없는데 너 나 때릴 생각 없다고 얘기해. 이런 거 똑같으니까 얘기할 필요 없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이 좀 바뀌었다고 얘기했잖아요.
1: 예.
0: 그런 예민한 문제들. 그러니까 대통령에 관련된 문제부터 풀어야 돼요. 그럼 저는 완전히 분위기 바뀐다고 봅니다. 일단 대통령이 지지율이 오르면 돼요.
1: 예.
0: 그럼 친천이고 김민석이고 없어요. 그냥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흔들리니까 이제 이 여러 그룹도 이제 보는 거예요 상황이. 그 다음은 누구지? 그 친청계도 그렇고 조국 대표도 그렇고 김민석 대표도 그렇고 그렇게 그러니까 적어도 조작해서 특검에 대해서 그거 공소시효 관련되게 해석되는 것 이른바 사실상 특검법이라고 자꾸 그러죠. 사실상 공소시효 특검법.
1: 네.
0: 그거 어쨌든 대통령 지휘해서 영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국회는 아니지만 그거 삭제해라.
1: 네.
0: 메시지 내고 그리고 개헌하도록 난 연임 안 한다 출마 안 한다 얘기하고 그리고 이 김승원 후보도 얘기했으니까 그 나이 관련된 거 일절 나는 행사하지 않겠다.
1: 예.
0: 그럼 지지율 전 반등한다고 봅니다. 그럼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부동산 세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1: 예.
0: 완전히 해결할 수 없죠. 부동산 문제는 세제 문제를. 좀 그래서 모멘텀을 마련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누구 사퇴하고 누가 또 직격은 거기에 또 반응하고 이건 안 된다. 본질적으로 중도에 그 초점을 맞추면 바로 그걸 하면 돼요.
1: 예.
0: 아 대통령은 마음을 비우셨구나. 정말 깔끔하구나. 라고 하면 중도가 움직입니다.
1: 예.
0: 지지율 올라가죠. 그럼 친청계가 지지율 올라가는데 저는 뭘 어떻게 하겠어요.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 이 상황이 좀 바뀌네.
1: 예.
0: 내가 들어갈 공간이 없나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1: 그렇군요.
0: 알겠습니다. 그냥 초심으로 돌아가면 돼요. 중도층을 보고 본인에 관련된 문제에서 정확하게 국민 중도가 원하는 걸 얘기해 주면 된다.
1: 알겠습니다.
0: 뭐 제 생각이에요. 이건.
1: 그 야당 얘기도 해볼게요. 요즘 야당을 너무 못 따라와가지고 지금. 그
0: 야당 얘기가 좀 없어졌어요. 이 개각 이후에.
1: 예, 그러니까요. 예, 일단은 징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중앙윤리위원회의 무더기 징계 이후로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진종호 의원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권영진, 서범수 의원은 당내 재심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흘러갈지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2: 중징계가 과연 철회될 거냐 이제 하는 거가 핵심이 아닌가 싶은데
1: 예.
2: 장동혁 지도부가 절대 철회할 리가 없다. 이거는. 그리고 아마 그분들도 알 거예요. 당사자들도.
1: 예.
2: 이게 철회가 안 될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본인의 어떤 정치 생명을 연결시켜서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문제 제기는 해놓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교체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1: 예.
2: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명예 회복 그 차원에서라도 이제 일단은 걸어놓고 보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0: 추가 징계를 아마 벼르고 있을 겁니다. 친한계들도 어찌됐건 다 정리하려고 지금 이제 마음먹고 있을 거고.
1: 예.
0: 그리고 가장 또 지금 뜨거운 쟁점인데 아직까지 뭐딱 뚜렷하게 결론이 안난 것이 당협위원장들 다 당원 투표제로 해서 이제 싹 정리하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1: 예.
0: 그것도 결국 이제 어찌됐건 이제 그대로 밀고 갈 거다. 그렇게 좀 보고요. 여기서 이제 친윤계들 특히 친윤계 중에서 그 핵심인 언더친윤들이 그야말로 선택을 좀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자기네들 당장 뭐 어찌됐건 뭐 이제 다음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배지 다시 달라고 좀 장동영 눈치를 상당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 예.
0: 그러면서 또 한동훈 또이 의원하고도 약간 연결고리를 또 만들고 그렇게 더블 플레이 잘못하다가는 그야말로 폭망한다. 지금은 제가 보건대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고
1: 예.
0: 진짜 보수 재건, 보수 대통합을 해내야 자기네들도 그나마 조금 더몇 명이라도 더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보건대는 최근에 그 특히 당협위원장 거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친윤계조차도 대부분 다 정리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저희파악이 왜안 되는지 좀 모르겠어요.
1: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0: 예.
1: 다 구친윤들도 다 정리하겠다.
0: 그렇죠.
1: 영남의
0: 예,
1: 이윤.
0: 다 어떻게 보면 친장으로 그냥 쫙 깔겠다는 거죠. 예. 그 의도를 빨리 간파하고 빨리 액션에 나서는 게뭐 도움이 될 거다.
1: 알겠습니다.
0: 예, 이런 조언 드리고 싶네요.
1: 장동혁 대표하고 한동훈 의원, 무소속 의원은 뭐 여전히 갈등 관계예요.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어제죠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한동훈 의원하고 연대하고 함께 가야 하느냐, 내가 당대표로 있는 한 아니라고 한다, 아니라고 생각한다. 보수의 나락의 모든 중심에는 한동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동훈 의원은 또 이걸 보고 페이스북에 장동혁 대표가 장동혁 의원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친한계 시절의 장동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대표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였다. 싸우기만 하는 장동혁 대표식으로는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뭐 계속 싸우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통합은 좀 어려운
2: 아이,
1: 거죠, 여기는.
2: 제로인데 제로.
1: 아, 제로예요.
2: 제로까지 얘기
1: 아,
2: 뭐
1: 예.
2: 0.1%. 제로가 너무 심하다. 한동훈과 장동혁 같이 갈 수가 없어요.
1: 아, 같이 못 가요?
2: 너무 멀리 갔어요. 이게 정치라는 게 적과 동지의 구별이기도 합니다만 또 어제 적이 오늘의 동지고 어제 동지 오늘의 적이고 이런데
1: 예.
2: 그것도 정도껏이어야 돼요. 그게 너무 갈라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건 건너서요. 그리고 지금 그 친윤이고 뭐고 그건 전 이종호 변호사는 100% 동의해요. 이게 지금 장동혁 대표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한동훈 때문에 이 보수가 망했다라는 이 극우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생각보다. 이 사람 수 많지 않은데 이들이 과대대표되고 있다고요.
1: 예.
2: 그 사람들 생각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동훈 때문에 이 보수가 이렇게 됐다. 그걸 이제 그 극우나 또 이제 오른쪽에 많이 가 있는 이 강성 당원들은 그걸 바래요. 그래서 장도도 계속 가는 거고.
1: 예.
2: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으로서는 지금 대단히 애매한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딱 이것도 한동훈 친한계 의원이 있습니다만 한동훈의 팬덤도 있어요.
1: 예.
2: 있습니다만 세력화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장동 대표는 그걸 알면서 가는 겁니다.
1: 예.
2: 그 나중에 설령 선거 지더라도 난 대표직 가겠다. 일단 당권 가지겠다. 이거 가는 건데 전 참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중진도 그렇고 이 소장파도 그렇고 수도권에 있는 원내외가 있잖아요, 지금.
1: 예.
2: 이분들은 설령 공천 받아도 공천도 받기도 어렵겠지만 받아도 이런 식으로 하면 총선 몇개 남았다고 볼 수도 있고 짧게 남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요. 쉽지 않잖아요, 수도권에서. 근데 왜 저렇게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아,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마찬가지인데
1: 예.
2: 정의롭게 명분을 세워야 될거 아니에요.
1: 뭐
2: 왜 저렇게들 정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 이재명 정부가 못하기를 바라고 있는 게 아닐까요?
2: 아니 그렇다더라도 여기 지금 보세요.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지지율 안 올라가잖아요. 국민 반사 이게 안 되잖아요.
1: 예.
2: 그걸 뻔히 보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 참으로 이해가 안 가요, 제가.
1: 알겠습니다. 보수 통합 뭐간두 사람의 통합 가능성은 연대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하셨는데 그 어려운 제로의 가능성에 도전하시는 분이 있어요. 유승민 전 의원이라고 이분이 지금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오늘 그 CBS 라디오 박성태 뉴스쇼에 나왔네요. 근데 그 얘기를 했어요. 탄핵에 대해 찬성했든 반대했든 통합을 하자는데 뭐 절대 안 된다. 탄핵 찬성한 사람들하고 같이 갈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통합은 결국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번의 탄핵이 있었는데 그 탄핵의 강을 좀 넘자. 이 얘기를 좀 유승민 의원이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근데 이제 유영하 의원이 뭐 유튜브에 나와서 밝힌 거를 보면은 유승민 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는데 1년 동안 안 된다. 거절했다.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적인 앙금들은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유승민 의원의 이 도전은
0: 아니 뭐 이제 방향성 자체는 뭐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1: 예.
0: 좀 맞는 얘기처럼도 들려요. 그런데 과연 그거를 그 해낼 역량이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 또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워낙 그 뭐 하여튼 친박계 내지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이른바 그 배신자 프레임 이게 굉장히 강해서
1: 그러니까 원조 배신자 유승민 최근 배신자 한동훈 뭐 네, 이렇게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0: 그래서 그 프레임을 참 벗어 던지기가 좀 쉽지 않죠. 그 굴레를 벗기가. 근데 그 굴레를 벗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어떻게든 좀 화해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생각은 굉장히 확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단 배신자라고 딱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그건 뭐 노력을 해도 될 일 같지는 않고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은 원래 포지션이 중도 보수 아니에요. 그죠?
1: 예.
0: 그것만 열심히 잘 챙겨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그거 그거를 위해서 한동훈하고 연대를 하고
1: 예.
0: 뭐 필요하다면 개혁신당 쪽하고도 연대를 하고 지금 제가 보건대는 물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뉴 이재명 쪽으로 갔던 중도 보수들이 지금 떨어져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어디서든 받아서 다 그 자기 세력화를 할 필요가 있는 건데
1: 예.
0: 한동훈도 그걸 못하고 있고 유승민도 그걸 못하고 있고 이준석도 그걸 못하고 있는
1: 예.
0: 그런 상황이어서 중도 보수인 제가 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2: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너무나 공학적으로 의식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유승민 의원이 전 의원이 무슨 단핵에 찬성한 사람과 반대하는 같이 가자 이게 맞지가 않아요. 정말 정치는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1: 예.
2: 그래서 그래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유승민 전 의원이 탄핵 찬성했던 반대했던 사람도 같이 가자 찬성해서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중도도 붙을 게 없고 보수는 원래 싫어하고 좌는 원래 더 싫어하고 어디 가서 길을 찾냐고요. 중도 보수라는 거는 중도 진보도 그렇고 일단 객관적으로 맞는 사람을 좋아해요.
1: 예.
2: 한동훈은 너무 이 보수 의식할 필요 없어 그냥 얘기하면 돼요. 근데 너무 예. 이쪽 편을 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죽도 밥도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식으로 유승민 전 의원이 이렇게 알겠습니다. 정치하면요.
1: 예.
2: 정치성 상실한. 정치는 정치성 가지고 해야 된다.
1: 알겠습니다.
2: 이게 저희 결론입니다.
1: 어렵네요. 두 분 얘기를 들어봐도 참 세상에 뭐 다 그렇지만은 정치가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상의 고수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9월 3일 목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마무리하겠습니다. NGS 여러분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4: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3: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5: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숙의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 양도부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10: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11: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파울입니다!
12: 펄!
13: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11: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14: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 운동부 청년 캠페인.
15: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16: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17: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8: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혼자 밥 먹는 일이 생기면 심심하지 않게 뭐 영상이나 라디오 틀어놓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가 즐기는 컨텐츠를 밥친구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뭐 밥친구뿐인가요? 뭐 출근길엔 길친구, 일할 땐 일친구, 또 잠들기 전에 밤친구까지 어느새 컨텐츠는 우리의 하루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 음저풍은 여러분 곁에서 같이 음악 들으며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수다도 떠는 정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만능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9월 3일 목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저 김형중이 피처링한 토이의 좋은 사람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잘 보내셨나요? 오늘이 9월 3일 방송의 날입니다, 여러분. 방송의 날 많이 들어는 보셨을 텐데 대체 뭘 기념하는 날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방송이요, 일본의 호출 부호에서 독립한 걸 기념한 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나라 방송의 생일 같은 날인 거죠. 자, 이제 정말 다양한 형태의 방송이 많아졌고 OTT나 뭐 너튜브 콘텐츠 등등 혼밥할 때 시청한다고 해서 밥친구라고 부르잖아요. 물론 아직도 라디오가 밥친구인 분들도 정말 많으시고요. 음접풍도 늘 곁에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갈게요.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고아 수자들의 라디오 드라이브 듣고 왔습니다. 자, 음악이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죠. 자,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평범하고 소소했던 이야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주품은 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성함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음주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e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무좀관리 전문기업 빛이 주는 선물 PD케어에서 드리는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자 그리고 다도해의 아름다운 섬과 바다를 품고 있어서 여행 가기 딱 좋은 전남 고흥군의 특산품 고흥미역, 유자 등등이 가득 담긴 10만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여기에 또 이번 한주 우리 음작풍 청취자들을 위한 스페셜 문화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바로 김지훈, 김성식, 장은아, 이봄소리의 프랑켄슈타인 더 뮤

뮤지컬 콘서트 티켓 준비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음악과 최고의 배우들이 함께하는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의 명곡들을 만날 수 있는 이번 공연 9월 13일 일요일 오후 5시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펼쳐집니다. 이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만 신청해 주셔야 하고요. 신청사연 보내실 때 성함 꼭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다섯 분 선정해서 1인당 2매씩 공연 티켓 선물로 드립니다. 자, 많이 많이 참여하시고 선물도 다 받아가세요. 여러분들의 사연 좀 볼까요? 7769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정디, 저 가끔 듣는데 목소리가 설레는 성당 오빠 같은 목소리예요. 요즘은 아무 일 없는 일상에 항상 감사드리며 살고 있어요. 이번 주도 평범한 일상 보낼 것 같습니다. 네팔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니 너무 안타까워요. 네, 7769님께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성당 오빠 중에 저처럼 네, 뭐냐, 뭐냐, 뭐냐 이런 말투나 이런 장난기 가득한 성당 오빠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왠지 성당 오빠는 좀 더 차분하고 따뜻하고 조용하고 뭔가 그런 안정감 있는 그런 목소리일 것 같은데 어쨌든 너무 좋은 그 의미잖아요. 성당 오빠 같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네팔에서는 정말 너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너무 큰 사고가 일어나서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는데 빨리 그 피해가 복구가 돼서 네팔 그 피해 지역 모든 분들이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길 전 세계가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3235님께서 오늘은 바닥에 매트 깔고 등 운동, 배 운동하는데 다이어트하는 느낌이었어요. 앞으로는 수영으로 대체하려고요. 3235님, 같이 하세요. 왜 둘 중에 꼭 하나만 해야 돼요? 아니, 집에서도 그 TV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그거 꽤 괜찮거든요. 예, 집에서도 하시고 수영도 다니시고. 아유. 0732님께서 또 사연 주셨는데 중대님 얼마 전 음악도서관에 다녀왔는데요. 그곳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이미 선곡된 앨범 중 김현철님 앨범이 있기에 잠시 멈춰서 그 음악에 빠져들었는데요. 김현철의 연습실에서 신청해 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그 음악 도서관에서 딱 그때 들었던 노래가 바로 이 곡인가 봐요. 오, 저도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어떤 노래인지. 자, 0732님이 신청해 주신 김현철의 연습실에서 준비했고요. 이어서 제2의 가장 슬픈 말 이렇게 두 곡 함께 들으시죠.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저의 관심과 애정을 듬뿍 담아 제 마음껏 준비해보는 중디의 내 맘대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명곡들을 조금은 색다른 감성으로 리메이크한 곡 두 곡을 소개해드립니다. 자, 먼저 들어보실 곡은 영국의 팝 듀오 혼내가 들려주는 What a Wonderful World입니다. 이 곡은 전설적인 재즈 가수이자 트럼피터인 루이 암스트롱의 대표곡으로 잘 알려져 있죠. 1967년에 발표된 이 노래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안에 존재하는 작은 아름다움을 바라보자 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혼내는 이 익숙한 명곡을 자신들만의 세련되고 부드러운 감성으로 풀어냈습니다. 원곡이 따뜻한 햇살처럼 포근하게 다가온다면 혼내의 버전은 조금 더 차분하고 몽환적인 분위기 속에서 마음에 조용히 스며드는 그런 느낌인데요. 익숙한 멜로디를 전혀 다른 온도로 만나보는 것도 이 리메이크 음악이 주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겠죠. 자, 이어서 들어보실 곡은 독일의 아카펠라 그룹 보칼덴테의 Don't Worry, Be Happy입니다. 바비 맥퍼린의 1988년 히트곡으로 제목 그대로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가볍게 살아가자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은 그런 노래죠. 보칼덴테는 이 곡을 악기 하나 없이 다섯 명의 목소리만으로 재치 있게 풀어냈습니다. 여기에 독일의 아주 유명한 민요 데어 쿠쿠쿠크운트 데어 에젤 뻐꾸기와 당나귀라는 이 곡의 선율도 샘플링해서 원곡과는 또 다른 유쾌한 매력을 만들어내는데요. 목소리만으로 리듬과 화음을 만들어내는 아카펠라의 묘미에 독일 민요 특유의 친근한 분위기까지 더해지면서 듣고 있으면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곡이 됐습니다. 익숙한 노래도 누가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이렇게 전혀 다른 표정을 가질 수 있죠. 자, 그럼 익숙한 명곡을 새로운 감성으로 다시 만나는 두 곡 함께 감상해 볼까요? 혼내의 What a Wonderful World, 보컬 덴테의 Don't Worry, Be Happy.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은 잘 알려진 명곡들인데 새로운 감성을 담아 탄생된 두 곡 만나봤습니다. 자, 1908님께서 사연 주셨는데, 정디, 콩깍지가 씌인다는 표현은 알지만 대추깍지는 처음 들어보셨죠? 저희 집 마당에 대추가 열렸는데 너무 예뻐 보이고 제가 대추깍지가 씌었네요. 신선해서 맨날 따먹고 있어요. 예뻐 보이는데 자꾸 따먹는다, 뭐 이거는 약간 잘 안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 맛에 지금 푹 빠지신 것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들 대추, 그 대추나무에 열린 대추 직접 따서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지,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있으니까. 아, 진짜 잘 익은 대추는 약간 사과 맛 나지 않아요? 사과보다는 조금 그 당도는 덜하지만 그 식감, 아삭아삭 그 씹히는 식감이라든가 그 맛은 진짜 약간 사과 맛이 나요. 그래서 저도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7371님께서 정디, 저는 요즘 한 템포 느리게 사는 게 목표였는데요. 우리 사무실 입구를 아예 막아버리고 주차차가 있는 겁니다. 심호흡하고 한 템포 쉬고 차에 있는 번호로 문자 보내봤지만 10분 넘게 답이 없어서 결국 받을 때까지 전화했네요. 한 템포 느리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참 쉽지 않죠. 세상이 내 맘 같지 않아서. 더군다나 진짜 주차 이렇게 개념 없이 하는 사람들, 아, 왜 그럴까. 좀 너무 그 다른 사람, 남들 생각 안 하고 함께 사는 세상인데 자기 편하자고, 자기 혼자 편하자고 그냥 절대로 주차해서는 안 되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는 그런 공간에 아무 거리낌 없이 주차하고, 그리고 연락해도 잘 받지도 않고, 그리고 간혹 그런 분들 전화해서 빼달라고 그러면 오히려 화내죠. 아니 금방 갈 건데 뭘 전화까지 하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아, 참, 이 주차 문제로 그 마음 상하고 또 시비도 생기고 그런 일들 우리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잖아요. 조금만 더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만 한다면 진짜 주차를 하더라도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고, 여기 괜찮은지 살펴보고 신중하게 잘 할 것 같아요. 자, 737 하나님,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가 먼저 안 그러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는 남을 더 먼저 생각하는 그런 주차 문화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자, 노래를 한 곡 듣고 가죠. 윤건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가을에 만나.

음작품 가족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을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은 0808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쫑디, 저는 3년 전 넘어져서 발목 골절로 수술하고 1년 뒤 철심 제거 수술과 재활치료까지 모든 과정을 힘겹게 잘 이겨냈는데요. 경제적 상황이 나빠지는 바람에 연이어 힘겨움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마주하니 힘든 일은 한꺼번에 온다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왜냐면 어차피 겪는 일이면 속상해하면 뭐해요? 몸과 마음이 망가지지 않기 위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지금은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라디오에서 우연히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가 들려오는데 지난 저의 고생을 위로받는 느낌이었고 너무나 힘을 받았어요. 그 노래 오늘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음악 있는 천혜 풍경 김형중입니다. 내 마음의 풍경 0808님의 사연 함께 했고요. 신청곡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함께 듣고 왔습니다. 참 0808님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 힘든 일들이 한 번만 찾아와도 좀 많이 다운될 수 있고 힘든데 이렇게 연달아서 이렇게 힘든 일이 자꾸 찾아오게 되면 사람에 따라서는 아, 이거 뭐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약간 자포자기할 수도 있게 되고 진짜 무기력감에 빠질 수도 있고 참 그런데 우리 0808님처럼 어차피 겪는 일이면 속상해하면 뭐해? 내 몸과 마음만 망가지지. 뭐 그런갑다 하면서 잘 이겨내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쉽지 않은데 0808님은 그렇게 해서 다 이겨내셨네요. 너무 대단하시고 이런 경험들이 아마 앞으로 0808님을 더 강하고 뭔가 더 준비돼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0808님이 되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참 살다 보면 이 힘든 일이 나한테 찾아올 때, 아, 왜 나만 이렇지? 왜 나한테만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주변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다 힘든 일들 다 같이 겪는 것 같아요. 아무리 뭐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건, 돈이 많은 사람이건, 멀리서 보면 아무 걱정도 없고 그냥 행복 마냥 행복하기만 한 사람들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면 그들도 다 똑같이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일도 겪고 마음도 상하면서 또 그걸 헤쳐나가고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게이 모든 우리 인간들의 공통된 모습인 것 같아요. 자, 0808님처럼 다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시련만 주신다는 말 저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다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 마음의 풍경 이렇게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작품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0808님은 선물 저희가 보내드리니까요.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다시 한 번만 보내주세요. 자, 노래 한곡더 듣고 갈까요? 류영진 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박혜경의 눈물.

리오영진님이 신청해주신 박혜경의 눈물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델리 스파이스의 9월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2부 재즈 뮤지션 남예진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4: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5: 고마워.
4: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5: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망망대해 섬에 표류해서 어떻게든 삶을 이어갔던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캐스터웨이와 비슷한 일이 실제로도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얼마 전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30대 카이 씨는 작은 보트 한 척으로 태평양을 건너 하와이까지 약 4,000km를 가겠다는 엄청난 계획을 세웠는데요. 캘리포니아 남쪽 카탈리나 섬에서 힘차게 출항했지만 2주 만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파도에 돛대가 부러졌고 항로를 알려주던 휴대전화도 물에 젖어 꺼져버렸습니다. 엔진 연료까지 바닥나면서 보트는 하와이가 있는 서쪽이 아니라 정반대인 남쪽으로 떠밀려가기 시작했는데요. 카이 씨는 정말 일주일 내내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눈물을 닦은 그는 보트에 남아있던 파이프 조각과 카약용 노를 묶어서 임시 돛대를 만들었고요. 식수가 다 떨어진 20날째부터는 양동이에 바닷물을 채우고 그 위에 비닐봉지를 씌운 뒤 건면에 맺히는 물방울들을 마셨습니다. 또 배 위로 튀어오른 물고기와 오징어는 그의 식량이 됐는데요. 그렇게 버티고 버틴 끝에 사고 45일 만에 그는 지나가던 컨테이너선 선원들에게 발견됐습니다. 카이 씨는 인터뷰를 통해 표류 도중 간절히 기도하면서 물과 바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함께 항해했던 삼촌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어떻게든 힘을 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도 살다 보면 돛대가 부러지기도 하고 방향을 알려주는 도구가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버티게 해주는 건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인 것 같기도 하죠. 그런 추억에 힘입어 나만의 돛대를 세우며 나아가다 보면 결국 원하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닿을 수 있을 겁니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하현상의 등대였습니다. 영화 캐스터웨이 다들 알고 계시죠? 네, 톰 행크스가 주연했던 그 무인도에 표류하게 된 어느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영화인데 이 영화와 비슷한 일이 생겨서 해외 토픽 뉴스에 소개가 됐는데요. 영화 속에서 톰 행크스는 그래도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섬에 표류했었거든요. 와, 그런데 이번에 그 화제가 된 그 인물 카이 씨는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에서 작은 보트 위에서 표류하고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웠을까? 정말 일주일을 울었다는 말이 공감이 될 정도로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 부러진 돛대 대신에 임시 돛대를 만들고 세우고 그리고 물을 어떻게든 마셔야 되는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물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비가 내리기라도 하면 그때 잠깐 뭐 마실 수 있겠죠. 빗물 정도는. 근데 이제 기지를 발휘해서 바닷물을 뜬 다음에

0: 굉장히 스마트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비닐을 씌우면 비닐에 수증기가 맺히니까. 그 수증기는 소금기가 없는 물이니까 마셔도 되잖아요. 참. 그런 여러 가지 기지를 발휘한 것도 있지만 또 기도와 추억 때문에 어떻게든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그 인터뷰가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는 나만의 버팀목이 있다면 참 좋겠죠? 그리고 그 버팀목 중에 굉장히 아주 큰 도움이 되는, 큰 힘이 되는 버팀목은 역시 소중한 사람들과의 추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시간 날 때마다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들어 놔야 될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필요할지 모르잖아요. 자, 잠시 후 음악의 발견에 담긴 오늘의 이야기는 또 어떤 내용들일지 기대됩니다. 바로 남예진님 모시고 올게요. 음악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발견하며 공감하다가 더 가까워집니다. 음악의 발견. 오늘도 남예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1: 남예지입니다.
0: 자, 이제 9월이 됐어요.
1: 네,
0: 네.
1: 9월입니다.
0: 9월이 됐는데 혹시
1: 네.
0: 뭐 9월이 되면 뭐 기대했던 혹은 계획했던 뭐가 있다거나.
1: 올해가 엄청 더웠잖아요.
0: 네.
1: 그래서 프로야구가 그 폭염 방학이 있었습니다.
0: 오.
1: 네, 너무 더워서 선수들을 보호하고자 이제 좀 한동안 경기를 쉬었다가
0: 아,
1: 다시 하고 있는데요.
0: 프로야구?
1: 네.
0: 있었나?
1: 네, 있었어요.
0: 아, 제가
1: 그래가지고,
0: 요즘에 프로야구를 안
1: 아,
0: 봐가지고.
1: 그렇구나. 그래서, 이 하늘에서 전 구단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전
0: 네.
1: 구단이 경기가 밀리면서 모두가 가을 야구를 할수 있는 아름다운 시즌이 되었습니다.
0: 아, 그렇게 되는 건가?
1: 네.
0: 그렇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알고 있던 가을 야구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었지만, 네, 진짜 좋은 해석이네요,
1: 네.
0: 정말.
1: 어쨌든 가을에 야구를 하게 됐습니다.
0: 아유, 진짜 모든 구단 축하드립니다. 그게 다예요?
1: 네.
0: 그게 남예지님이 9월에 기대할 수 있었던, 기대했던
1: 네.
0: 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1: 답니다.
0: 와, 진짜 엄청난 야구 팬이구나. 솔직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1: 네. 사랑합니다,
0: 이야,
1: 야구. 롯데
0: 참.
1: 화이팅.
0: 예지님은 또 러닝 하시니까
1: 네.
0: 가을에 러닝하기 너무
1: 네,
0: 좋죠.
1: 가을에 또 제가 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0: 네.
1: 또 설렘이 있네요.
0: 아유, 그러니까 준비 잘 하고 계신 거죠?
1: 그럼요.
0: 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음악들 준비해 주셨나요?
1: 네, 지난 8월 16일에 미국의 몇몇 인터넷 매체에서 그 비틀즈 앨범 중에 에비로드 횡단보도 그 자켓 아시죠?
0: 가장
1: 횡단보도.
0: 유명한
1: 네.
0: 사진이잖아요.
1: 그 장면을 이렇게 그대로 재현하는 그
0: 네.
1: 배우들이 재현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0: 오.
1: 그래서 이게 뭔가 하니, 바로 샘 멘데스 감독이 연출하는 비틀즈 정기 영화 촬영이었대요. 네.
0: 와.
1: 지금까지 이제 비틀즈 다룬 영화들 뭐 다큐들이 좀 있었는데요.
0: 네.
1: 이번 이 영화가 특별한 점은 일단 비틀즈 측에 허가를 받고 4명의 생애와 음악에 대한 권리를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첫 영화고요.
0: 네.
1: 그리고 이샘 멘데스 감독이 총 4편으로 만든대요. 각각 그 멤버 한명한 명의 시선에서 이 바라본 어떤 비틀즈 활동들. 그래서 굉장히 대형
0: 와,
1: 프로젝트래요. 네,
0: 그러네요.
1: 2028년에 공개 예정이라고 합니다. 폴 매카트니 역은 폴 메스칼, 존 레논은 해리스 디킨슨, 조지 해리슨, 조셉 퀸, 링고 스타는 베리 키오건이 맡았는데요.
0: 네.
1: 저는 개인적으로 조셉 퀸이라는 배우를 그 넷플릭스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에서 너무 인상적으로 봤었기 때문에
0: 네.
1: 조지 해리슨 역할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0: 이거 되게 기대되는 프로젝트다,
1: 네.
0: 정말.
1: 아무래도 이 음악 영화, 뭐 전기 영화라고 하면
0: 네.
1: 그 뮤지션의 생애를 보는 재미도 있지만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그 추억의 명곡들을 또 다시 듣는 재미가
0: 아우.
1: 쏠쏠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프레디 머큐리의 삶을 다룬 보헤미안 랩소디나 최근에 마이클도 그래서 흥행을 하는 것 같은데요.
0: 네.
1: 비틀즈는 명곡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기다리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0: 다못 담을 것 같은데. 네 편으로 만들어도 비틀즈의 명곡들
1: 그쵸.
0: 한 10분의 1이나 담을 수 있을까? 와, 정말 기대되는 프로젝트네요.
1: 네.
0: 자, 그러면
1: 그래서,
0: 네. 첫 곡을 먼저 소개시켜 주시죠.
1: 네, 그래서 오늘 들려드릴 곡은 비틀즈의 그 원곡은 아니고요.
0: 네.
1: 비틀즈를 존경하면서 이 비틀즈를 기리면서 다양한 뮤지션이 리메이크한 그들의 음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0: 아.
1: 네, 그래서 첫 번째 곡은요.
0: 네.
1: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곡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라 맥락클란의 블랙버드인데요.
0: 네.
1: 그 영화 I Am Sam의 삽입 버전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I Am Sam이라는 영화 자체 그 OST 전체가 비틀즈 커버곡으로 이루어져 있죠.
0: 네.
1: 근데 그 기사를 보니까 원래는 이제 비틀즈 원곡 그 음원을 사용하려고 했는데요. 그때 음원 사용권을 확보를 못해서 이렇게 리메이크 버전들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0: 네.
1: 이 곡은 폴 맥카트니가 작곡한 곡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인도에서 명상 공부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검은 새가 우는 이 소리를 듣고서 영감을 받아서 작곡을 한 곡이라고 합니다.
0: 네.
1: 이 검은 새가 미국 남부 흑인들이 겪었던 인종차별 관련한 그런 투쟁들을 상징하는 그런 거라고 해요.
0: 그런 의미를 담은 상징물이구나.
1: 네네. 근데 이게 비틀즈 원곡을 들어보면요.
0: 네.
1: 계속 왼쪽 이 어디선가 메트로놈 소리 같은 게 딱딱딱딱딱 계속 들리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이게 뭘까? 왜 메트로놈 소리를 이 음원에 넣었을까?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메트로놈 소리가 아니고 폴 맥카트니가 이렇게 녹음하면서 발을 태핑하는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얼마나 위대한 뮤지션인지 타임감이 너무 정확해서 메트로놈 소리로 들립니다.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0: 네.
1: 이 사라 맥락클란 버전은 원곡에 충실하게 편곡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가수의 목소리 자체가 워낙에 독특한 어떤 색깔이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비틀즈의 버전과는 또 다른 어떤 위로를 주는 그런 곡입니다.
0: 네. 자, 그러면 오늘 첫 곡으로 사라 맥락클란의 블랙버드 함께 들어보시죠.

0: 사라 맥락클란이 불러준 블랙버드
1: 네.
0: 듣고 왔습니다. 이 가사도 이렇게 또 예지님이 준비해서 가사를 보면서 또이 노래를 들으니까 이 곡의 느낌이 정말 새롭게 다가오네요. 가사 내용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 흑인들의 그
1: 슬픈 역사.
0: 슬픈
1: 네.
0: 역사, 그 역사를 약간 상징하고

0: 있다고 하니까
1: 더 마음에
0: 어 진짜
1: 와닿는 그런
0: 우리
1: 것
0: 청취자분들도 저희가 이 가사를 다 읽어드릴 순
1: 같아요.
0: 없으니까 다시 한번 이 노래 찾아 들으시면서 가사도 한번 읽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음악의 발견. 오늘은 비틀즈의 전기 영화를 기다리면서 비틀즈의 음악들을 재해석한 그런 음악들 만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곡 소개시켜 주시죠.
1: 네, 두 번째 곡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죠. 마이클 잭슨의 Come Together입니다.
0: 네.
1: 이 Come Together는요, 존 레논이 만든 곡이고요. 처음 이 노래를 쓰게 된 시작은 그 티모시 리얼이라는 정치인이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존 레논한테 선거운동 노래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존 레논이 막 작업을 했는데, 정작 티모시 리얼이는 마약 소지 사건으로 수감이 되면서 선거운동이 사실상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0: 헐.
1: 그래서 이 곡은 선거운동 노래로 쓰이지는 못했고요.
0: 네.
1: 그 선거운동 당시 티모시 리얼이의 그 선거 슬로건이 Come Together, Join the Party 였대요. 그래서 Come Together라는 제목을 사용을 한것 같습니다.
0: 네.
1: 이 노래가 비틀즈 버전은 좀 끈적끈적거리고 느슨한 느낌의 그루브를 보여주는데요. 마이클 잭슨 버전은 좀더 날렵하고 섹시한 그런 느낌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비틀즈 곡들 얘기하면서 비틀즈 곡 저작권을 모두 마이클 잭슨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서 제가 사실관계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 컴투게더 이 곡을 녹음하기 1년 전에 실제로 그존 레논과 맥카트니가 쓴 곡의 대부분의 그 음악 출판권을 가진 ATV 뮤직 퍼블리싱이라는 회사를 마이클 잭슨이 인수를 했었대요. 그리고서 이제 이 곡을 낸 거죠. 근데 그 출판권은 비틀즈의 원본 음원 사용과는 관련이 없고요. 그 곡들을 리메이크하는 그 출판권과 관련이 있는 그런 회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소니와 반반 나눠 가졌고 마이클 잭슨 사후에는 소니가 다 이제 지분을 인수해서 지금 현재는 마이클 잭슨과는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이 곡이 되게 재밌는 게 가사를 보시면요.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이지? 뭔가 약간 무슨 초현실주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가사인데요. 어떤 해석을 보니까 이각 절이 비틀즈 멤버 한명한 명에 관한 은유라고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재밌고 이상합니다.
0: 아니 그러면
1: 네.
0: 잠시만요.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음악 들으실 때 조금 그 느낌을 느껴보시라고 우리 예지님이 준비해 주신 가사 해석 부분 몇 줄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 노래 시작 가사 이렇습니다. 저기 납작한 머리에 그 녀석이 온다. 그는 천천히 그루브를 타며 다가와. 그는 주주 같은 기묘한 눈을 하고 있고. 종교에 심취한 광신도 같은 녀석이지. 머리카락은 무릎까지 내려오고. 분명 익살꾼 같은 녀석이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거든. 봐. 그는 반짝이는 구두 같은 건 신지 않아. 발가락 사이엔 때가 낀 채로 축구를 하고. 그는 원숭이 같은 손가락을 가지고 있고, 코카콜라를 쏴야 되지.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가사가. 자, 그러면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도 참 좋아하는 곡이지만, 가사가 이런 식인 줄은
1: 심상치
0: 몰랐거든요.
1: 않습니다.
0: 자, 그러면은 마이클 잭슨의 목소리로 오늘 듣는 거죠? Come Together. 함께 들으시죠.

0: 마이클 잭슨이 불러준 비틀즈의 Come Together 듣고 왔습니다. 이 비틀즈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그 수많은 가수들이 있잖아요.
1: 네.
0: 가장 인상적인 이 노래가 아닐까, 마이클 잭슨이 그렇죠. 리메이크한 이 버전.
1: 맞습니다. 네,
0: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또 마이클 잭슨이 또 그의 빈자리가 또
1: 네,
0: 갑자기
1: 나네.
0: 그리워지고 크게 느껴지네요.
1: 네.
0: 네. 폴 매카트니는 아직 활동을
1: 그쵸.
0: 아주 왕성히 하시잖아요.
1: 네.
0: 진짜 오래오래 건강하게
1: 그러셨으면
0: 계속
1: 좋겠습니다.
0: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1: 네.
0: 정말.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재즈 음악과 남예진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레전드 그룹 비틀즈의 음악을 리메이크한 그런 아티스트들의 음악들 만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곡 소개시켜 주시죠.
1: 네, 세 번째 곡은 피오나 애플의 Across the Universe입니다.
0: 네.
1: 이 곡은 1998년의 영화 플레전트빌의 사운드 트랙으로 녹음이 된 곡인데요. 혹시
0: 네.
1: 이 영화 아세요, 준비?
0: 영화는 아는데 네. 제가 이걸 봤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1: 저는,
0: 되게 오래된 영화잖아요.
1: 맞아요. 오래된 영화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 영화 꼽을 때 한 10개 꼽으라면 그중에는 꼭 들어갈 것 같은
0: 진짜 영화입니다. 그 정도예요?
1: 네, 그 정도.
0: 그럼 내가 안 본 거다.
1: 꼭 보시길 바랍니다.
0: 네, 제가 안 본 거예요. 그 정도 영화인데 제가
1: 네,
0: 기억이 안 날 리가 없거든요.
1: 꼭 보셔야 됩니다.
0: 네.
1: 토비 맥과이어와 리즈 위더스푼이 둘이 남매로 나와요.
0: 네.
1: 근데 이 남매가 어느 날 막 티격태격 싸우다가 1950년대 흑백 TV 드라마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근데 1950년대라고 하면 그 미국에서 전쟁 후에 이제 경제가 막 이제 재건되면서
0: 네.
1: 이 중산층이라는 안정된 가정생활이 어떤 사회의 이상처럼 제시되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뭐 아빠는 아침이 되면 직장에 출근하고 엄마는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은 모범생처럼 학교에 가고 이것이 딱 이상적인 그 당시 핵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모든 게 이렇게 억압된 사회였어요. 그 드라마 속에서는.
0: 네.
1: 그래서 이게 흑백이거든요. 정말.
0: 근데
1: 이 컬러풀한 두 사람이 이제 그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들도 처음에는 이제 흑백이 돼요. 그 드라마에서.
0: 네.
1: 근데 이 둘은 욕망이라는 것들이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 경직된 사람들에게 뭐 사랑이 뭔지, 데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뭐 키스를 하면 어떤 느낌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씩

0: 이 승리를 해요. 유색 인종이 승리를 하고 색깔이 컬러로 다 바뀌는 그런 얘기거든요.
1: 네.
0: 너무 재밌습니다.
1: 야,
0: 영화 꼭
1: 진짜
0: 보셔야
1: 기발한
0: 돼요.
1: 설정이다.
0: 이 원곡은 존 레논이 쓸때그 당시 그 오노요코를 만나기 전에 아내였죠. 신시아 레논이랑 부부싸움을 하고 잠들지 못하고 이렇게 누워있을 때 머릿속에 어떤 말들이 이렇게 흘러들어왔다가 자기 머리를 거쳐서 뭔가 우주로 흘러가는 이런 이미지를 발견하고 썼다고 하는데요. 가사 중간에 보면 Nothing's gonna change my world. 그 무엇도 나의 세계를 바꾸지는 못해. 이 후렴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부부싸움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나의 세계를 바꾸지 못한다고 되뇌이는지 궁금합니다.
1: 자, 너무나 유명한 이 곡, Across the Universe. 오늘은 피오나 애플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보시죠.

0: 네. Across the Universe, 피오나 애플의 노래로 함께 들었습니다.
1: 네.
0: 이 노래가 노래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이 곡을 쓴 레논이 직접 뽑은 자신이 쓴 가사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가장 잘 썼다고 생각하는 그곡 중에 하나라고 해요.
1: 네.
0: 예, 그래서 이 가사를 또 한번 찾아서 직접 보시면서 또 음악을 듣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1: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0: 네.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남예진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오늘은 비틀스의 명곡들을 재해석한 음악들 만나고 있는데요. 정말 비틀스의 음악은 언제 들어도
1: 네.
0: 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1: 언제 들어도 누가 불러도 좋은 것
0: 그러니까요.
1: 같습니다.
0: 와, 참. 어떻게 이런 음악들을 그렇게
1: 그러게요.
0: 만들어냈을까?
1: 음악이 막 되게 어렵지도 않은데, 그쵸?
0: 그게
1: 그런데
0: 참
1: 너무
0: 대단한 건
1: 좋아요.
0: 것 같아요.
1: 네.
0: 자, 너무 행복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자, 그러면 네 번째
1: 네.
0: 곡 소개시켜 주시죠.
1: 네 번째는 윌슨 피켓이라는 가수의 헤이 주드입니다. 헤이 주드 뭐 워낙에 너무 유명하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존 레논이
0: 네.
1: 신시아 레논이랑 헤어지고 오노 요코를 막 만났을 무렵에 이제 존 레논의 아들 줄리언 레논이 마음이 복잡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친엄마랑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를 이제 아빠가 만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폴 매카트니가 이 줄리언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의 모든 짐을 네 어깨에 짊어지지 마라. 이런 내용으로 이 곡을 썼다고 합니다.
0: 네.
1: 근데 이 곡이 얼마 전에 2026 월드컵에서 잉글랜드 팬들이 이 응원가처럼 되게 열심히 불러서 저 되게 멋있게 봤거든요. 근데
0: 네.
1: 또 그도 그럴 것이 잉글랜드 대표팀 그 핵심 주전 공격수 이름이 주드 벨링엄이에요. 하필이면 또 너무 잘생기고 축구 잘하는 그의 이름이
0: 네.
1: 주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주드 벨링엄이 잘할 때마다 헤이 주드를 목청껏 부르곤 했죠. 이 노래 말고도 오아시스 원더월드도 또 비공식 응원가처럼 불렸는데요.
0: 네.
1: 참 좋은 노래가 많은 나라라 그런지 네, 응원가도 참 네, 다채로워서 좋더라고요.
0: 예전엔 뭐 한없이 부러웠지만 요즘엔 뭐 우리
1: 아,
0: K-pop
1: 그쵸.
0: 가수들의
1: 우리도
0: 음악들 너무 좋은 곡들이
1: 네,
0: 많으니까 뭐
1: 그렇습니다.
0: 조만간
1: 조만간 넘어설 수
0: 전
1: 있겠죠.
0: 세계 프로 그 경기 스포츠 경기 구장에 우리 K-pop이 울려 퍼질
1: 네,
0: 날도
1: 멀지
0: 멀지 않은
1: 않습니다.
0: 것 같습니다. 네.
1: 네, 이 윌슨 피켓은 소울 음악을 대표하는 가수인데요.
0: 네.
1: 들어보시면 이제 후반부에 기타리스트랑 둘이 막 절규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0: 네. 참 헤이주드 이 곡을 딱 예지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딱이곡 가지고 왔어요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그 순간에 약간 뭐지 이거? 약간 울컥할 정도로
1: 너무 좋아하시는.
0: 아 음악이 참 점점 그 비틀스의 곡들이 나올 때마다
1: 네.
0: 아 좋지 이 노래 이 노래 이러면서
1: 맞아요.
0: 막 빠져드는 게참 너무 신기한 감정 같기도 하고
1: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특히 헤이주드
0: 진짜
1: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유명한 곡이고 또 많이 감동을 준 그런 곡이기 때문에
0: 네
1: 많은 분들이 울컥하시리라 생각합니다.
0: 자 그러면 헤이 hey 줏, 오늘은 윌슨
1: 네.
0: 피켓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보시죠.

0: 네, 윌슨 피켓이 불러준 헤이 주드 들었습니다.
1: 네.
0: 와, 정말 놀랍네요.
1: 에너지가 엄청나죠.
0: 아니, 그냥 원래 이런 노래라고 그래도 믿겠는데?
1: 맞아요.
0: 오, 그 정도로 완전히 흑인 감성 가득한
1: 네.
0: 소울 뮤직이 돼버렸네요.
1: 자신의 음악으로 완전히 바꿔서 이렇게 부르는 게 신기합니다.
0: 와, 참. 이 노래를 듣는 비틀즈 멤버들은 굉장히 뿌듯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이게 비틀즈 이 헤이즈드 원곡이 나온 지몇달 만에 이걸 이렇게 내셨대요.
0: 아, 그래요?
1: 네.
0: 거의 동시대에 나온
1: 네.
0: 거예요?
1: 신기하죠.
0: 와, 그 비틀스 멤버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그게
1: 궁금해요.
0: 궁금해지네요. 와, 진짜 너무 멋있는 그런 재해석이었던
1: 네.
0: 것 같아요. 윌슨 피켓. 왠지 윌슨 피켓이라는 가수는 그렇게 유명한 가수는
1: 네.
0: 아니라서 조금 생소하거든요. 다른 곡들이 찾아보고 싶어지네요.
1: 네, 그럴 정도의 보컬 스타일입니다.
0: 너무 멋진 그 흑인 보컬의 노래를 한곡 들었습니다.

0: 좋습니다 정말.
1: 네.
0: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남예진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오늘은 비틀즈의 명곡을 리메이크한 다른 가수들의 목소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0: 자, 벌써 이제 다섯 번째 곡이 되겠네요.
1: 네, 이번에도 위대한 가수죠. 레이 찰스의 엘레노어 릭비입니다. 이 엘레노어 릭비는 66년에 비틀즈 앨범에 실린 리볼버라는 앨범에 실린 곡이고요. 폴 맥카트니가 쓴 곡인데요. 이 폴 맥카트니가 어린 시절에 혼자 사는 이렇게 외로운 노인들과 얘기를 좀 많이 한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해요.
0: 네.
1: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이 외로운 노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서사를 만들어서 가사로 썼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요. 엘레노어 릭비라는 아주 외롭게 사는 할머니가 있어요. 이 할머니는 그 당시 이제 서구 사회에서 결혼식을,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나면 신랑 신부가 이렇게 퇴장할 때 하객들이 잘 살으라고 축복의 의미로 쌀을 던져줬대요.
0: 네.
1: 그럼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바닥에 남아있는 쌀을 이렇게 주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외로운 여성이었는데요. 그 교회에는 또 맥켄지 신부라는 또 한 명의 외로운 신부가 있었습니다. 이 신부님은 항상 강론을 쓰는데요. 아무도 들으러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항상 강론을 쓰고 있는, 혼자서 외롭게 이렇게 외로운 두 사람이었는데요. 결국 이제 엘레노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 맥켄지 신부가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니까 그녀의 장례식을 이렇게 치러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냥 듣기만 해도 좀 너무 쓸쓸하죠.
0: 네.
1: 쓸쓸한 그런 느낌이 담겨있는 그런 곡입니다. 이 곡이 나오고 2년 만에 레이 찰스가 이 곡을 리메이크를 했다고 해요.
0: 네.
1: 비틀즈가 약간 비틀즈의 이 음악 자체가 좀 냉소적으로 뭔가 한 발짝 떨어져서 저 외로운 사람들을 좀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느낌이라면, 이 레이 찰스는 소울과 블루스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러는 거야, 어디서 저렇게 외로운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야,
0: 네.
1: 누가 나한테 말 좀 해줘, 이렇게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느낌의 음악으로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0: 네, 야, 참 레이 찰스와 비틀즈의 네. 만남이라니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참 그쵸. 가슴 벅찹니다.
1: 네.
0: 정말 네. 자, 그러면 과연 이 노래 엘레노어 릭비 레이 찰스 버전은 어떤 느낌일지
1: 네.
0: 함께 들어보시죠.

0: 레이찰스가 부르는 엘레노 릭비
1: 네.
0: 듣고 왔습니다. 참 이 비틀스의 노래들 막 듣고 있는데 저 네. 어렸을 때 비틀스 앨범 사가지고
1: 네.
0: 정말 매일매일 그거 반복하면서 들으면서 막 따라 불렀던 그때 기억이 나요. 어렸을
1: 정말
0: 때
1: 버릴 곡이 없죠.
0: 어렸을 때 앨범은. 팝송을 많이 듣지도 않았거든요. 네. 저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비틀스의 앨범은 모든 곡들을 다 좋아했던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뭐 예스터데이 같은 건 사실 학교에서도 불렀던 기억이 나거든요.
0: 아, 뭐 예스터데이야 뭐.
1: 네.
0: 혹시 그런 유명한 곡 말고 혹시 네. 예진님이 따로 특별히 좀 좋아하는 아. 뭐 비틀스의 곡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1: 뭐 다 유명해서
0: 저는 미셸을 그렇게 좋아했던
1: 아, 미셸,
0: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멜로디가 진짜 오묘하죠.
0: 거기 갑자기 막 불어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는 이게 뭐지? 막 그러면서 찾아서 그 가사 보면서 네, 막 따라 네. 불렀던 기억도 나고
1: 맞아요.
0: 진짜 좋은 곡들이 너무 많아서
1: 저는 I Will이란 곡 되게 좋아했거든요.
0: 아~
1: 네, 그래서 이번에도 선곡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네. I Will 원곡도 좋아하지만 턱 앤 패티라는 기타 보컬 듀오가 있습니다.
0: 네.
1: 그 버전이 저는 진짜 많이 따라 불렀거든요.
0: 아~
1: 근데 조금 약간 이번 오늘은 조금 특별한 곡들을 선곡하고 싶어서 그거 네. 되게 약간 평이하게 흘러가거든요.
0: 아~
1: 그래서 오늘 선곡에서는 빠졌는데 그
0: 네.
1: I Will이라는 게 가사 내용도 당신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당신을 기다리고 사랑하겠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난 당신 곁에 있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냥 사랑 노래인데 좋죠. 멜로디 너무 좋고요.
0: 네. 아니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면서 또 궁금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1: 네.
0: 비틀즈의 노래 중에 우리 예진 님이 부르면 네. 좋을 만한 곡 뭐가 있을까? 또 뭘 부르면 좋을까?
1: 참
0: 혹시 공연 중에 만약에 부른다면?
1: 공연 중에요? 저는 아까 그 Across the Universe였나요?
0: Across the Universe.
1: 네네. 예. 저는 그거 조금 연습하고 싶어요. 하도 제가 그 영화를 너무 인상 깊게 봐서
0: 맞아요,
1: 그런지
0: 맞아요.
1: 항상 그 노래를 한번 제가 편곡해서 해야지 하는 막연한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0: 그러면 이제 다음에 혹시 공연 예지님 공연 가면 비틀스의 곡을
1: 네,
0: 한번 커버하는
1: 싶습니다.
0: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저는 만약에 한다면 뭘 할 수 있을까? 뭘 하고 싶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미셸도 참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고 페니레인이라는 곡을 또 굉장히 좋아했어요.
1: 네, 저 잘 몰라요.
0: 약간 Penny Rain in my head and in my dream 뭐 이런 식으로 가는
1: 너무
0: 곡인데
1: 좋네요.
0: 참 좋아했던
1: 네.
0: 곡이에요. 그래서 그 노래는 제가 한번 공연해서
1: 네.
0: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1: 꼭 근데 찾아뵙겠습니다.
0: 어쨌든 진짜 비틀즈의 곡은 어떤 곡을 불러도
1: 네.
0: 그리고 참 그 비틀즈의 곡의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한데
1: 네.
0: 굳이 막 노래를 잘하지 않아도
1: 맞습니다.
0: 보컬리스트로서의 실력이 막 뛰어나지 않아도
1: 네. 다 좋게 들려요.
0: 굉장히 좋게 들린다는 거? 그거 참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그 샘 멘데스 영화에서
0: 네.
1: 과연 이 수많은 명곡 중에서 어떤 곡들이 그 영화에 들어갈지도 저는 너무 궁금해요.
0: 너무 기대됩니다.
1: 네.
0: 자, 오늘 비틀즈의 곡들 들으면서 참 행복한 네. 시간 함께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예진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1: 네.
0: 마지막 곡은 우리 둘이 같이 골랐어요.
1: 네.
0: 그렇죠? 이 곡은 좀 빠지면 너무 서운할
1: 그렇죠,
0: 것 같다. 그래서 이 곡 끝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인가요?
1: 네. Let it be. 네, 날 좀 그냥 내버려둬.
0: 네. 이 곡은 비틀즈의 원곡으로
1: 네.
0: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진님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저녁 7시 음자풍 찾아와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이므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2: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0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파울입니다!
4: 파울!
5: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3: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6: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 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7: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8: 퇴근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쪽에서 이웃사람이 급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데 아이가 열린 버튼을 누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 오시잖아요. 잠시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이웃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꼬맹아. 아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바쁘기만 한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7: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0: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9: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1: 가톨릭 평화방송.
9: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 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44번,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의 오솔길 전영금 신랴수녀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매체를 가장 자주 이용하시나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시는 분도 계시고 뉴스는 인터넷으로, 음악은 스트리밍으로, 영상은 유튜브로 찾아보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러고 보니 정말 편리한 세상입니다. 손바닥만한 휴대전화 하나에 신문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궁금한 건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방송의 날입니다. 디지털 정보화 시대가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라디오에는 조금 특별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지 않아도 되고 내가 무언가를 클릭하지 않아도 되고 그저 누군가의 목소리가 내가 있는 그 자리까지 조용히 찾아옵니다. 어머, 저 이야기 꼭 내 이야기 같네. 오늘도 그런 느낌 속에서 귀 기울이고 계실 오솔길 가족님들 계시겠죠? 목소리로 만나는 기도의 오솔길 따라 함께 걸어보실까요?

거북이 프로젝트가 부른 함께 걷는 길 듣고 왔습니다. 예, 요즘은 정보가 부족해서 힘든 세상이 아니라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무엇을 마음에 담아야 할지 고민되는 세상이 아닐까 하는데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소식이 우리에게 도착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말은 쉽게 만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더 많이 알려주는 일보다 진실과 사랑을 전해주는 일이 꼭 필요한 시대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그 한마디가 조용히 닿기를 바라면서 오늘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 그 소중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라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나눠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갑니다. 워시퍼가 부르는 하느님의 마음.

워시퍼의 노래 하느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최엘리사벳 수녀님의 기도 신청 사연 만나봅니다.

전 세실레아신님과 기도의 오솔길 가족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성바오로 딸스토의 새 엘리사벳 수녀입니다. 오늘 특별히 방송의 날을 맞아 가톨릭 평화방송국에서 복음 말씀을 전하느라 매일매일 열심히 제자기

힘쓰시는 모든 임직원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 복음 선교에 삶을 바치고 있는 저의 스님들께도 감사드리며 창립자 독자 야고보 알베르원의 사제의 정신에 따라 세상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이들과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 다양한 매체로 그분들 곁으로 다가가는 스님들 한 분 한 분께도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열악한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 스님들과 사제, 수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엘리사베스녀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꼭 필요한 날, 꼭 필요한 기도를 신청해 주셔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고맙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방송의 날을 맞아서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를 청해 주셔서 더욱 의미를 새기면서 기도하게 되네요. 특히 가톨릭 평화방송국에서 소명을 다하는 여러 임직원들께서 이 방송을 들으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수고해 주시는 것에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더 넓게는 언론인들이 바른 정보와 알 권리를 존중하는 일, 그리고 쏟아지는 정보 사회에서 우리 각자의 바른 선택에 지혜를 더하고 책임감을 느끼면서 깨어있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죠. 이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마음 모아서 우리의 뜻과 기도를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잠시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 세상의 문명의 발달로 날로 지구촌의 네트워크는 촘촘해지고 디지털화된 편리한 세상에서 깨어있는 정신으로 사람들의 삶에 참된 행복의 정신을 심어줄 매체를 제작하도록 언론 종사자들께 성령의 빛을 비추어주소서. 그리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복음에 헌신하는 수도자들에게 빛과 용기를 주소서. 인간의 지혜를 믿기보다 신앙과 겸손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사람들을 살리는 사랑의 통로가 되는 도구가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아멘. 예, 최엘리사벳 수녀님께서 듣고 싶어 했던 노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뭐,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더 프레젠트 노래입니다. 진리의 길에서.

속으려 허겁지겁 준비하고 신을 신고 책상 위에 잠시 놓아둔 내 봉황금이 문득 떠올랐어.

메누델리아가 부른 고마워 너희들 한 곡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소망을 직접 주님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청해보세요.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청하는 기도 주님은 귀 기울여 주시고 은총도 베풀어 주시죠.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스승 예수님,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AI 등 새로운 미디어 기술을 발명하도록 인간의 지혜를 비추어 주셨으니 당신을 찬미 찬송하나이다. 이 수단은 사도직과 문화와 인간과 사회의 정신적, 물질적 향상에 이바지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된 이 모든 발명도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신 당신의 놀라운 일을 노래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당신이 많은 지혜와 사랑으로 저희에게 아낌없이 주신 선물을 남용하는 위험에서 구해주소서. 특히 이 수단의 책임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중히 여기고 사랑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그들이 언제나 좋은 씨를 뿌리고 원수가 가라지를 심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소서.

샵 1053이나 가족평화방송 라디오의 CPBC 빵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성바오로 딸스도의 수녀들이 부른 노래 길 진리 생명이신 나의 주님 듣고 왔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라디오에는 이상하게도 내가 듣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들곤 하죠. 제 어릴 때는 라디오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공부한다면서 사실은 노래 한 곡 끝날 때마다 DJ의 목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곤 했죠. 부엌에서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시면서 듣던 라디오. 밤늦게 이불 속에서 몰래 듣다가 이제 자야지 하는 엄마 목소리에 얼른 끄던 라디오. 참 신기하죠. 라디오는 오래된 물건인데도 그 안에는 그때의 사랑과 삶의 소리가 남아있습니다. 요즘은 휴대전화 하나면 세상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라디오는 볼 수 없어서 오히려 상상의 날개를 펴게 합니다. 지금 저 목소리는 어떤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리고 방송이 끝나면 아쉬운 마음에 한 번쯤 라디오를 톡톡 두드려 봅니다. 수고했다. 내일 또 만나자 하고요. 라디오가 대답은 안 하지만 왠지 알아들은 것 같기도 합니다. 소리는 사라져도 마음에 닿은 말은 오래 남습니다.

신상옥이 부른 우리 마음에도 듣고 왔어요. 예,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할 수 있고 멀리 있어도 가깝게 느껴지는 라디오 친구들 여러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오솔길에서 함께 걸을 수 있어서 행복하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디오를 끄신 뒤에도 마음에 담은 말씀 하나, 기도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평화로 다독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곡으로 임두빈이 부르는 온 세상에 주님 사랑 전하리라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저는 성바오로 달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대 그레고리오 교황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다사성당 보좌 김세호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 놓은 배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두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뭍에서 조금 저어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물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뭍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과정을 상세하게 전해 줍니다. 복음은 군중에게 둘러싸인 예수님과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빈 그물을 싣던 베드로를 서로 대조시키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밤새 일을 하여 피곤한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배를 빌려달라는 예수님의 청에 자신의 배를 내어줍니다. 배에서 가르침을 마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저어 나가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부로서 오랜 경험을 지닌 베드로에게 낮에 깊은 데에서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자신의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며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그 결과 온종일 비어져 있던 그물은 가득 찼고 비어져 있던 배 역시 가라앉을 만큼 엄청난 양의 물고기로 채워집니다. 자신이 체험한 경험과 지식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깨달은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낮추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죄인의 자리에서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을 낚는 어부, 하느님의 일을 하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충만함을 체험한 베드로는 마침내 배와 그물과 그 많은 물고기들까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갑니다. 복음의 흐름은 한결같습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낮추고 비웁니다. 배를 내어주었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은 몰린 군중들과 함께 있었고, 그물을 채워주셨고, 비어있던 두 배를 가득 채워줍니다. 비워야만 새로이 채울 수 있다라는 이 당연한 이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비우는 만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충만함으로 분명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비우시겠습니까?
1: 성대 그레고리오 교황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다사성당 보좌 김세호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세호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 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성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처서가 지나면 더위도 한풀 꺾일 거라고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9월에 접어들었는데도 여전히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가을이 와도 한동안 여름의 기세가 쉽게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9월은 물론 가을 내내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가을은 짧아서 가을 옷을 입을 시간이 많지 않은데 아직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옷장에서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절은 결국 바뀔 겁니다. 지금은 뜨거운 햇볕 아래 땀을 흘리지만 조금만 더 지나면 선선한 바람이 불고 언제 이렇게 더웠나 싶을 날도 올 테니까요. 아쉽더라도 가을을 재촉하며 너무 서두르지 말고 아직은 여름과 조금 더 지내면서 남은 더위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듣고 오셨습니다. 네,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계절이 다 다르실 텐데 저는 아무래도 봄과 가을을 제일 좋아합니다. 뭐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봄

봄과 가을을 제일 좋아하시겠죠? 사실 질문은 봄과 가을이 아니라 여름을 더 좋아하냐, 아니면 겨울을 더 좋아하냐, 둘 중에 그래도 뭐가 낫냐라는 질문이 항상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겨울이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것 같아요. 아직 버스와 지하철과 도보를 굉장히 애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 더우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좀 땀도 많은 편이라서 하루에 샤워를 막 세네 번씩 할 때도 있었고 옷을 세네 번씩 갈아입을 때도 있었거든요. 여름이 가는 게 아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또 뭔가 여름이 가지고 있는 그 따뜻한 에너지, 뜨거운 에너지가 있잖아요. 뭔가 참 나무의 푸릇푸릇한 것도 그렇고 또 여름의 바다의 어떤 느낌도 그렇고 또 사람들의 어떤 그 활기찬 그런 느낌, 그 여름이 가는 게 가끔은 좀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무언가 가을이 성큼 다가오면 올한 해도 이제 곧 끝나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조금씩 밤이 길어지는 어떤 시기를 보내면서 조금은 좀 쓸쓸해지는 마음도 같이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맘때면 언제 긴 소매를 입을 수 있을까, 언제쯤 에어컨 없이 잠들 수 있을까 하며 가을을 기다리면서도 또 여름이 못내 아쉬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늦어지고 있긴 하지만 결국 여름은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테니까요. 조급한 마음은 잠시 뒤로 하고 남은 여름도 건강하게 잘 챙기면서 잘 보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9월 3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 1053,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 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산이 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

지금 나오는 노래 뭐지 잠깐 hold up 알듯한데 제목 기억 안 나는 옛 노래 흥얼거려 멜로디 시원한 밤 공기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143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취직해서 돈을 벌기 시작한 뒤로 엄마가 자꾸 제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회 초년생인 제가 돈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니까 걱정돼서 그러시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단순히 관리 차원을 넘어서 자꾸 얼마씩 달라고 하시는 일이 잦아졌고 그 액수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돈을 벌기 시작한 만큼 생활비도 꼬박꼬박 내면서 용돈도 드리고 있는데 엄마는 마치 제 월급을 아빠 월급처럼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써도 되는 돈이라고 여기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묘하게 불편해집니다. 앞으로 결혼도 준비해야 하고 아직 갚아야 할 학자금 대출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엄마는 그런 제 사정보다는 저를 마치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ATM 기계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얼굴만 마주치면 얼마 있냐? 돈 좀 줘라 하는 말을 먼저 하시니 요즘은 엄마를 보는 것조차 조금씩 부담스럽습니다. 그치만 가족이니까 엄마니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괜히 말을 꺼냈다가 서운해하실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돈 달라며 돈 타령하는 엄마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물론 부모님, 우리가 정말로 효도하고 싶고 우리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주신 분들이 부모님이시긴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족 사이에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부모님께 내 돈에 대해서 선을 긋는 일은 효도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질까 봐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요. 사연자님께서 처음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어머니께서 통장을 살펴보신 것 분명히 그런 것은 걱정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확인하고 요구하는 액수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 이제는 그 권리의 범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사연자님은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분명히 생활비도 내고 있고 용돈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가족 안에서 이미 내 몫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학자금 대출도 직접 갚아야 하고 앞으로 결혼과 독립을 위한 돈도 마련해야 하잖아요. 부모님께서 학비와 앞으로 필요한 돈을 모두 책임져 주신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 사연자님 역시 내 삶의 어떤 그런 것들을 분명히 세우고 계실 건데 이게 끊임없이 그런 부모님의 어떤 요청으로 그게 깨진다면 나는 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과거의 비용을 갚고 미래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돈인데 말이죠. 그 월급은 여유롭게 남아있는 돈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누군가는 필요할 때마다 부모님께 용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용돈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친구는 한 달에 정해진 금액을 받아서 그 안에서 계획해서 사용하는 관계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 관계가 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필요할 때마다 돈을 요청하고 사연자님이 그때그때 드리는 방식이 이어지면 어디까지가 생활비고 어디까지가 추가적인 요구인지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점점 더 앞으로 많은 삶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우리의 계획 없이 우리가 시작되는 어떤 관계이다 보니까 썩 좋은 관계는 분명히 아닐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어머니께서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어머니가 서운해하실까봐 요구하실 때마다 계속 돈을 들이다 보면 앞으로 계속 돈은 커지고 거절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혼한 이후에도 사연자님의 소득과 저축을 가족의 돈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계획된 대로 살지 못하면 그때는 누구 탓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 내 탓밖에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부모님께 돈을 드린 것은 내가 드린 거니까 그때 와서 부모님을 탓을 하면 어머니 탓을 하면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고 관계만 더 나빠지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사연자님께서 사정을 분명히 설명해야 하고 경제적인 권리를 지켜내는 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매달 드리는 생활비와 용돈의 어떤 금액을 정하고 학자금 대출과 저축에 들어갈 금액도 구체적으로 나누어 둬서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운용해서 어떤 계획을 세울지 내가 가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그런 계획이 명확하게 서 있다면 또 어머니에게 말씀드릴 때도 이거 내가 그렇게 여유 있어서 쓰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숨기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인이 된 내가 내 삶의 계획에 따라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미니까요. 사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돈의 관리 바로 그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를 할지.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해나가겠다는 의미인 거죠. 물론 서운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서운해하신다고 해서 내 선택이 잘못된 거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통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매달 부모님께 드릴 생활비와 용돈을 정하고 그 금액을 넘어서는 요구에는 드리기 어렵다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루카복음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보지 않느냐.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켈리 클락슨의 Stronger.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3458님, 신부님 저 오늘 이사했어요. 새 원룸 창밖 풍경이 생각보다 좋아서 잠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사 끝난 후 조립 가구 조립하느라 팔이 아프지만 신축이라 깨끗한 공간에서의 첫 밤이라 설레요. 정리하려면 한참 걸리겠지만 여기서 좋은 기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도 또 이사하시고 나서 참 마음에 드시는 공간에 가는 거 참 중요하죠. 또 신축이다 보니까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실 것 같아요. 거기다 풍경까지 좋다니. 뭐 공간이 크진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또 우리가 이 시기 너무나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신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6650님, 친구가 5년 사귄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 한다고 해서 도와줬습니다. 망할까봐 은근히 긴장했는데 다행히 성공했어요. 두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괜히 제가 다 기분이 좋았네요. 네, 가끔 저도 이제 본당 청년들이 결혼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게 혼인성사에 가게 되면 뭔가 제가 한 것도 없지만 뭔가 뿌듯한 것 같고 기분이 좋은 부분도 있어요. 누군가는 또 그게 깨지기도 하지만 정말로 잘 살 수 있도록 평생 한마음 한몸이 돼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주변에서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4027님, 취업 성공 출근한 지 두 달 차 직장인입니다. 아직은 실수도 많고 매일매일 긴장되는 날이지만 오늘 팀 회식에서 선배들이 해준 칭찬 한마디에 힘이 났습니다. 돌아오는 길 지하철에서 듣던 플레이리스트 속 노래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왜 회식해놓고 배가 고플까요? 집에 와서 간단히 라면 끓여먹고 잘까 합니다. 신청곡은 너드 커넥션의 좋은 밤 좋은 꿈입니다. 네, 이제 두 달 차 아직까지 다 적응이 안 돼서 또 주변에 있는 선배들과 또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기분이 좋은 한편 또 두근거리기도 하면서도 또 이렇게 조금 걱정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우리에게 한마디 해주는 그런 위로가 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한마디 위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또 기다리면서 우리가 또 오늘 밤 모두가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너드 커넥션의 좋은 밤 좋은 꿈.

미처 전하지 못했던, 보이지 못했던 속마음을 고백하세요. 내 마음의 보속 상자. 코너명을 듣고 어떤 보속을 해야 하나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보속이 아니고요. 그동안 숨겨왔던 보이지 못한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시면 됩니다. 물론 소개는 익명으로 해드리니까요. 노래 듣는 동안 혼자 끙끙 앓아왔던 속마음도 좋고요. 쉽게 말하지 못했던 그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빵톡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정문성 전미도의 사랑이란 듣고 올게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는데 얼마 전 입사한 막내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본가에 다녀오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이죠. 서울에서 경상도까지 매달 찾아뵌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대단하다고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20대 때는 너무 마음대로 사느라 1년에 한 번도 뵐까 말까였다면서 이제 사회에서 자리 잡고 있으니 할 수 있는 한 자주 찾아뵈어야 후회가 없을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모님과 함께 할 여름이 가을이 20번은 되겠냐면서 말이죠. 그 말에 머리가 무언가에 맞은 것처럼 띵하면서도 여전히 유년 시절 부모님께 받은 상처 때문에 거리를 두고 있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전히 부모님과 대면대면하고

어쩔 수 없이 두 분의 생신과 명절만 겨우 챙기고 있는데 불효를 하고 있다는 죄책감도 들면서 이래저래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왠지 이런 마음으로는 두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만 남을 것 같기도 한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앙금이 저를 잡고 놓아주지를 않네요. 네, 주변에 보면 참 부모님께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아, 이렇게 효자 효녀가 없을 만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이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기도 한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가는 만큼. 네, 물론 또 우리가 나중에 가면 좀 후회하게 되기는 해요. 그때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아, 나에게는 내가 못한 것만 기억에 남거든요. 장례 미사 때도 항상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과거로 돌아가면 사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요. 우리 어떤 그런 마음의 앙금이 다 사라지면 좋겠는데 잘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언가를 더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을 더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어떤 상처의 틈 안에는 또 그것들을 비집고 나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기도 하거든요. 나를 다치지 않게 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목소리를 들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는 언젠가 후회하긴 할 거예요. 후회하지 않을 만큼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과거 때문에, 우리의 미래 때문에 그게 잘 되지 않을 때는 좀 슬프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지금 이 순간 내가 부모님께 조금 더 무언가를 하고 싶으면 그 마음을 과거를 넘어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아직은 그게 안 되면 내 마음의 그 부분들을 조금은 더 잘 어루만져 주시는 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우리를 주변에 또 다시 한번 또 부모님에 대해서 떠올리게 하는 후배가 있다는 것, 또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그런 기억이 또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셨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보석상자,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검색창에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비밀글로 작성하실 수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털어놓고 싶은 마음속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루터 벤드로스의 Dance with my father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144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주 5일 밤 10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한 지도 몇 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일찍 서두르지 않아도 돼서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고 늦게 출근하는 대신 늦게 끝나는 이 패턴이 저와 잘 맞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남들 다 있다는 저녁이 있는 삶, 이제는 저도 그런 평범한 일상이 그리워졌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고 저녁엔 여유롭게 쉬다가 일찍 잠드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문제는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자니 수입이 반 이상 줄어든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지금처럼 계속 다니는 게 맞는데 마음 한편에서는 이 생활을 계속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집니다. 남들 일할 때 함께 일하고 남들 쉴 때 저도 함께 쉬는 지극히 평범한 삶이 요즘 따라 왜 이렇게 부럽고 간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돈과 삶의 질,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좋을까요? 쉽게 답이 내려지지 않아서 힘드네요.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남들처럼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지금 일을 그만두자니 수입이 줄어들어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부들도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보통은 주말에 못 쉬니까 가끔은 나도 주말에 다른 사람들 쉴 때 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삶이라는 게 참 다 다른 것 같아요.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가진 생활의 방식까지도 함께 선택하는 길인 거죠. 간호사는 교대 근무를 감당하며 일해야 하고 승무원은 일정하지 않은 시간과 이동 속에서 살아가고 배를 타는 사람은 오랜 시간 육지를 떠나 지내기도 하죠. 각자의 직업에는 그 일을 통해 얻는 것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이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연자님도 지금의 일을 통해서 적지 않은 수입과 늦게 출근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저녁과 규칙적인 생활을 내려놓으면서 살아오신 것 같아요. 우리가 남들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관계에 대한 욕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사실 삶은 아니니까요. 우리가 얼마큼 살아가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내가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쩔 수 없이 외롭고 또 가끔은 고독하고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지금 느끼시는 게 조금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그냥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선택하면서 가는 거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수익을 조금 줄이면서까지 내 삶을 선택하는 케이스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은 조금 버리면서까지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또 얻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은 사연자님께서 직접 해야 하는 일인 것 같아요. 다만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또 어느 정도까지 내가 포기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있던 그런 저녁 시간이 너무나 그리워진다면 내가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그 안에서 무엇을 또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당장 일을 그만두지 않더라도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또 그만두게 된다면 다른 잡을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다음, 어떻게 보면 다음 챕터일 수도 있어요. 우리 삶의 그 부분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지금 일을 그만두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새로운 일자리나 다른 형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길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해서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것을 남들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 나의 환경이 아니라 나의 선택의 조건으로 가져오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좋은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김필의 청춘 듣고 올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 안된 사연들은 내일이나 모레 혹은 그 이후에도 소개될 수 있으니 매일매일 이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오늘의 끝곡은 에어 서플라이의 Making Love Out of Nothing at All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방송 선교 후원금으로 제작되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0: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9번, 병인 순교자 노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헤르만 헤세 크눌프는요, 스스로 방랑자라고 여기면서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크눌프의 얘기입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자연과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작중 크눌프는 하느님이 너는 왜 판사가 되지 않았느냐 하고 묻지 않으실 거라고 말하는데요. 그의 말처럼 하느님은 모든 인류가 판사인 세상보다 저마다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9월 3일 목요일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습니다. 첫곡 이소리가 부르는 여정이었습니다. 아, 참 재밌는 얘기네요. 하느님은 너는 왜 판사가 되지 않았느냐 하고는 묻지 않으실 거라고 우리를 또 심판을 내리고 우리에 대해 판단하시는 거는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옳은 선택만을 할 수는 없겠죠. 옳은 행동만을 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참 어려운 일이고, 아무도 못하지 않을까. 늘 항상 옳은 선택만을 한다는 것은 정말 아무도 못하는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하느님께서는 더 바라시지 않을까. 그래도 좋은 선택만을 하려고 노력해야겠지만요. 참 재미있는 또 여는 말 덕분에 많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또 따뜻한 이야기 전해드리는 꽃들에게 희망을 함께하는 목요일입니다. 어떤 미담이 기다리고 있을지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주비루스의 잊지 않으리 듣고요. 이어서 아론 밴드가 리메이크한 온땅 위의 노래가 이어드립니다.

울지마 톤즈의 주인공 고 이태석 신부님은요, 지금도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그의 제자 중에 두 명이 우리나라 전문의 시험을 통과한 데 이어서요, 또 다른 제자인 조셉 볼이 남수단 최초의 신경과 전문의가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은 9명의 제자가 우리나라에서 의료 연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태석 신부님이 선교를 떠났을 때만 해도 남수단은 오랜 내전의 영향으로 학교와 병원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은 성당을 세우는 대신 학교와 진료소를 먼저 세우고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돌봤는데요. 직접 환자들을 치료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태석 신부가 뿌린 씨앗은 의사가 되기를 꿈꾸는 아이들을 통해 꽃이 되고 또 열매 맺고 있는데요. 이태석 신부와 제자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꽃들에게 희망을에 이어서 포가 부른 묵상 들었습니다. 고 이태석 신부님을 추모하며라는 부제가 붙어 있죠. 이태석 신부님 이야기는 처음 들었을 때도 참 감동이고 그 울지마 톤즈를 보면서도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지만 들을수록 더 감동인 것 같아요. 또 들어도 또 감동을 받는 지겹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이태석 신부님의 정말 작은 날갯짓 하나가 이 나라를 뭔가 바꾸는 것 같은 남수단이라는 곳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영향을 미친 것 같아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기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 들게 됩니다. 네, 방송 토크로 스텔라 님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다현 비비나 오늘 중요한 구모입니다. 그래서 구모 9월 모의고사란 뜻이겠죠. 눈물 흘릴 일이 많았던 다현 비비나 꼭 오늘 실력만큼보다 조금 더잘 보길 귀여우시다. 기도드립니다. 부모로서 못해준 게 많고 상처 준게 많아서 도시락 싸면서 짜네요. 지혜와 또 담대한 마음, 시험 기간 동안 함께해서 아이의 노력이 헛되지 않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에휴. 진짜 수험생들 보면 저는 사실 고3 때막 그렇게 나는 너무 힘들어, 막 너무 불쌍해 내가 이런 생각은 못 했었거든요. 그냥 다 같이 친구들이랑 다 같이 공부를 하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지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고3이면 진짜 어린아이잖아요. 이 어린아이들이 이런 수능이라는 정말 큰 어떤 인생의 큰 이벤트를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지고 있을지 그것도 참 신기하기도 하고 참 대견한 느낌입니다. 다현 비비나 시험 잘 보세요. 한덕훈 신부님의 힘을 내라 선물로 띄워드릴게요. 잠시 후에 들으실 수 있고요. 어여쁜 세실리아님은 순교자 성을 맞아서 진목정 순교 성지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이 땅의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하늘바라기의 노래 신청해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우리 구대평화 가족도 정말 성지순례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진목정 성지가 어딘지 궁금해가지고 또 찾아봤더니 진목정 성지 경북 경주시에 있는 성지네요. 어머, 너무 이렇게 언덕 위에 있나 봐요. 내려다보는 게 너무 아름답네요. 가보고 싶다. 저도 또 경주 여행 계획을 하고 있어가지고 꼭 가야겠다는 지금 저장해놓고 있어요. 진목정 성지 잘 다녀오시고요. 신청곡도 띄워드릴게요. 그럼 스텔라님과 다현 비비나에게 한덕훈 신부님의 힘을 내라. 어여쁜 세실리아님께 하늘바라기에 이 땅의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두곡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한덕훈 신부의 힘을 내라 이어서 하늘바라기 이 땅의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듣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대 그레고리오 교황학자가 있습니다. 로마의 부유하고 신심 깊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법학 등을 공부한 후에 로마 시장이 됐는데요. 하지만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 오랫동안 꿈꿔온 수도 생활을 시작했고 훗날 교황이 되었습니다. 교황을 하느님의 종들의 종이라고 표현한 최초의 교황이셨대요. 그리고 교회 법령과 전례, 성가를 개정하는 큰 공로를 세웠는데요. 이때 정리한 교회의 성가를 이 교황님의 이름을 따서 그레고리안 성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 바실리사, 성녀 세라피아 등 24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은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일 축하드립니다. 네, 축일 맞으신 분들께 또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사연과 함께 신청 소개도 해드립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실 곳 우물정 1053이에요.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CPBC방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골라봤어요. 그레고리안 성가 중에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킹스 싱어즈가 부르는 버전으로요. 파테르노스테를 준비했고요. 이어서 이노주사의 아버지까지 띄워드립니다.

네, 킹스 싱어즈의 버전으로 파테르 노스테를 들었고요. 이어서 인호주사 아버지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예,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밤새도록 애썼음에도 잡지 못했던 고기들을 낫게 해주시죠. 그렇게 주님은 우리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더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부족한 우리를 기꺼이 부르신다는 점에서 그분의 큰 사랑을 한번더 느끼게 됩니다. 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 안에 간직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최선미, 내 믿음이 너를 구원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9월 4일, 연중 제22주간 금요일입니다.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사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0: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1: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재타시오.

0: 주옵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0: 아멘.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기도합시다.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으시어 생생한 믿음으로 은총의 씨앗이 자라나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2: 오늘 제1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일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3: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시종으로 하느님의 신비를 맡은 관리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무릇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바는 그가 성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음

0: 을 압니다. 그렇다고 내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을 밝히시고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저마다 하느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하느님, 감사합니다.
0: 의인들의 구원은 주님에게서 오네.
1: 의인들의 구원은 주님에게서 오네.
0: 주님을 믿으며 좋은 일 하고 이 땅에 살며 신의를 지켜라. 주님 안에서

0: 하여라. 그분이 몸소 해 주시리라. 빛처럼 내 정의를 빛내시고 대낮처럼 내 공정을 밝히시리라.
1: 의인들의 구원은 주님에게서 오네.
0: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여라. 그러면 너는 길이 살리라. 주님은 올바른 것을 사랑하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 버리지 않으신다.
1: 의인들의 구원은 주님에게서 오네.
0: 의인들의 구원은 주님에게서 오고 그분은 어려울 때 피신처가 되신다. 의인들이 주님께 몸을 숨겼으니 그분은 그들을 도와 구하시고 악인에게서 빼내 구원하시리라.
1: 의인들의 구원은 주님에게서 오네. 알렐루야.
0: 알렐루야.
1: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0: 알렐루야.
2: 주님께서 여러분

0: 받으소서.
1: 그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단식하며 기도를 하고 바리사이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는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을 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무도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내어 헌 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새 옷에서 찢어낸 조각이 헌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 네,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복음 보면서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저는 어떤 것이었냐면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장면이었는데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단식하며 기도를 하고 바리사이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는군요. 여기가 좀 다가왔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 우리가 단식하고 기도하도록 이렇게 초대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누리고

0: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느님께로부터 이제 온 것이다라는 것을 아마 기억하기 위함일 것인데, 그것이 사실 얼마나 잘 쉽게 잊혀지는 것인지, 이렇게 때때로 사실은 정말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도 이렇게 좀 예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승화시켜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기도하는 것도 사실 그래요. 자꾸 기도할 때 와,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럼 이제 기도는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들을 때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허용해주고 계시는지, 끊임없이 허용해주고 계시는지 좀 떠올리게 됩니다. 아마도 그 통증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굶주림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아마 삶의 고통은 아무런 통증이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덮쳐오는 것 같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의 죽은 집의 기록에서 되게 좀 그 제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짓밟고 가장 끔찍한 형벌을 내리고 싶다면 그 일에서 완전한 무용성과 무의미함의 성격을 띠게 만들면 된다. 가령 한 통의 물을 다른 통으로 끊임없이 옮겨 담게 하거나 흙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팠다가 다시 메우게 하는 일처럼 말이다. 근데 우리 복음에서 우리가 찾는 고통, 어떤 십자가의 고통 이런 것들은 이런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뭐 이런 율법학자들이 하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계속해서 반복하는 어떤 단식과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엘리자베스 시튼 성녀의 말씀 중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또 있는데, 무슨 말이냐, 어떤 구절이냐면, 고통은 가장 사랑하올 우리 주님께 우리를 잡아매고 일치하게 하는 끈입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구하는 고통은 아마도 이런 것이겠죠.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오면서 아무런 방비 없이 그 우리의 부모라는, 아니면 누군가라는 우리와 가까운 그 상처 입은 존재를 아무런 방비 없이 사실은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살아남아야 하는가, 내가 도저히 살아남을 방법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데에 인생의 전반부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 고통들을 피하고 내가 어떻게 숨어야 하는지 발견하는 데 후반부를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좀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인생의 전반부에 있던 후반부에 있던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면, 이러한 사람을 돕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말이나 맞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이런 사람들을, 저를 포함해서 제 체험에서 돌이켜보면, 구원은 나와 같은 모습으로 내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데서 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존재를 충분히 감사하고 버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종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모습으로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기 되기도 좀 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뭐 어릴 적 상처가 되었던 어떤 상처가 되었던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 부대가 아닌 나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거기에 포함된 그러한 새 부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헌 부대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떠올리고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 부대가 될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온누리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주 하나님 진심으로 니 옳지한 죄를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1: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0: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제사로 거행하는 구원의 신비가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0: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참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활기찬 믿음으로 그 부활을 고백하며 한결같은 희망으로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에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여왕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0: 하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 영과 함께.
1: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평화를 빕니다.
1: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0: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에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0: 신령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식탁에서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우니 이 성사의 힘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0: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0: 묵주 기도, 고통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0: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0: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2: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2: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0: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2: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기도합니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그 양살이 끝날 때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0: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99번, 주님 안에 하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 2001년 9월 4일 우리나라의 직지 심체 요절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과거 서양에서는 동양에서 먼저 금속활자를 발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박병선 박사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연구하던 중에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본인 직지의 존재를 발견했고요. 이는 곧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이런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다는 게 더 놀라운데요. 네, 박병선 박사의 헌신은 물론 직지의 가치를 기억하며 보내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9월 4일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최준익 막시모의 목소리였죠. 큰 나무 되리라. 네, 오늘 여는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가 지금 정말 씨앗 같을지라도 언젠가는 큰 나무 되는 그날까지 네, 하나님 말씀을 잘 양식으로 삼아서 커야겠다. 이 분도 사실 이 직지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알고 있었을까요? 이렇게까지 유네스코 유산으로 기록,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될 거라는 걸 생각할 수 있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내가 아는 이거 뭐 남들도 다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어떤 나의 작은 재능이나 나의 작은 능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잘 단련시키고 발전시켜서 큰 나무, 예, 뿌리가 될 수 있게 큰 나무로 또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미는 시간인 거 알고 계시죠? 제가 바로 못 들려드려도 적어놨다가 또 언제 들려드릴지 모르니까 신청곡 보내신 분들은 꼭 매일매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물론 안 보내셔도 매일 들어주시면 더 좋겠죠. 우물정 1053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100원 문자 메시지고요. 샵 1053 이쪽으로 사연과 함께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사연과 함께 신청곡 보내실 수 있습니다. 박명선의 당신 때문에 듣고요. 이어서 권성일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듣고 올게요.

0: 조금씩 성경 함께 읽는 시간이죠.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오늘은 집회에서 50장의 말씀입니다.
1: 대사제 시몬. 오니아스의 아들 시몬은 대사제로서 생전에 주님의 집을 수리하고 자기 생애에 성전을 견고하게 만들었다. 그는 안뜰에 높은 벽에 기초를 놓았고 성전을 둘러싸는 담을 높이 쌓아 올렸다. 그는 자기 생애에 저수 동굴을 팠는데 그 웅덩이 둘레는 바다 같았다. 시몬은 백성을 멸망에서 구해낼 방도를 생각하고 포위를 대비하여 도성을 요새로 만들었다. 그가 지성소에서 나와 백성에게 둘러싸였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던가. 그는 구름 사이에서 비치는 새벽별 같고 축제일의 보름달 같았으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전을 비추는 해와 같고 영광의 구름 사이에서 빛나는 무지개와도 같았다. 그는 봄날 장미꽃 같고 샘물가에 핀 백합 같았으며 여름철 레바논의 푸른 싹과 같았다. 그는 향로에 담긴 불과 타오르는 향과 같았고 두드려 만들어 온갖 보석으로 장식한 황금 그릇 같았다. 그는 열매들이 달린 올리브나무 같고 구름까지 치솟은 송백 같았다. 시몬이 영광의 제복을 입고 후화로운 복장을 다 갖추어 거룩한 제단에 올랐을 때 그는 성소 안을 영화롭게 하였다. 그가 제단의 화로 곁에 서서 사제들의 손에서 제물의 몫을 받을 때 그를 둘러싼 형제들은 레바논의 푸른 향백나무처럼 화관을 이루고 야자나무 둥치처럼 그를 둘러쌌다. 아론의 모든 자손들이 영광에 쌓여 주님께 드릴 화제물을 손에 들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 섰을 때 시몬은 제단 위에서 경신례를 드리면서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신 분께 바치는 제물을 준비하였다. 그가 손을 내밀어 술잔을 들고 포도즙을 따라 바친 다음 제단 아래에 그것을 쏟아붓자 향기가 만물의 임금이신 지극히 높으신 분께 올라갔다. 그때에 아론의 자손들이 함성을 지르고 두드려 만든 쇠 나팔을 불며 그 소리를 우렁차게 울려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서 기념이 되게 하였다. 그러자 온 백성이 서둘러 다 함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전능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신 그들의 주님께 경배하였다. 성가대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로 그분을 찬양하였는데 노랫가락이 우렁찬 소리로 아름답게 울려 퍼졌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백성은 자비하신 그분 앞에서 기도를 올렸고 이 기도는 주님에 대한 경신례 절차가 끝나고 예절을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런 다음 시몬이 내려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회중을 향하여 손을 쳐들고 입술로 주님의 복을 빌어주며 그분의 이름을 현양하였다.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께 복을 받기 위하여 두 번째로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권고. 이제 만물의 하느님께 찬미를 드려라. 그분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위대한 일을 하시고 우리의 나날을 모태에서부터 높여주시며 우리를 당신의 자비로 대해주신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 시대의 이스라엘 안에 옛날처럼 평화가 깃들게 해 주시기를. 그분께서 당신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혐오스러운 민족. 나 자신이 혐오하는 민족이 둘 있고 셋째 것은 민족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들은 세이르 산에 사는 자들과 필리스티아인들 그리고 스켐에 거주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다. 결론. 나는 지성과 지식에 대한 가르침을 이 책에 기록해 놓았다. 예루살렘 출신 엘 아자르의 아들, 시라의 아들인 나 예수는 마음으로부터 지혜를 이 책에 쏟아부었다. 이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는 행복하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이는 지혜로워지리라. 사람이 그 가르침을 실천하면 만사에 강해지리라. 주님을 경외함이 그의 인생 행로이고 주님께서 경건한 이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영원히 찬미를 받으소서. 아멘, 아멘.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집회서 50장의 말씀에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이사야 53 세상 만민이었습니다. 이제 집회서도 거의 끝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집회서 처음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30몇 장이었을까요? 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언제 다음으로 넘어가나 했는데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인 집회서 51장을 읽게 됩니다. 2851님이 오늘 이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가족분들, 무더위와 장마에 컨디션 조절 잘하시고요. 꾸준한 슬디와 함께 잘 견뎌주시니 더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9월 한 달도 잘 지내시길 바랄게요. 원천동의 이스테파노님이 보내주셨어요.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셨네요. 사랑의 송가 신청하셔서 네, 이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이 더위를 잘 났어요. 그래도 그쵸? 이제 좀 시원해질 일만 남았겠죠. 이렇게 기대해도 될까요? 7278님은 우리 동네 효창공원에요. 김구 선생님 묘소가 있어요. 공원 갈때 참배를 드립니다. 한층 더 마음이 뿌듯하네요. 위대하신 선조들 때문에 위상이 높아집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신청해요. 하시면서 또 아름다운 곡, 김구 선생님 생각하면서 신청해 주셔서 요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상옥과 권성일이 함께한 꽃들에게 희망을 듣고요. 이어서 나무자전거가 부른 사랑의 송가 띄워드릴게요.

네, 신성욱과 권성일이 함께한 코트랙의 희망을 나무자전거의 사랑의 송가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성인 중에는 구약 인물인 성 모세가 있습니다. 네, 성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끌었던 지도자이자 예언자였죠. 또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한 유일한 인간으로 그분에게 계명을 받아서 전해줬습니다. 비록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였고요. 유다인의 신앙 선조로 공경받고 있습니다. 모세 축하드리고요.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 보니파시오 1세, 성녀 칸디다 등 21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릴게요. 생각나는 모세님께, 우리 모이세 신부님 오늘 축일일까요? 이영준 모이세 신부님도 축일 축하드립니다. 예, 모세가 세례명이신 분들께 문자 메시지 남겨주셔도 좋겠고요. 잠깐 화살기도 함께

다쳐도 좋겠습니다. 축일 축하드리고요. 평소보다 더 많이 웃는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대추싱의 모세처럼 듣고 오겠습니다.

네, 대추싱의 모세처럼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죠.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막 따지잖아요. 네, 요한의 제자들은 단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나요? 이러면서 따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약간 여기에 몰입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바리사이랑 율법 학자들이 이렇게 사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것이었다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자기도 찔리니까 괜히 쫓아다니면서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약간 그런 시비를 걸지 않았을까. 예, 본인들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걸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너무 몰입했죠? 예, 예전의 것만 고집하는 이런 바리사이와 율법 학자들의 편협함을 깨우쳐 주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나도 그들처럼 예전의 것에만 어떤 형식과 틀에만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도 놓치지 말고 꼭 들어보시고요. 저는 오늘 끝곡으로 갓등 중창단의 영원하셔라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밤에 사랑을 꿋꿋하게 서 있는 우리 앞에 두려울 것 없다네. 굳건하게 자리 잡은 사랑 우리 안에 우리 모두 함께라는 믿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기쁨, 그 안에서 싹트는 가득 찬 희망을 온 세상 만방에 전하리.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좌절과 시련은 우리에게는 그분에게로 가까워져가는 성장의 밑거름이라고 믿거든. 그분을 향해 치켜든 우리 맞잡은 손을 지켜줄 그 사랑 우리 안에 꿋꿋하셔라. 언제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7번, 주 천주의 권능과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 제22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다사성당 보좌 김세호 신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단식하며 기도를 하고 바리사이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는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을 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무도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내어 헌 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새 옷에서 찢어낸 조각이 헌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바리사이와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단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기만 하냐고 따져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혼인잔치는 즐겁게 먹고 마시는 자리이지 단식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혼인잔치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이 중시하는 단식과 기도는 하느님을 맞이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전통을 지키며 간절히 하느님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토록 고대하던 하느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눈앞에 찾아왔지만 그들은 끝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옷 조각으로 헌 옷을 꿰매지 않고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새 것만 좋고 헌 것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약의 전통과 율법을 통해서도 하느님을 만날 수 있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율법 학자들은 구약의 전통과 익숙함에만 사로잡혀 있었기에 새로운 모습으로, 낯선 모습으로 다가오는 하느님,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들의 일상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움과 낯섦은 피곤하고 불편하다는 생각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새로움보다는 늘 해오던 방식이 익숙하고 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예수님은 늘 반복되는 일상과 매일 만나는 가족, 동료, 이웃이라는 익숙함 속에서 늘 새로운 모습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역시 새로운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새롭고 낯선 하느님을 우리들도 놓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곁의 사람들을 조금은 새롭게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연중 제22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다사성당 보좌 김세호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세호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협회입니다.

0: CPBC FM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이므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크.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금속 활자본 직지심체 요절은 1377년에 인쇄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650년도 더 전에 만들어진 거죠.

글을 많이 찍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했던 그 누군가의 생각이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한 번쯤 해봤던 작은 생각이 새로운 아이디어의 시작이 되곤 하잖아요. 약간의 불편함에서 시작되는 발견과 발명. 여러분, 오늘은 지식 재산의 날입니다. 누군가의 반짝이는 생각이 세상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지켜주는 날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내가 조금 더 편해지기 위해 떠올렸던 작은 아이디어 하나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어떨까요?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복디 오우 수진 아가다입니다.

0: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하상욱과 옥상 달빛이 함께 부른 좋은 생각이 났어 네 생각 이 노래로 2026년 9월 4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문을 열었다고요. 금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멘트 좋아하시는 분 분명히 계셨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한 끗 차이의 생각인데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들 있죠. 뭐 예를 들어 그 접착 테이프 끝에 달려있는 커터 있잖아요. 조금 날카롭긴 해도 요즘 날카롭지 않게 테이프만 잘 잘리게 잘 커팅되게 나온 것도 있고 또 후라이팬에서 조리하는 음식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려놓을 수 있는 뚜껑도 그렇고요. 문틈 위로 걸어놓을 수 있는 수납장. 이것도 진짜 좋은 아이디어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을 스쳐간 작은 생각 하나가 세상을 조금 더 편리하게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변 것들이 매우 새롭게 보이지 않나요? 아이디어 상품들 진짜 많잖아요. 요즘 또 SNS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디어 상품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더 번뜩이는 아이디어 상품들이 막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4462님. 저는 근데요, 있는 그대로 순응하고 사는 성격이라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요. 발전이 없네, 발전이 없어요. 라고 하셨는데, 또 이렇게 뚝심 있게, 지조 있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야지 또 그 아이디어 상품이 더 뿌리 내리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원래 있는 게 점점 더 편리해지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이동우님, 복디, 직지심체 요절처럼 오래오래 남는 행여와 되세요. 고맙습니다. 7408님, 작은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듯이 매일 아침 작은 행복을 나누어주는 복디에게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또 7408님은 매일 아침 복디에게 작은 행복 나누어주시잖아요. 이렇게 사연 하나하나 보내주시는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복디 혼자 외롭지 않게 금요일 아침 여러분들의 문자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귀하고 따뜻합니다. 자, 금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할 코너 소개해드립니다. 1부에서는요,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특히 요즘 계속 비 오다가 이번 주 며칠 전부터 이제 환한 가을 햇살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오늘 날씨는 어떨지 기다려주시고요.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게 된 결심, 나만의 다짐을 외치는 시간 다 힘내볼 지니. 미리미리 사연과 다짐 송까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2부에서는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또 그리고 보기들의 건강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건강중개소 복덕방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전해드릴게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돼요.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는 환인제약 제공입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지니야, 오늘의 날씨가 궁금하구나. 오늘의 날씨를 알려줬으면 좋겠구나.
1: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9월 4일 금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이제 가을이 오는 걸까요? 아침 공기에서 선선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여전히 여름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이제 슬슬 일교차가 벌어지겠습니다. 먼저 현재 기온은 서울이 21.6도, 대구 23.3도, 광주 24.3도입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은 30도, 광주 31도.

20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고요. 대전 28도, 대구 27도, 부산은 28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는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또 부산과 울산,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주일에는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면서 이맘때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 CPBC 날씨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을이 오는 걸까요? 아침과 낮, 낮과 밤의 기온차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아침과 저녁으로는 공기에 습도도 많이 내려간 것 같고 열기도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정말 가을이 오려나 싶을 정도던데요. 하지만 오늘도 서울에서는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덥다는 예보 전해드렸습니다. 들쑥날쑥 기온 변화 이제 점점 커질 텐데요. 여러분들. 환절기 건강관리 이제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점점 선선해지고 가을이 깊어갈수록 이제 맛있는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추석쯤이 되면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계절이다라고 이야기들 하죠. 우리 보기들은 가을 되면 어떤 음식이 생각나시나요? 가을 되면 왜 이렇게 입맛이 돌아? 천고 마비? 말이 살찌는 게 아니라 내가 살찐다 내가. 아침부터 또 먹는 얘기하면은 꼬르륵 거리면서 배가 고픈데 오늘은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매추 가을 음식 메뉴 추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가을 음식, 가을 되면 이거 꼭 땡기더라 하시는 거 있으면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세요. 띠는 벌써부터 먹고 싶은 게 하나 둘씩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매추 가을 음식 메뉴 추천 샵 1053으로 지금 바로 해주세요. 복띠가 생각나는 건요. 가을엔 전어죠. 너와 나의 21세기 가을엔 전어.

가을엔 전어 나왔고요. 여러분들은 가을 메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가을 되면 이거 먹고 싶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던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가을엔 전어 어떻다? 생각이다. 부활이 부릅니다.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겉으로 보면 꽃이 없는 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꽃이 없는 열매, 무화과인데요. 근데 이 무화과를 반으로 딱 잘라보면 그 안에 아주 작은 꽃들이 빼곡하게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꽃을 볼 수 없었던 건 꽃이 없어서가 아니라 열매 안쪽,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꽃이 피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꽃들이 열매가 되기까지는 많은 것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무화과 말벌이 무화과 안으로 들어와서 꽃가루를 옮겨주고 또 햇빛과 비가 더해지고 시간을 견디면서 비로소 하나의 열매가 익어가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는 혼자 애써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돌아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워낸 노력도 있었고 누군가 건네준 도움, 때로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인연과 시간까지 모두 더해줘서 지금의 내가 된 거죠. 혼자 피는 꽃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피고 있는 꽃 역시 보이지 않는 수많은 마음과 시간 덕분에 조금씩 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늦여름에서 초가을에 먹을 수 있는 무화과. 와, 이 무화과 속에 이런 인생의 진리가 숨어 있었다니. 아유, 세상에 배울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보기들, 무화과, 이렇게 가을 하면 떠오르는 음식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뭔가 의식처럼, 가을 의식처럼 먹어야 하는 우리 가을 음식 이야기 한번 해봐요. 금요일이고 또 아침이잖아요. 이런 기분 좋은 이야기 하면 또 기분이 더 괜찮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한 통에 100원 되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계속해서 남겨주세요.

0: CPBS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 이어서 B1A4 함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맛있는 가을 음식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경욱님, 가을은 계속 와 있었어요. 여름이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가을은 뭐니 뭐니 해도 전어. 그쵸, 전어 맛있죠. 약간 잔가시가 성가시기는 해도 맛있더라고요. 구워 먹어도 맛있고 뭐 이렇게 무쳐 먹어도 맛있고 가을에는 왜 이렇게 전어가 맛있을까? 고소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제철 음식을 잘 챙겨 먹는 편은 아니었는데 주변에 제철 음식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 선배가 있어가지고 20대부터 한 30대 초반부터 꼭 선배가 가을 되면은 대명항인가? 김포에 있는 무슨 항구에 가서 전어를 먹자, 대하를 먹자 이렇게 챙겨주셔가지고 막 여름에는 계곡에 가서 수박을 먹자 뭐 이렇게 챙겨줘가지고 너무 따뜻하잖아요. 인생을 즐길 줄 아는 거지. 그 인생을 즐기는 법을 알려주셔가지고 가을 전어라는 거를 되게 늦게 먹어봤거든요. 아, 맛있더라고. 이게 가시, 잔가시가 성가시, 잔가시가 성가시기는 해도 그냥 오독오독 씹어먹어버리면 내가 이기지 뭐. 전어 맛있죠. 김정배님, 꽃게탕이 최고입니다. 살 통통한 숙게가 최고죠. 달큰한 국물에 소주 한 잔 환상의 궁합입니다. 하, 맛있지 꽃게. 제가 사실은 게을러가지고 게을러요. 먹는 거에 좀 게을러요.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먹는 거에 게으른 사람 보면 다 마르고 식탐 없고 입 짧고 한데 저는 식탐도 많고 입 길고 그런데 이렇게 꽃게나 이런 살 발라먹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막 손에 묻히고 너무 공주처럼 자랐나 봐. 그래서 손에 묻히고 막 이렇게 해체하고 이렇게 먹는 거를 좀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냥 살만 쏙쏙쏙 빠져있는 거 있었으면 좋겠다. 엄마가 맨날 빼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어찌됐든. 근데 꽃게탕은 못 참습니다. 꽃게탕은 꽃게의 그 우러나온 육수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달큰하고 시원하고 개운하고 그 국물 맛이 있잖아요. 그리고 살이 이렇게 좀 나왔어. 꽃게 끓여지면서 살이 좀 나와가지고 살이 이렇게 풀어져가지고 그 맛있잖아요. 밥 말아 먹어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고 꽃게의 살은 아무나 발라 먹어. 그냥 나는 꽃게탕을 즐길래. 뭐 이런 느낌. 하, 맛있다. 맛있겠다. 자, 9867님은 오! 저는 생대추를 너무 좋아해요. 아삭아삭 달짝지근하니 입안에 퍼지는 건강한 맛. 대추나무는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듯이 가을에도 대추 맛나게 먹을 생각에 행복해지네요.
1: 그래요?
0: 건강한 맛 완전 공감합니다. 건강한 맛이지. 그래서 복디는 즐겨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생대추 가끔 선배가 가지고 오시면은 진짜 큰 대추 있잖아요. 마른 대추는 별로 안 좋아요. 말린 대추 별로 안 좋아. 쪼글쪼글한 대추 진짜 안 좋아합니다. 뭔가 다른 거랑 섞여 있을 때는 먹기는 하는데 그냥 그 대추는 잘 안 먹어요. 근데 생대추는 먹어봐라 해가지고 한번 입에 넣어본 억지로 입에 넣어본 적이 있는데 사과 같던데요. 그냥 미니 사과 같은 느낌. 근데 이렇게 뒤에 그 사과의 사과보다 좀 달달한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즐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슨 뜻인지는 알 것 같아요. 건강한 맛. 와, 대추나무는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다라는 말도 있구나. 8280님, 역시 친정엄마의 콩잎장아찌. 겨울 내내 먹으려고 이맘때쯤 엄마가 손수 차곡차곡 쌓은 콩잎 위에 간장 끓여 붓고 간 맞춰서 한 통씩 보내주면 가을부터 겨울 내내 맛있게 먹던 엄마의 콩잎. 뭐야, 소녀 감성. 뭔가 되게 상상이 되면서 콩잎장아찌가 굉장히 따뜻한 음식이 돼버렸어요. 저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것 같거든요. 엄마가 막 이걸 듣고 또 발끈하면서 너가 왜 못 먹어봐! 라고 소리 질렀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8280님의 이 묘사, 이 표현력에 먹어보고 싶네요. 이렇게 따뜻한 음식이 있을 수 있을까? 4897님, 가을이 오면 남편은 추어탕을 사줘요. 요즘에는 집 근처에도 유명 추어탕집이 있어서 편하게 먹네요. 주말에 남편과 같이 먹으러 가야겠어요. 하, 가을에 또 이렇게 몸보신하면서 추어탕에 산초가루 팍팍 넣어가지고 맛있겠다. 김현진님,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요. 가을 운동회 진짜 크게 했었잖아요. 그때 먹었던 삶은 밤이랑 땅콩. 이맘때면 언제나 생각나요. 삶은 밤. 삶은 밤은 저희 집에서도 자주 엄마가 해주셔가지고 가을이 되면은 삶아가지고 뭐 이렇게 또 엄마가 컨디션이 좋으시거나 기분이 좋으시면 밤을 이렇게 다 알맹이까지 다 발라주시거든요. 그럼 그거 다 이렇게 숟가락으로 막 퍼먹어야지. 이렇게 그 작은 밤 하나씩 하나씩 먹는 재미도 있지만 엄마가 이만큼 발라놓은 삶은 밤을 아빠 손가락으로 퍽퍽 퍼먹는 그 맛이 있죠. 우유랑 같이. 1344님 새싹 문자예요. 가을엔 밤이에요. 어? 역시 밤 나왔습니다. 가을 소풍, 가을 운동에 모두 빠지지 않았던 밤. 대단한 음식은 아니지만 추억이 있는 음식이죠. 어젯밤 시어머니께서 돌된 손자 주시라면서 밤을 깎아 보내셨어요. 하나하나 까기가 얼마나 고된 일인지 알기에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맛있게 삶아서 잘 먹일게요. 밤도 이렇게 따뜻한 음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요즘엔 솥밥이 유행이니까 솥밥에 밤 같이 삶은 밤이든 아니면 밥 미리 넣어가지고 같이 밤밥 해먹어도 맛있잖아요. 7409님 가을하면 과일 감이나 홍시요. 그리고 추석 때 먹는 손편이나 만두요. 과일 감 맛있죠. 맛있죠. 홍시 저는 홍시 맛있는데 그 씨 있잖아요. 씨가 이제 홍시화 돼가지고 말캉해지잖아요. 식감이 되게 신기해지잖아요. 그거 깨물어 먹는 맛에 홍시 먹는 것 같아요. 저는. 새싹 문자 0390님 처음 참여해 주셨는데요. 경복궁 산책하고 따뜻한 만둣국이요. 아시는 분. 가을에 경복궁 산책하고 은행잎 막 길 밟고 낙엽 길을 밟고 그리고 만둣국. 만둣국집 어디로 가시는데요? 경복궁 산책하고 거기에 근처에 맛있는 만둣국집이 새로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모시기? 아니면은 그 부암동 올라가면 또 큰 손만둣집 있잖아요. 2253님 가을에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고등어 팬데요. 이때는 하나도 비리지 않고 너무 맛있어요. 복디는 고등어 좋아하시나요? 신청곡은 사랑은 맛있다 신청합니다. 고등어 회는 제주도 가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등어가 막 금방 죽어가지고 금방 비리다고 하던데 그래서 제주도에서 먹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고등어 회 좋아합니다. 맛있죠 맛있죠. 뭔들 안 맛있겠어. 복디는 맛있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 좋아해요. 웬만하면 다 맛있어. 오늘 금요일이니까 뭐 먹자고 그래야 되나? 뭘 챙겨 먹으면 또 맛있을라나? 자, 오늘 맛있는 가을 음식 추천해 주신 분 뽑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요? 힌트 드렸죠? 1344님, 가을엔 밤이에요. 시어머니가 돌된 손재주라고 밤을 깎아 보내주셨어요. 하셨거든요. 1344님께 선물 드리면서 2253님께서 신청하신 휘성의 사랑은 맛있다 듣고 다 힘내볼 진이로 돌아올게요. Just wanna fall in love, love.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 하셨어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 나는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외치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 다짐송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사구 하나님, 주말에 있을 아들 BMX 대회로 온 가족이 양양으로 가고 있어요. 정재원 파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이번에는 저랑 딸도 출전한답니다. 오, 와, 우리 재원이가 BMX 자주 나가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따님이랑 이사구엘님 두 분 다 또 출전을 한다고요? 너무 멋있다. 가족이 다 BMX 대회에 출전을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다. 자, 안전하게 잘 도전하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파이팅 응원합니다. 8280님, 다짐! 이번 주말 에어컨 필터 청소하고 덥게 씌워두기 다짐합니다. 계절용품 꺼내고 들여두기도 은근 힘들고 귀찮거든요. 알죠, 알죠. 이 계절용품 꺼내고 또 청소하고 잘 보관하고 또 새로운 가전 꺼내고 이거 쉽지 않거든요. 비슷한 게 옷 정리잖아요, 계절 옷 정리. 아, 옷 정리는 또 언제 하나. 8280님, 그래도 주말

동안 이거 하면 또 시원하잖아요. 막 뿌듯하고 막 그렇잖아요. 자, 계절 용품 잘 꺼내고 잘 들여주시길. 화이팅! 5579님, 아기가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나서 새벽 5시에 하루를 시작했어요. 오늘의 다짐은 아기 낮잠 시간인 오후 2시까지 졸지 않깁니다. 아기가 커갈수록 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한동안 라디오만 듣고 문자 못 보냈는데 오늘은 볼륨 업하고 졸음을 쫓아봅니다. 아 맞다, 복디, 책 인터넷 서점에서 예약 구매해놓은 거 드디어 받았는데 사인을 받지 못해 아쉽네요 라고 하셨는데, 아 얼른 좋은 기회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는데. 5579님, 아니 또 피곤해서 자면 또 어때요? 아기 육아하느라 우리 에너지 많이 쓰고 있잖아요. 5579님, 다짐하신 거 잘 이뤄지시길. 또 혹시 피곤해서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노래 들려드릴게요. 언타이틀 책임져.

오수진의 행복을 향한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를,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 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 부모, 청소년 둘이 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떼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에게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쉬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를, 빛이 주는 선물 피디케어에서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가톨릭 굿즈와 이야기를 담은 정오살롱에서 보기들을 위해 엄선한 정오 작가의 랜덤 선물을 드립니다. 스피비시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을 나누는 시간, 다 힘내볼 지니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배님, 자꾸만 자신감이 없어져 자다 깨달을 반복합니다. 오늘의 다짐, 1시간 정도 낮잠 푹 자자. 아니, 왜 자신감이 없어요? 무슨 일이에요, 정배님?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정배님 또 회사 일 안 풀려가지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아셨죠? 자다 깨다 하시는 거 자신감이 없어져서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나이를 먹었나? 잠이 줄었나? 라고 여기시고 자신감은 계속 키우세요. 낮잠 꼭 잘 주무시고요. 1시간 정도 낮잠은 일에도 그렇고 건강에도 그렇고 좋다고 하잖아요. 효율적이라고 하잖아요. 1시간 정도 낮잠 푹 주무시길, 오늘의 다짐 꼭 이루시길 복디가 응원합니다. 4767님, 어제 퇴근 후에 복디님 책이 도착했어요. 책이 풀리기 시작했네요. 오늘 퇴근 후에 읽어볼게요. 화이팅! 이라고. 고맙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금방 읽으실 거예요. 정배님께서 주말 사인회 하시면 갑니다, 복디라고 하셨는데 뭔가 얼른 작당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자, 오늘은 어떤 분의 외침이 저 복디에게 와 닿았을지 오늘의 진이를 뽑아봅니다. 오늘의 진이는요? 아이고, 육아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아가가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루가 너무 빨리 시작된 5579님, 힘내시라고 저희가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비비의 밤양갱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 마칠 시간입니다. 1부 끝곡 불독맨션 데스티니 들려드리면서 2부 8시에 또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5: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6: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7: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아 파울입니다.
8: 볼!
9: 아,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7: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10: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0: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11: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0: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11: 뭐라고요?
0: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1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4: 고수익에 원금 보장?
1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7: 가톨릭 평화방송.
1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정배님께서 내일은 딸아이 푹 쉬고 싶었는데 딸아이가 쌍수한 눈 한쪽이 풀렸다고 다시 병원 간다고 해서 서울 또 갑니다. 아, 멀쩡한 눈 가지고 뭐 하는 건지. 그래도 하자는 대로 해야지. 안 그러면 다시 대화의 창을 닫을지도 모르니까요. 정배님, 저 장난쳐도 돼요? 장난쳐도 돼요? 정배님 눈, 딸 눈. 장난이에요. 우리 친하잖아요. 그죠? 장면, 매일 아침 함께 해가지고, 북디가 까불고 싶었어요. 정배님 눈, 딸 눈 어디서 왔어요? 아빠 닮으면 잘 산다던데. 장난이고요. 아, 얼마나 또 예뻐지려고 그러겠어요. 분명히 나중에는 아빠 고맙습니다 할 거예요. 정배님 주말에 서울 오셔가지고 뭐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딸아이랑 같이 나들이도 나오시면 어때요? 또 이제 너무 더운 여름은 아니잖아요. 다행히 가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화의 창을 닫는 것보다는 우리 딸이 해달라는 대로 해서 나들이도 가고 기분 전환도 하고 오세요. 저 북디가 장난친 거 너무 마음에 담아주지 말고요. 아셨죠? 금요일이라서 북디 기분이 좋아서 장난쳐봤어요. 7032님. 어제 사춘기 딸이랑 한판했어요. 저는 아직도 기분이 안 좋네요.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이 없다는 말이 딱 맞네요. 그러니까 북디가 이 프로그램 하면서 알게 됐어요. 사춘기 딸이든 아들이든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하면서 북디의 사춘기 시절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데 반성하게 되고요. 7032님, 갱년기로 복수하세요. 1290님, 91님, 창문 열어놓고 잤더니 추워서 감기 걸렸어요. 1월 1일인가요? 날씨가 정말 요상스러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아침 저녁으로는 이 습기나 열기가 확실히 많이 빠진 게 오, 이제 진짜 가을이 오는 건가 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벌써 백로예요. 백로 여러분. 진짜 가을에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드는 절기가 시작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보름 정도 있으면 추분 오고요. 또 추석 오고요. 이렇게 또 계절이 성큼성큼 오고 있습니다. 일교차 크게 벌어지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들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에서는요.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보기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 전문가와 함께하는 건강중개소 복덕방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강중개소 복덕방에서는요. 피부과도 운영을 하시고 또 외과 전문의 활약을 하고 계시는 염정현 선생님과 함께하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요. 한바이오 제공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 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오늘 나눠볼 노래는요. 많은 분들께서 날씨 얘기하셨잖아요.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노래 빼놓을 수 없죠? 이문세 가을이 오면 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가을이 오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가을을 좀 타요. 가을을 타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가을이 오면 저 멀리 남당항으로 대하구이를 먹으러 가야지 마음 먹으시나요? 또 가을이 오면 여름옷 정리하고 서둘러 겨울 준비해야지. 가을이 오면 책 한 권 꼭 읽는 문학 소녀, 문학 소년 보기가 되어야지 하는 거 있잖아요. 가을 오면 이거 꼭 합니다. 혹은 가을 오면 이거 하고 싶어요. 이번 가을에는 이거 꼭 해낼 거예요 하시는 가을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돼요. 재미난 문자 뽑아서 장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세 가을이 오면 듣고 올게요.

복작복작 이문세 가을이 오면 듣고 오셨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 보기 들은 가을이 오면 뭘 하고 싶고 뭘 하실 건지 가을 계획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6199님, 가을이 오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단풍 구경 가고 싶어요. 단풍 구경 어디로 가시나요? 복디에게도 꿀팁 좀 전해주세요. 저도 엄마 아빠 모시고 단풍 구경 좀 가게요.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날씨도 좋고 너무 아름답더라. 확실히 이제 한 해 한 해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자연의 아름다움이 아 진짜 무슨 아름다움인지 알 것 같아. 우리 언니 아들 들으시면은 아유 복디 까분다 싶으시겠죠? 황석주님, 가을이 오면 띠박질해야죠. 날씨 좋아지니까 확실히 달리기 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서 쾌적하면은 더 속도가 잘 나는 것 같고 막 운동 효율이 더 나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8911님, 가을이 오면 경주 본가 집수리를 직접 할 거예요. 집이 31년이나 되어서 이곳저곳 수리할 곳이 너무 많아졌네요. 용기를 주세요. 와, 31년이나 됐구나. 근데 집수리 좀, 오, 그래도 고수신가 봐요. 집수리를 직접 할 생각을 하시는 게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897님, 가을이 오면 남편과 함께 삿포로 여행 가야지. 복디, 저 항공권이 당첨됐어요. 9월 중순에 삿포로 갑니다. 부부 둘만 간다고 생각했는데 관연한 딸이 같이 가준대요. 우와, 럭키! 엄청난 행운인데요? 항공권 당첨이요? 가을에 갈 수 있는 항공권 싸지 않잖아요. 그쵸? 그치 않아요? 특히 막 삿포로 같은 데는 더 비싸지 않을까? 그 엔저, 그러니까 엔화가 많이 싸져가지고 또 일본 여행할 재미가 있으실 것 같은데 4897님 다녀오셔서 인증샷도 좀 남겨주시고 재밌으면 복디에게 좀 꿀팁 좀 알려주세요. 저 삿포로 구경 가보고 싶다. 8847님 새싹 문자고요. 출산 100일 남은 26주차 임산부입니다. 선선해질 때 생새우, 구이, 머리튀김까지 야무지게 한 판 먹고 싶네요. 출산하면 바로 달려갈 거예요. 왜 지금 다녀오시면 안 돼요? 출산 100일 남으면 먹고 싶은 것도 많으실 텐데 생각나실 때 얼른 다녀오시지. 너무 맛있겠다. 복지도 가야겠어요. 대명왕이었던 것 같아요. 선배가 맨날 데리고 갔던데 거기 가가지고 생새우도 먹고 새우구이도 먹고 머리튀김. 머리튀김 복디 진짜 좋아하거든요. 잘 까요. 머리 껍질 잘 까요. 잘 까서 잘 먹어요. 8847님 같이 갈까요? 야무지게 한 판 먹고 올까요? 아주 거기 새우 씨를 말리고 올까요? 김정배님, 가을이 오면 가을이 왔으니까 책 읽을 겁니다. 회사 도서관에 책 기증할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배님, 그쵸. 가을에 또 책 읽기 좋은 계절,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책을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책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복작복작 오늘의 장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가을이 오면 무엇을 하실 건지 장원은요? 가을이 오면 경주 본가 집수리 하실 거라고 외쳐주신 8911님께 장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윌의 가슴이 뛴다 듣고 건강중개소 복덕방 갈게요.

0: 믿고 찾는 건강중개소 복덕방.
1: 오늘도 알짜 건강 매물 함께합니다.
0: 복비는 없고요. 상담만 받고 가셔도 되는 건강중개소 복덕방. 건강중개소 복덕방.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건강, 우리 몸의 균형과 흐름을 살피는 깨알 정보들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외과 전문의 염정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염정현입니다.
0: 선생님, 이제 가을입니다.
1: 네.
0: 저희가 오늘 가을이 오면 뭐 하냐, 뭐 먹냐, 뭐 할 거냐, 뭐 이런 얘기 물어봤거든요.
1: 그쵸.
0: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하셔야 될 때입니다. 가을이 오면 이거는 꼭 챙겨 먹는다 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1: 가을이 오면
0: 선생님 입 짧으세요? 기세요? 식탐 있으세요? 없으세요?
1: 별로 없어.
0: 허, 그런 거 같았어.
1: 밤에만 있어.
0: 아, 야식만.
1: 아, 그러면 안 되는데.
0: 그러니까.
1: 네네. 어쩔 수 없습니다.
0: 아, 그럼 주로 야식은 뭘 챙겨 주시는데요?
1: 그냥 뭐 밥을 좀 많이 먹는 편.
0: 아, 그래요? 네,
1: 퇴근 시간이 조금 늦어서. 네. 집에 오면은 거의 뭐 9시 10시 되니까.
0: 네.
1: 그때 밥을 조금 많이 먹는
0: 편. 그래도 밥 먹으니까 다행이다. 막 라면 이런 거 안 챙겨 먹고.
1: 아, 그런 것도 먹.
0: 아, 그런 것도 먹고. 그럼 가을에 오면은 따로 뭐 먹는 제철 음식 같은 거는 따로 없으세요?
1: 저요, 가을 전어.
0: 오, 전어 맛있죠. 전어. 네. 저도 전어 계속 얘기했거든요.
1: 전어 먹죠.
0: 전어 맛있죠. 네. 구워 먹는 거 아니면 무쳐 먹는 거.
1: 전 다 가리지 않습니다.
0: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가을에 또 따로 하시는 뭐 야외 활동이나 그런 건 있으세요? 그럼 시간이 없으시죠?
1: 잘 없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있으면 이제
0: 자요?
1: 애기랑 같이.
0: 아. 네,
1: 네. 육아를 좀 해야 되니까.
0: 맞죠, 네. 맞죠.
1: 네, 애기랑 좀 시간 날 때마다 좀 밖에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긴 한데.
0: 네.
1: 예, 저도 사람인지라 피곤하면 좀 잘 안 되기도
0: 그쵸.
1: 하고. 근데 웬만하면 좀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애기랑 아빠의 에너지 레벨이 잘 안 맞잖아요, 사실.
1: 제가 에너지가 그렇게 없는 편이 아닌데도.
0: 그렇죠. 애기를, 네,
1: 애기를 따라갈 수
0: 따라갈
1: 없죠.
0: 예. 그러니까 또 아기는 아빠랑 놀 생각에 얼마나 세이브 해놓겠어.
1: 그렇죠.
0: 에너지를 차곡차곡.
1: 에너자이저입니다. 에너자이저.
0: 그러니까요. 따님이시죠?
1: 네네,
0: 따님 몇 살이죠?
1: 5살.
0: 아, 한창 귀여울 때다. 근데 왜 미간을 찌푸리세요?
1: 아, 요즘 좀 병에 걸렸어요.
0: 무슨 병이에요?
1: 공주병.
0: 아, 공주병.
1: 걸려가지고.
0: 아, 왜요? 그래서 공주병 걸리면 어쩐대요?
1: 아, 본인은 이름 부르면 싫어합니다.
0: 그럼 공주야 해야 돼요?
1: 백설공주에 꽂혀가지고.
0: 귀여워, 백설공주. 네.
1: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백설공주.
0: 그래서 네. 마음이 그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아기 막 뭐 어린이집 보낼 때 마음이 급한데 막 이름 부르면 안 되고 계속.
1: 네.
0: 백설공주야.
1: 네네.
0: 이리 와서 밥 먹어. 백설공주야, 옷 입어. 이러시겠네요.
1: 약간 그렇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이템이 다 백설공주로.
0: 귀여워. 그럼 주말에 그런 공주 체험하는데 데리고 가시면 되겠네.
1: 아, 근데 그 이제 아이의 그 욕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네. 더 도질까 봐.
0: 아, 더 심해질까?
1: 심해질까 봐 조금 그런 것도 좀 없잖아요.
0: 맞네요, 맞네요. 네. 근데 너무 귀엽다.
1: 이쁘긴 이뻐요.
0: 그쵸, 네.

0: 백설공주 나 공주야 이름 부르지 마 아빠가 지어준 이름 싫어 나 백설공주 할래 너무 귀엽습니다 아, 선생님 근데 진짜 에너지 좀 많이 채우셔야겠어요
1: 아,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1: 네 오늘은 이제 몸이 아프고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이제 좀 질병 진단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0: 그쵸?
1: 그러면은 이제 아, 나 이거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그 수술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0: 수술 무섭죠. 수술 너무 무섭죠. 그럼 지금부터 수술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이야기. 아, 무서운데 또 어디 가서 물어보기도 그래요. 왜냐면은 수술하시는 교수님들 붙잡고 교수님들 진짜 눈만 마주쳐도 금방 가시잖아요.
1: 그렇죠.
0: 30초 거시잖아요.
1: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요즘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수님들도 좀 친절하게 하시려고 하고.
0: 그렇죠. 예. 근데 또 선생님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또 머리가 백지가 되잖아요. 막.
1: 항상 적어놔야 됩니다.
0: 그러니까요.
1: 이게 물어볼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가지 10가지 있다. 그럼 교수님 앞에 눈앞에 딱 나타난다. 그러면 한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0: 맞아요.
1: 항상 적어놔야 돼요.
0: 그러니까요. 오늘은 우리 염정은 선생님께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샵1053으로 남겨주세요. 자,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술.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술이랑 수술이랑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1: 네. 이제 시술과 수술은 조금 차이가 있죠. 예, 수술은 이제 신체 조직을 절개. 쉽게 말하면 이제 칼로 째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원인이 되는 병변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또는 복원하는 그런 근본적인 치료 방법인 방면에 그 시술은 이제 상대적으로 신체 손상을 최소화, 침습도를 이제 낮게 가져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최소화하고 도구나 이제 에너지를 이용해서 병변을 이제 치료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시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네. 수술은 이제 침습도가 좀 높고요. 절개나 절제를 합니다. 절개는 이제 째는 거고요. 절제는 네. 드러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증이 높고 흉터 발생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회복 기간이 상대적으로 시술보다 길고 입원 기간도 긴 편입니다. 네, 마취 방법은 전신 마취하는 경우가 많고
0: 네.
1: 그리고 시술 같은 경우에는 침습도가 이제 없거나 낮은 경우가 많고요.
0: 네.
1: 그리고 통증이 적고 흉터가 작거나 거의 없다. 그 회복 기간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일상생활 복귀가 빠르다. 그리고 마취 방법은 국소 마취나 수면 마취 이렇게 간단한 마취 정도로 끝나는 것이 시술입니다.
0: 오, 마취 차이가 있는 게 있네요. 그러니까
1: 그렇죠.
0: 쉽게 말해서 뭔가 피부과는 시술이고 성형외과는 수술인 건가요?
1: 대충 맞습니다.
0: 그렇죠. 네,
1: 거의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0: 뭐 예를 들어서. 뭐 심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거는 개흉이니까
1: 네.
0: 수술이죠.
1: 완전 큰 수술이죠. 손에 꼽을 만큼 진짜 굉장히 큰 수술.
0: 예, 네, 저도 개흉 수술을 했고 또 심장외과에서 할 수 있는 뭐 시술은 뭐가 있을까요?
1: 보통 심장에서 하는 시술은 이제 보통 흉부외과에서 하지 않고요. 심장 혈관 내과에서 합니다.
0: 예. 내과.
1: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텐트 수술. 시술이거든요.
0: 네.
1: 이제 그 서해부 사타구니 쪽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있는 동맥을 따라가서 이제 복부에 있는 대동맥을 따라가서 카테터 그러니까 얇은 쇠
0: 스프링
1: 쇠를 이제 넣어서 가이드를 만듭니다.
0: 그러니까
1: 스프링 스텐트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먼저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쇠를 통해서 이제 스텐트를 밀어 넣어서 이제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에다 스텐트를 넣는 것들이 이제 심장내과에서 하는 시술 중에 하나죠.
0: 엄청 신기해요. 어떻게
1: 맞아요.
0: 이 허벅지 근처에 있는 서해부에서 심장까지 관을 넣을 수가 있어요?
1: 아, 그게 이제 금속은 이제 엑스레이 탐지가 되잖아요.
0: 네.
1: 네.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보면서 그 나의 그 쇠 와이어라고 하거든요. 와이어가 이제 제대로 된 길로 가는지 확인하면서 제대로 된 길로 안 가면은 살짝 뺐다가 다시 넣었다가 이런 방법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심장까지 가는 거죠.
0: 그러니까 신기해요. 저는 그때 뭐지? 그 정기 검진할 때 2년에 한 번, 3년에 정기 검진할 때 요 목에 있는 요 목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1: 목에도 구멍을 뚫기는 합니다.
0: 그죠? 예. 목에 구멍을 뚫어서 관을 넣어서 네네. 심장의 조직을 살짝 떼시더라고요. 네. 그때는 그런 거는 시술인 거죠?
1: 시술이죠, 그죠?
0: 전 눈 뜨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국소 마취를 네, 하는 맞아요. 거겠죠?
1: 구멍 뚫는 데만 살짝 마취하고
0: 그렇게죠?
1: 거기 말고는 나머지는 아픈 부위는 거의
0: 네, 그러면은 성형외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네.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시술과 수술 둘 다 빈번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가장 이제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눈, 코인데요. 이제 눈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눈 주름을 없애거나 이제 완화시킬 수 있는 시술 같은 것들이 네. 있고요. 에너지 디바이스를 통해서 네. 에너지를 줘서 이제 눈 주름 같은 거를 좀 완화시키거나 아니면 주사 시술을 해서 그런 것들은 다 시술이고 이제 쌍꺼풀 같은 거.
0: 쌍꺼풀은 수술인가요?
1: 수술이죠. 수술이죠. 그 정도. 아무래도 칼이 들어가니까.
0: 오늘 사연 중에 네. 딸 쌍꺼풀이 풀려가지고 쌉 재수술을 가신다. 아,
1: 어쩔 수 없죠. 이거.
0: 아, 그것도 수술은 네, 수술. 수술이구나.
1: 수술은 수술이죠. 어쨌든 칼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코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시술은 많지 않습니다. 이제 필러 같은 걸 그쵸? 넣어서 이제 코대를 조금 눕힌다거나.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거고. 네. 어쨌든 이제 필러 같은 경우에는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을 넣는 건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오래되면 될수록 이제 우리 인체에 흡수가 돼서 이제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보형물을 넣는 코에다 보형물을 넣는 그런 것들은 이제 수술 쪽으로 가는 거죠.
0: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술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종류도 한번 알아볼까요?
1: 네, 이제 뭐 우리가 제일 많이 수술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쨘다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제 뭐 배에다가 이제 절개를 들어간다 그러면 개복 수술이라고 그러고
0: 그쵸?
1: 이제 복도님이 하신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그쵸. 흉부에다가 칼이 들어가면 개흉 수술, 머리에다 이제 머리를 제거 한다 그러면 개두 수술 뭐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이제 점점 이제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덜 침습적인 방법으로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점점 개발을 하다가 이제 배나 이제 가슴 쪽에 구멍 몇 개만 뚫어서 수술을 한번 해보자 해서 발전된 게 이제 복강경, 흉강경 수술. 아 이게 사람의 손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으니까 로봇의 힘을 좀 빌려보자. 뚫는 방법은 복강경이랑 비슷한데요. 이제 그 수술 기구 디바이스를 다루는 거를 이제 로봇으로 대체하는 것이 이제 로봇 수술. 제일 이제 뭐 제품명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유명한 로봇 기계 같은 경우에 이제 다빈치라고 있긴 있습니다. 네.
0: 말해도 몰라요.
1: 네.
0: 저희가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1: 네.
0: 그렇구나. 오, 진짜 다양해져요. 그
1: 네,
0: 수술
1: 방법이 점점 다양해집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가능하다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침습도를 낮게 하는 치료 방법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제 수술 말고 시술 쪽으로 어떻게 가능할 치료가 가능할까라는 쪽으로 좀 많이 발전되고 있는 추세기는 합니다. 예.
0: 예전부터 수술을 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겠죠? 침습도를 좀 낮추면서
1: 그렇죠.
0: 사람들에게
1: 예, 예.
0: 부담을 좀 덜 주기 위해서.
1: 네.
0: 뭐 어떤 게 있죠?
1: 이게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약물이 있죠. 우리가 이제
0: 비만 치료.
1: 예, 조금 뚱뚱한 거 말고.
0: 네.
1: 이제 질병적으로 이제 고도 비만.
0: 그렇죠.
1: 이신 분들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비만 대사 수술이라고 그래서 네. 위를 일부 잘라내거나 음식물이 가는 길을 우회하거나 그런 수술을 좀 많이 했는데 요즘 이제 주사
0: 위고땡이나
1: 예, 위고땡이나 마운자땡 뭐 이런 걸로 예. 하는 게 효과가 워낙 좋다 보니까
0: 네.
1: 이제 비만 대사 수술이 이제 조금 케이스가 줄어든 그런 시대적인 추세도 좀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제가 하는 미용적 측면에서는 이제 요즘 콜라겐 부스터 시장이 너무 발달이 됐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시술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점점 선호를 하게 되면서 이제 조금은 인위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좀 있는 필러나 실리프팅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요가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0: 계속해서 수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들 부담스러워서 이야기 못해봤던 질문 못했던 수술 이야기 선생님께 주시면 됩니다.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CPBC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돼요. 노래 듣고 와서 궁금한 것들 더 나눠보겠습니다. 노래는 거미의 어른아이.

0: 여러분은 지금 CB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건강중개소 북덕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외과 전문의 염정현 선생님 모시고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들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여러분들께 선물을 나눠드릴 수 있는 북덕방 퀴즈 준비했거든요. 선생님께서 퀴즈 내주시죠.
1: 아, 네, 알겠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피부를 절개해 몸속의 병변이나 장기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 행위는 무엇일까요?
0: 1번
1: 수술,
0: 2번
1: 시술,
0: 3번
1: 마술.
0: 자, 피부를 절개해서 몸속의 병변이나 장기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 행위는 무엇일지 보기 한번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1번
1: 수술,
0: 2번
1: 시술,
0: 3번
1: 마술.
0: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P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것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선생님이
1: 네.
0: 이 대형병원 계실 때 수술 많이 하셨죠?
1: 많이 했죠. 예.
0: 힘들죠?
1: 뭐 힘든 수술도 있고 상대적으로 좀 덜 힘든 수술, 간단한 수술도 있고 그랬습니다. 예.
0: 힘들었던 수술, 기억나는 수술 있으세요?
1: 제가 있던 과에서 이제 제일 힘든 수술이 이제 간이식이죠.
0: 어땠어요?
1: 좀 힘듭니다.
0: 힘들어요?
1: 거의
0: 몇 시간이나 하시나요?
1: 한 10시간 정도. 10시간, 12시간 정도.
0: 계속 그 10시간, 12시간 동안 서서 계속 쓰세요.
1: 그러니까 그거를 한 팀이 하기에는 너무 이제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이제 두 팀, 세 팀이 이제
0: 나눠서
1: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죠.
0: 어머나, 세상에. 체력적으로 진짜 힘들 것 같아요.
1: 그렇죠. 예. 예. 장기 이식하는 수술이 네. 제일 힘듭니다. 심장

0: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필요 없는 수술을 권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예, 필요 없는 수술을 권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의사 선생님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수술에 적응증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수술을 권하는 거라서 그렇게 의사 선생님 말씀을 하시면은
1: 네.
0: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아 근데 이게 내가 잘 못 믿겠다 저 사람을 그럴 수 있잖아요.
1: 그쵸.
0: 그러면은 이제 다른 병원 다른 의사 선생님의 소견도 한번 물어보고 그 소견도 일치한다 그러면은 뭐 거의 뭐 99% 이상의 확률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맞습니다.
1: 예. 웬만하면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는 응급도가 꽤 있다는 거네.
0: 응급도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대로 뒀을 때 그대로 뒀을 때 향후 예후가 좋지 않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이제 수술을 권하게 되죠.
1: 그러면은 그 수술을 결정하는 선생님들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환자 입장에서 네. 느꼈을 때 뭐 통증이 따로 있다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0: 네네.
1: 수술하라 그러면 진짜 청천벽력 같잖아요.
0: 그렇죠. 각 그 질병의 그 수술의 적응증에 맞는 그런 기준들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준에 적합하면 이제 수술을 권하라라고 이제 교과서에서도 나오고 있고 이제 당연히 모든 의사 선생님이랑 교수님들이 그 정도는 다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거기에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수술을 권하는 거고요. 그 대부분의 이 기준은 수술을 진행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향후 나타난 결과가 이제 좋지 않다라고 판단이 될 때 이제 수술을 합니다.
1: 그러면은 수술을 안 하고
0: 네.
1: 약이나 생활 습관으로 버틸 수 있는 경우도 있을까요?
0: 있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관절 질환 쪽이죠.
1: 아. 네.
0: 이제 우리가 이제 관절 항상 나이 들면 조금씩
1: 그쵸,
0: 아프잖아요.
1: 그쵸.
0: 저도 이제 뭐 안 좋은 데가 한두 군데 있는데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이제 처음부터 수술을 권하지는 않죠. 이제 약물 치료라든가 아니면 간단한 주사 치료로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보통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그 질병에 대한 이제 그 진행도를 빠르지 않게끔 하기 위한 생활 습관들을 알려줍니다. 뭐 자세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운동할 때는 뭐를 조심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못 지키죠.
1: 그 3일 안 가죠.
0: 네, 그렇죠.
1: 3일 못 가죠.
0: 좀 괜찮다 싶으면 원래대로 돌아오고
1: 그쵸,
0: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씩 질병들이 발전하게 돼서 결국에는 좀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1: 그럼 반대로 이 정도라면 수술을 미루면 안 된다 하는 경우도 있겠죠?
0: 그렇죠. 예, 응급 수술이 필요한 경우죠. 이제 수술하지 않았을 때
1: 네.
0: 이제 생명에 급하게 위험이 있거나 또는 병의 진행이 굉장히 빨라서 이제 수술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수술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될 때 그때는 이제 수술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환자가
0: 네.
1: 환자 입장에서 의사에게 꼭 물어봐야 할 질문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0: 대부분은 미리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제 뭐 의사 선생님분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빼먹고 설명하시는 분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좀 먼저 이제 좀 메모지 같은 거에다 좀 적어가시는 게 좋고요.
1: 네.
0: 수술의 목적 그리고 혹시 다른 치료법은 없는지. 아니면 이 수술의 위험도라든지 아니면 일상생활로의 회복 기간 그리고 합병증이 나타날 때는 어떤 게 나타날 수 있는지 수술 후 퇴원 시간까지의 기간 재활의 필요성 또는 이제 추후 어떤 증상이 수술 후에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다시 병원을 내원해야 되는지 이 정도는 좀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수술에도 작은 수술, 큰 수술 있잖아요.
0: 그렇죠.
1: 뭐 시술과 수술 나누고 또 수술 안에서도 작은 수술, 큰 수술 있을 것 같은데 무엇으로 구분을 할까요?
0: 이제 보통 이제 마취 방법으로 좀 구분을 하는 편입니다. 이제 전신 마취가 이제 가장 이제 큰 수술을 할 때 하는 마취고요. 이제 수면 플러스 이제 전신 마취라 하면은 내 스스로 호흡이 안 되는 상태거든요. 몸에 있는 그 근육에 힘을 못 쓰게끔 하는 약을 줍니다. 근육 이완.
1: 몰랐어요. 네네.
0: 그래서 자가 호흡이 안 돼서 기도삽관을 하죠. 전신 마취를 할 때는 기도에다 관을 넣어서 거기다 이제 숨을 불어주는 기계를 연결시켜서 이제 인공적으로 호흡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1: 몰랐어요.
0: 하셨어요.
1: 네. 저도 한 것 같은데 그게 자가 호흡이 불가해서 넣는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0: 자가 호흡이 불가해서 넣는 겁니다.
1: 아 그렇.

0: 그렇군요.
1: 우리가 이제 흉부와 복부 사이에 막이 하나 있거든요. 횡격막. 그것도 근육이거든요. 네. 횡격막이랑 이제 갈비뼈 사이에 있는 근육들이 같이 움직여야 이제 우리가 호흡을 하는데 네. 근육을 못 쓰게 하는 약을 넣어 버리니까 네. 이제 근육을 못 쓰니까 호흡도 못 하는 거죠.
0: 그렇군요.
1: 전신 마취가 가장 큰 수술이고요. 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수면 마취.
0: 수면 마취.
1: 네, 수면 마취는 이제 통증은 못 느끼고 잠은 자지만 자가호흡은 가능한 상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0: 말 그대로 재우는 거예요.
1: 그렇죠. 재우는 거죠. 척추 마취는 이제 그 척추에 있는 레벨 어떤 레벨을다가 마취를 하느냐에 따라 어디가 마취되는지가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척추와 척추 사이에 이제 신경이 나가거든요. 네. 그건 신경이 나가는 부위에다가 이제 마취약을 하면 쏴주면 주사로 이제 그 레벨 밑으로는 이제 대부분 마취가 되는 상황이고요. 보통 그래서 척추 마취는 다리 수술할 때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0: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다 마취하는 거는 부담이니까 몸에 부담이니까 그런 식으로 상반신 하반신을 나눈다든지 네. 뭐 수면 마취를 한다든지 네. 국소 마취 같은 경우에는 그 시술하는
1: 부위에만 살짝 마취를 하는 경우고요.
0: 전신 마취 한다고 하면 확실히 겁나잖아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네. 뭐 모든 근육을 재운다고 하니
1: 그렇죠.
0: 얼마나 무서워요.
1: 아니 뭐 깰 때는 다시 움직이게끔.
0: 그러면은 부분 마취 같은 경우에는 작은 수술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1: 대부분은 그렇죠.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0: 그러면은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정답 계속해서 받아볼 건데요. 오늘의 문제 다시 한번 내주실까요?
1: 네. 피부를 절개해 몸속의 병변이나 장기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 행위는 무엇일까요?
0: 1번
1: 수술,
0: 2번
1: 시술,
0: 3번
1: 마술.
0: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CBBC 빵 애플리케이션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에스파 슈퍼노바. I'm like some kind of supernova.

0: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건강중개소 복덕방 염정은 선생님 모시고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6797님, 마술처럼 수술해서 병이 완치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1396님은 평소에 병원이나 수술 하면은 다가가기 힘든 무서운 존재였는데 오늘 라디오 들으면서 막연한 두려움은 떨쳐내는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무서운 이야기는 하지만 확실히 선생님이 네. 얘기를 해주시니까 좀 알게 돼서 그런가? 좀 그래도 막연한 두려움, 말씀하신 것처럼 막연한 두려움은 좀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1: 생각보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수술 경험을 한 번씩은 갖고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0: 그런 것 같은 게 지금 정답 문자랑 함께 제왕절개 수술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 아, 그렇죠. 제왕절개도 수술이죠.
0: 수술이죠. 어, 그것도 수술이죠. 네. 그러면은 여성분들, 그러니까 산모, 그러니까 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어쨌든 반은 반까지는 아니려나?
1: 아니, 우리나라가 제왕절개 비율이 좀 높긴 합니다.
0: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제왕절개 수술 두 번이나 했다는 분도 계시고 제왕절개 수술도 수술은 수술이니까요.
1: 그렇죠.
0: 그럼 같은 수술이라도 사람마다 수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1: 그렇죠. 같은 수술이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 또는 기저질환, 이제 병변의 크기, 위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수술이 방법이 차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0: 네.
1: 그 주변 조직의 염증 정도도 좀 많이 관여를 합니다. 그 염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제 시야 확보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염증이 심하면 주변 조직이랑 좀 많이 들러붙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유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심하면 심할수록 이제 수술 범위가 조금씩 커지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질병 진행 정도에 따라서 초기냐 뭐 중기냐 말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수술의 방법이나 범위가 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0: 그럼 수술 전에 검사들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1: 하죠.
0: 별의별 검사를 다 해요.
1: 그렇죠.
0: 이걸 왜 이렇게 많이 할까요?
1: 이제 그 병변에 대한 검사는 이제 기본적인 거고 그 질병에 대한 검사는 각 그 진료과마다 조금씩 다를 테고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검사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본적인 검사 이제 피검사를 일단 하죠. 전혈구 검사라고 해서 이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고요. 간 기능, 신장 기능, 그리고 혈액 응고 검사.
0: 이런 것도 많이 흘릴 수 있으니까.
1: 네. 네, 피를 흘리더라도 이 피를 이제 빨리 굳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측정할 수 있는 검사고요.
0: 네.
1: 이제 감염성 질환 검사들도 여러 가지 합니다. 이제 에이즈, B형 간염, C형 간염, 뭐 매독 검사 이런 것들 하는데요. 이런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자를 위해서 하는 검사라기보다는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기는 합니다. 찔림 사고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예,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소변 검사 기본적으로 하죠. 혈액형 검사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를 많이 흘리면 수혈을 그렇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심전도 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 이런 것들을 하고요. 이제 병원마다 조금씩 프로토콜은 다릅니다만 이제 나이가 좀 고령인 사람들 보통 한 만 65세나 70세 이상인 사람들은 뭐 건강하다 하더라도 본인이 모르는 질병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심장 검사랑 폐기능 검사를 추가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그럼 수술을 앞두고 환자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네, 이제 복용약이랑 금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0: 네.
1: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약입니다. 이제 수술이나 시술을 하게 되면 어쨌든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출혈이 조금씩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출혈이 일어나면 이제 피가 멎어야 되거든요. 이제 피를 멎게 하는 거를 방해하는 약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스피린 계열의 약들 또는 클로피도그렐이라고 하는데 이제 심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약들을 먹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약들은 한 1, 2주 정도 끊어야 되거든요. 수술하기 전에.
0: 네, 네.
1: 근데 이제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약을 끊는 거니까 그 약을 끊어도 되는지를 먼저 이제 평가를 하고 협진을 하고 그렇게 해서 끊어도 된다 그러면은 약을 끊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는 게 좋고요. 반드시 약을 끊을 때는 전문의랑 같이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당뇨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수술 전에 금식을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약은 대부분
0: 드시죠.
1: 먹으라고 하거든요.
0: 네, 네.
1: 예. 이제 뭐 피 묽게 하는 약 이런 것들 빼고는 네, 금식하고 당뇨약을 먹으면
0: 저혈당이 오겠네요.
1: 그렇죠. 혈당이 엄청 확 떨어지죠.
0: 아~
1: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0: 아,
1: 그래서 금식할 때는 이제 당뇨 갖고 계신 분들은 약을 이제 안 드시는 것이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0: 그 위고땡,
1: 예, 위고땡, 마운자땡 이런 것들이 요즘 그 마취할 때 조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금식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 수술 중에 이제
0: 개원하거나
1: 예, 구토를 하거나 그랬을 때 그 토사물들이 기도에 들어가면은
0: 예, 문제가 생길 수 있군요.
1: 그렇죠. 기도에 들어가면 호흡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를 맞으시는 분들이 금식 시간을 기존대로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위 안에 음식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0: 이게 위에 위장 운동을 좀 덜하게 네.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1: 네. 그래서 음식물이 내려가는 시간이 현저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 약을 끊거나 아니면 금식 시간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길게 해야 되는 게 요즘 대학병원 마취과에서 새롭게 나온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수술하기 전에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0: 네, 오늘 수술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선생님께서 내주신 퀴즈의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요.
1: 네, 1번 수술입니다.
0: 네, 수술 맞춰주신 분들, 저희가 선물 받으실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술에 대해서 건강정보 알차게 챙겨드렸는데요. 이제 10월에 만날 보기들에게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10월에 저 나오나요?
0: 네.
1: 제가 언제까지 나오는지 저도 잘 몰라가지고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꼭 나오셔야 돼요.
1: 알겠습니다.
0: 세세미씨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끝곡 B2B 괜찮아요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1: 두근두근. 두근두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6: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아주 싱싱한 채소를 비싸게 치르고 기꺼이 사와서는 냉장고 안에서 시들시들 거의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야 비로소 먹어주는 이 게으름 아깝지요. 그런데요, 그보다 더 아까운 것이 있습니다. 이 싱그러운 가을날의 시간들을 하루하루 게으르게 흘려보냈다가 벌써 9월도 다 갔네 하고 뒤늦게 한탄하는 게으름 말이죠. 내 인생 남은 나날 중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걸 우리는 익히 알고 있고 이 초가을 9월이 유난히 짧게 지나간다는 것도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요. 어서 오세요.